10월 2일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함께 들었습니다. 여행 떠나고 싶죠. 네. 가을에는 하늘을 향한 그리움에 눈이 맑아진다고 하는데요. 평소엔 흐릿하게 보였던 세상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어쩜 이렇게 모두 또렷해 보일까요? 푸른 하늘 배경으로 매달려 있는 단감도 그리고 여리여리한 코스모스도 모두가 산뜻해 보이는 요즘입니다. 김춘희님께서요. 현미님 얘기 듣고 출근길 잠시 멈춰서 하늘 쳐다보니 정말 맑고 이쁜 구름 속에 낮달이 보여요. 오, 아직 달이 안 졌을까요? 오, 그렇군요. 아, 김춘희님 출근길이시군요. 그래요. 요즘 하늘 마음껏 봐야 돼요. 공짜잖아요. 커피 한잔 드릴게요. 박지혜님께서는 지금 한강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자전거 이야기가 딱 나오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주현미님 제 뒤에 따라오고 계신가요? 오늘은 러브레터와 함께 라이딩 제대로 즐겨봅니다. 오, 어느 구간이 지금 지나고 계실까요? 예, 자전거 잘 타고 싶습니다. 네, 아니 돌려서 중심 잡고 가긴 가는데 그렇게 막 멋지게 쌩쌩 속도 내서는 못 달리고요. 우리 강요한 PD님이 자전거 잘 타요. 혹시 오늘도 자전거 타고 출근하셨을까요? 네, 이렇게 날씨 좋을 땐 마포대교를 건너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십니다. 강요한 PD님. 네. 박지혜님 그렇군요. 제가 뒤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멋진 라이딩 즐기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매일 오늘은 어떤 사연을 보내주실까 늘 기대하면서 방송국에 오거든요. 여러분 사연 속에서 계절도 느끼고 세상도 만나고 또 추억과 그리움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늘도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내일부터 펼쳐지는 연휴의 계획도 좋고요. 기쁜 소식, 뭐 힘든 이야기, 걱정거리 어떤 얘기든 편하게 보내주세요. 또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 평소 좋아하는 애창곡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반갑게 들려드립니다.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전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줘.

0: 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6: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7: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8: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9: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1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음 못 받거든요.
1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들고양이들의 생각이 나면 함께 들었습니다. 3219님 신청곡이었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시고요. 4166님 사연 주셨습니다. 현미님, 창밖에 들판도 너무 이쁩니다. 저는 부산 부전역에

에서 출발해서 강릉 가는 기차 아닙니다. 오, 사돈 두 분이랑 네 명이 함께 1박 여행 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경주를 지나고 있어요. 동해안 바다를 보면서 러브레터 듣고 가면서 강릉 잘 도착할게요. 아, 기차요. 아, 좋으시겠어요. 지금 이 시간 아침에 지금 네, 경주 지나고 계시대는데 오, 기차 안에서 찍은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우, 해가 저 멀리 지평선에서 이렇게 떠올라서 오호, 기차 레일이 딱 있고 저 멀리 더 멀리는 이렇게 익어가는 벼, 네, 눈이 보이네요. 아, 참 이 계절에 여행, 그것도 사돈하고 함께 여행을 가는 거예요? 네, 잘 다녀오세요. 디지털 혈압계 저는 선물로 드릴게요. 백선미님께서는요, 현미님 날씨도 상쾌하고 기분도 좋은 10월입니다. 저는 연휴에 전등사에 나들이 가려고 계획 중이에요. 집에만 있기엔 너무 아까운 날씨인 것 같아서요. 네, 지금 막 다니셔야 합니다. 얼마나 아까운 날씨예요. 아, 백선미님 전등사 잘 다녀오시고요. 천연 발효 현미식초 선물로 드릴게요. 아, 정말 아깝다는, 이 날씨가 아깝다는 생각, 맞아요. 저도 그 표현에 동감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7621님께서는 현미님,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오, 사무실에 앉아만 있기 억울해서 자진해서 출장 갑니다. 오, 서울에서 수원으로 가는데 오늘은 차가 막혀도 창밖을 보며 천천히 즐기며 가고 싶네요. 현미님도, 현미님 방송도 함께 하면서요. 서울에서 수원이면 차가 좀 막혀도 그래도 러브레터가 친구해드리고 하면은 충분히 어쩜 러브레터 끝나기 전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오늘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7621님께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다들 지금 전국적으로 날씨가 좋은가요? 좋은가 봐요. 날씨 좋다고 이렇게 소식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037님, 혜은이의 옛사랑의 돌담길 신청곡 주셨고요. 이순옥님께서는 권은경의 왜 기러기 청해 주셨어요. 들려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822님께서요. 5일 장날이어서 좌판을 펴고 손님 기다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왔더니 살짝 추워서 주위 사람들과 따끈한 차 한잔 마시며 듣고 있는데 가져온 물건 다 팔고 갔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그 파시는 물건이 뭔데요? 궁금한데요. 5일 장날 어느 5일 어느 장인지도 궁금하고요. 아침에 일찍 나오셨다니. 네, 이제 좀 따뜻해지죠. 그리고 또 사람들 와서 뭐 물건 보고 흥정하고 그러면 북적북적. 오늘 준비해 오신 물건 다 파실게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활 전복죽 선물로 드릴게요. 이

5594님께서는 물음표 주현미님 라디오 하셨군요. 와 반갑습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 가깝게 컸는데요. 두 분 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주현미님께서 비 내리는 영동교를 내셨을 때 암으로 아파하시면서도 꼭 TV를 보시며 손으로 박자를 맞추시는 할아버지 모습이 아련히 남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고 예뻐하셨어요. 주현미님을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라디오 앞으로 잘 듣겠습니다. 와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네. 저 지금 6년째 러브레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할아버지 비 내리는 영동교 제 데뷔곡인데 그때 또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노래가 이렇게 또 세대를 이어주는 것 같아서 참 오늘 또 새로운 느낌인데요. 2594님 매일 들려주세요. 러브레터 할아버지도 생각하시고 또 저도 2594님 친구 해드릴게요. 이 가을이라서 또 이런 그리움 같은 게 더 다 이렇게 가슴에 아련한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잖아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윤옥숙님 서른도에 다시 한 번만 신청해 주셨어요. 김미영님의 신청곡은 유상록의 바보입니다. 이어드립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이윤옥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녀적에 너무 말랐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비비안 리까지는 아니지만 허리가 가늘어서 개미허리라는 소리를 들었고, 결혼했을 때 시댁 어르신들이 너무 말라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던 적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셋을 낳으니까 개미허리는 온데간데 없고 배꼽이 있는 곳이 허리구나 하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60대까지는 어느 정도 운동도 하며 60kg를 유지했는데, 74세인 지금은 요즘엔 허리가 아파서 많이 못 걷고, 그래서 먹는 것을 줄이는데도 자꾸 살이 찝니다. 제가 젊을 땐 며칠 굶으면 살이 쏙 빠졌었는데 이 나이 돼서 굶을 수는 없더라고요. 고지혈증 약부터 매일 먹는 약이 서너 개나 되는데 빈속에 먹을 수는 없고, 체중이 늘어나니까 허리는 더 아프고, 허리가 아프니 걷는 게 귀찮아서 자꾸 누워 있으니 살이 더 찝니다. 제가 하도 체중이 늘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이번 추석에 집에 온 딸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요즘 비만 치료하는 주사 맞으면 어때? 근데 엄마 나이가 많아서 맞아도 되나 모르겠네. 나랑 같이 병원 가볼래? 저도 뉴스로 많이 봤던 터라 솔깃해서 그럴까? 라고 했죠. 그런데 옆에서 남편이 혀를 끌끌 차면서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에이, 주사는 무슨 허구한 날 누워있으니까 살이 찌는 거지. 자고로. 사람이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은 다 빠지게 돼 있어. 뭔 살을 뺀다고 돈까지 주고 주사를 맞아? 남편이란 작자는 어쩜 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얄밉게 할까요? 제가 허리가 아파하는 걸 뻔히 알면서 저런 소리가 나올까요? 그래도 제 마음을 아는 딸은 추석 연휴가 끝난 후에 저를 데리고 병원까지 함께 가져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웬만하면 연세가 있으시니까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은 고령자한테서 이상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조금씩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밀가루 음식을 좀 덜 드시고 저녁 7시 이후엔 되도록 안 드시는 쪽으로 해보시죠.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하면서 병원을 나왔는데요. 실망한 저에게 딸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내가 알아보니까 허리가 아파도 자전거 타는 건 괜찮대. 내가 실내 자전거 하나 주문해서 보낼게. 그거 타면서 의사 선생님 얘기대로 국수나 라면, 빵 이런 거 먹지 말고 꾸준하게 자전거 타봐. 알았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응, 엄마? 현미님, 역시 딸이 최고지요. 이번 명절에 제가 푸념을 해도 다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우리 딸은 이렇게 저를 위해서 자전거까지 주문해 주네요. 오늘 문자 받았는데 내일 자전거가 배송 온다고 해요. 자전거 도착하면 거실에 놔두고 TV 보면서 조심조심 열심히 타보려고 합니다.

0: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은가은의 만내 딸이었습니다. 사연 들으시고 장영수님께서 저도 아가씨 때는 키 170, 몸무게 45kg 나가서 다들 말랐다고 걱정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마구마구 먹어요. 뚱땡이에요. 유, 아이고. 장영수님, 마구마구 드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적당히 드세요. 좀 다른, 이렇게 자꾸 저도 요즘 가을이라서 그런지, 입맛이 돌아서 그런지 먹게 되는데, 아, 요즘 힘들어요. 아, 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5913님께서는요, 맞아요. 두 아들 녀석들이 맨날 살쪘다고 놀리면 저는 애들한테, 야, 나도 40kg대가 있었어. 라고 큰 소리 쳐버려요. 에구, 이놈의 뱃살. 필요하신 분 나누어 드릴게요. 호호호. 아, 이제 왜 이렇게 뱃살을 배는 나오는지 정말. 안일호님께서는 역시 엄마의 마음은 딸이 너무너무 잘 알죠. 아들 놈들은 여자친구밖에 몰라요. 아, 그러네요. 1350님께서는 텔레비전 보면서 자전거 타면 집중 안 되고 눈 나빠지시니까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러브레터 크게 드시고 운동하시면 10kg 감량 장담합니다. 소식 다동.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 제가 20kg 뺀 경험자입니다. 20kg을요? 1350님? 오... 어느 기간 동안이요? 그리고 지금 유지하고 계신 거죠? 소식 다동,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 정답이죠. 근데 나이 들수록 체중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신진대사가 자꾸 떨어지니까 같은 양을 먹고 같이 운동해도 효과가 떨어지는데요. 어쩔 수 없이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꾸준하게 운동하고 식이조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쁜 따님이 주문한 실내 자전거 내일 도착하면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러브레터 들으시면서 타시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제가 많이 응원해 드릴게요. 오늘 사여 주신 이윤옥님에게는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려요.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8143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에 사는 오현미라고 합니다. 오? 이름이 저랑 똑같아요. 남편이 퇴직을 앞두고 꼭 제주살이를 해보자고 해서 어제 제주에 왔는데 지금 아침 식사를 하면서 러브레터 듣고 있습니다. 창밖을 보면 귤이 한창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는데 따먹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흐흐흐. 어쩌록 저희 부부 재미지게 제주살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바래보면서 남편이 좋아하는 박상민의 무기여 잘 있거라 부탁드릴게요. 아, 하고 싶은 일 하시는 거네요. 제주살이, 한 달 살이. 네, 오현미님 그리고 남편분 재미지게 보내다 오세요. 커피 두 잔 선물로 드릴게요. 식사하시고 남편과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남편분의 애창곡이네요. 아, 신청곡 8143님 신청곡 박상민의 무기여 잘했거라 지금 들려드립니다.
1: 한 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com.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0: 주현미의 러브레터. 9066님께서요. 솜씨는 없는데 요즘 수세미 뜨기에 재미 들였어요. 오, 좋아요. 오늘도 믹스커피 한 잔 마시며 집 청소는 뒷전이고 또 코바늘을 잡았네요. 아, 어머,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하, 색깔이 아이고 귀여워라. 동그랗게 가운데 무늬도 넣으셨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주위 분들 나눠주면 좋아하잖아요. 유용해요. 선생님 9066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임수정의 소중한 당신 1부 끝곡입니다. 같이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도 일산 방향 월드컵에서 가양대교 쪽인데요. 약 2시간 전쯤 발생한 사고 처리 작업 여전히 이어지고요. 두 개 차로가 막혀 있어서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에서 성동 분기점 쪽으론 2차로 막고 고장난 차 처리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암사에서 강동대교 쪽으로는 1차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수도권 부근에 3건의 사고가 있습니다. 먼저 죽전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버스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요. 이후 서울요금소 그리고 서초에서 반포 사이로도 각각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면원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리하면서 1, 2차로 통행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부근에는 고장난 대형 화물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6: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10월 2일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으로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함께 들었는데요. 장은숙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금동선님께서요. 주현미님 안녕하세요. 하트 하트 하트 세차하려고 세차장

0: 왔는데 러브레터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이곳은 거제 덕포 세차의 고수입니다. 러브레터 방송 들으며 세차하니 힘이 덜 들어요. 와, 거제요. 거제 덕포의 세차의 고수 세차장에서 지금 세차를 하고 계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 금동선님 감사합니다. 소식 주셔서요. 그 세차의 고수 세차장에선 매일 아침 러브레터를 크게 틀어주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오늘 세차 잘하세요. 금동선님께 코드로 이친 선물로 드릴게요. 오,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요. 세차하러 가시고. 러브레터 2부에서도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소식 계속 전해주시고요. 듣고 싶은 여러분의 애창곡, 추억의 노래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은 무료입니다.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몸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이너 바이오랩에서 순환결 바이옴, 만두가게 바로 그 맛, 전설의 왕만두에서 만두와 찐빵, 한국 A&D에서 최신형 가정용 디지털 혈압계,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가을의 절정을 만나는 숲, 화담숲에서 4인 입장권, 45년 전통 명가 산맥에서 쑥 굴레떡과 영양 찰떡 세트, 무설탕 장기 숙성 시그니초에서 명품 천연 발효 현미식초, 가족 건강을 챙기는 한끼 푸드에서 신선한 완도산 활전복죽,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지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3: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2: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3: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2: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4: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김석규 시인의 10월 하늘입니다. 철새 돌아오는 때를 알아 누가 하늘 대문을 열어놓았나. 태풍에 허리를 다친 풀잎들은 시든 채 오솔길을 걷고 황홀했던 구름의 흰 궁전도 하나 둘 쓰러져간 강변. 10월 하늘 눈이 시리도록 너무 높고 맑고 푸르러 어디 하늘 한 만평쯤 장만할 수 있을지 주민등록증하고 인감도장을 챙겨 들고 나가봐야겠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와우 송창식의 푸르른 날이었습니다. 아 노래 끝난 줄 모르고 저 커피 한 모금 마셨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김석규 시인의 10월 하늘 함께 했어요. 실제로는 집 한 채 땅 한 평 제대로 갖기 힘든 게 현실이지만 저렇게 넓고 푸른 하늘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한껏 가질 수가 있죠.

우리도 다 같이요. 인감도장이랑 주민등록증 챙겨 들고 여기서 저기까지는 나의 하늘이라고 마음껏 품어볼까요? 아, 상상만 해도 좋아요. 일단 저는 KBS 앞에서 여의도 공원 위로 펼쳐진 하늘을 저의 하늘로 도장 찍어보겠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상만 해도 참 즐거운 10월입니다. 노영도님께서는요. 현미님, 그대가 진행하는 방송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 부부는 70 중반 나이에 작은 공장에서 마주보고 앉아 단순 노무를 하면서 현미님의 방송을 틀어놓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냅니다. 항상 건승하세요. 아,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70대 중반이시면 네, 언니 오빠 두 분 마주 앉아서 일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일 시작하시고 한참 일하실 텐데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는 거죠. 선물 중에 쑥 굴레떡과 영양 찰떡 세트가 있는데요. 이 러브레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물 받기 게시판에 당첨됐다고 꼭 글 남겨주세요. 두 분 마주 보고 앉아서 일하시는 모습 저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1151님께서는요. 현미 언니 꼭꼭 전해주세요.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제일 멋진 사람. 서울 신월동 사는 여자가 많이 사랑한다고요. 잠깐만, 경기도 광주에 사는 제일 멋진 사람 누구일까요? 너무 네, 죄송합니다. 서울 신월동에 사는 여자분이 생각하는 멋진 사람은 딱 한 분이겠죠? 들으셨어요? 네, 저는 전했습니다. 아이고, 달콤하네요. 1151님, 저는 커피 한 잔 선물로 드릴게요. 헤, 러브레터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 주고받아도 좋아요. 제가 얼마든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흥석님? 홍석님인가요? 네, 글씨가. 고홍석님 신청곡 주셨어요. 유익종의 사랑의 눈동자. 장태호님께서는 한혜진의 사랑이 뭐길래 정해주셨고, 문기호님, 1342님, 남진의 가슴 아프게 신청해주셨어요. 7883님께서는 최헌의 어찌합니까 정해주셨습니다. 신청곡들 네, 쭉 이어드리겠습니다.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김순옥님 사연이에요. 현미님, 저희 부부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사위 데리고 청도 밭에 태주 단감 수확하려고 채비 중입니다. 올해는 단감이 너무 많이 열렸는데 크기가 자잘하더라고요. 가까이 계시면 나눠드리고 싶네요. 현미님께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지금 채비 중이라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태추 단감. 저는 올해 알았어요. 이렇게 일찍 나오는 단감이요. 이 과육이 좀 약간 여리여리하고 야삭야삭하고 하던데요. 맛있더라고요. 이게 또 많이는 열렸는데 조그맣게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해마다 달라요. 그죠? 김순옥님 부디 귀한 사위와 함께 태추 단감 수확 오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렇게 나눠주고 싶다는 그 김순옥님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만두와 찐빵 선물로 드릴게요. 9458님께서는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저희 영업팀 부장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셨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홍뚱 부장님이라고 불렀던 분인데요. 어제 아침 근무 시작과 함께 인사를 하고 떠나시는 부장님의 짠한 뒷모습이 하루 종일 아른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텅 빈 자리가 왜

왜 일이 크고 쓸쓸해 보이는지 마음이 무겁네요. 밥이라도 드시고 가시라 했더니 떠날 땐 가볍게 떠나는 거라고 그냥 가셨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제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아 더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떠나는 자의 뒷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현미 누님이 홍뚱 부장님께 그동안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고 늘 건강하시라고 방송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러네요. 그쵸? 홍뚱 부장님 혹시 지금 방송 듣고 계실까요? 네. 왜냐면 왜 이게 참 공감이 가냐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어야 할 그런 순간? 시간? 네, 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앞에 우리 앞에 가나 그 길을 이제 순서일 뿐인데 그 모습에 내 모습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9458님 마음이 좀 신숭생숭. 네. 어쨌건 저도 그런데요. 저도 좀 씁쓸하고 그렇습니다. 홍뚱 부장님. 하지만 금세 힘내시길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화이팅. 9458님께는 커피 한 잔 드리고요. 아, 싱숭생숭. 아, 왜 이게 말이 안 나오고. 괜히, 예, 그랬습니다. 아, 이승진님께서는요, 여긴 양평이고요. 어제 고구마 캐다가 부서지고 긁힌 고구마가 열상자나 나와서, 어머나, 아까워서 방앗간 가지고 가서 고구마 녹말가루 만들어 왔어요. 이걸로 고구마 묵도 만들어 먹고요. 김치 만들 때 찹쌀풀 대신에 넣으면 엄청 맛있어요. 오, 고구마 녹말가루도 있네요. 녹말가루 하면 저는 감자 녹말가루만 생각했는데 고구마 녹말가루 묵, 저 먹고 싶네요. 기회 되면 한번 저도 알아보아서 한번 맛보고 싶어요. 김치 만들 때 이걸로 또 풀 써서도 또 호호 살림의 지혜인데요. 이승진님 수고하셨어요. 고구마 수확하느라고. 깐 마늘 선물로 드릴게요. 윤영권님께서요. 긴 폐암 4기 투병 생활을 이겨내고 나서 오 완치 판정을 받고 요양보호사로 열심히 일하는 와이프 이오키 오늘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요. 최석준의 꽃잎사랑 부탁합니다. 아, 와, 폐암 4기 투병 생활 완치 판정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이오키님 그야말로 고생하셨네요. 근데 지금 요양보호사로 일하신다고요? 남편분 윤영권님이 응원 많이 하고 해주시네요. 저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요. 흑마늘진액 선물로 드리고요. 신청곡 최석준의 꽃잎사랑 준비해뒀습니다. 그리고 한 곡 더 조영찬님 6201님 0108님께서 김용빈의 금수저 정해주셨는데요. 이어드릴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는 한 번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때가 있는데요.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했던 음악 스타일을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할 때가 있고, 가수 김태곤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태곤 씨는 처음엔 포크 가수로 출발했어요. 대학생들의 노래 모임이 있던 음악 감상실 내슈비일에서 박투호, 방의경, 고경훈 씨 외에 여러 대학생 가수들이 음반을 냈고, 그때 김태곤 씨도 데뷔곡을 앨범에 실었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하루 이틀 사흘이라는 포크송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발표하자마자 김태곤 씨는 군에 입대했는데요. 육군본부 군악대에 복무하면서 기타와 드럼, 보컬을 맡았는데, 이곳에서 김덕수 씨를 비롯한 여러 국악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때부터 김태곤 씨는 음악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바로 국악과 우리 가요를 접목한 퓨전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김태곤 씨는 제대 후 1년 반 동안 공을 들여서 앨범을 발표하는데요. 1976년에 발표한 앨범에서는 송학사, 망부석, 아리아리아라리오처럼 실험정신 가득한 퓨전 노래들을 불렀고요. 흰 도포에 삿갓을 쓰고 무대에서 노래한 김태곤 씨의 노래는 크게 히트했고, 그해 MBC 10대 남자 가수 신인상까지 수상했죠. 포크 가수로 노래할 때는 미성의 목소리였던 김태곤 씨였지만, 퓨전 국악 가요를 노래할 땐 시원하게 내지르는 창법으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오늘은 김태곤 씨의 데뷔곡이었던 하루 이틀 사흘을 오랜만에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김태곤 씨가 군에 입대하는 동안 가수 박상규 씨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데뷔했어요. 그래서 특이하게 김태곤 씨의 데뷔곡이자 박상규 씨의 데뷔곡인 노래인데요.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1972년 지명길 작사, 강승식 작곡의 하루 이틀 사흘. 우리가 알고 있는 김태곤 씨의 전혀 다른 목소리.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봅니다.

0: 보안이 걱정되시면 패스. 안전이 불안하시면 패스. 관리가 어려우시면 패스. 보안, 안전, 관리까지 걱정 말고 패스. 패스. 패스. 대한민국 K보안 출입관리 패스본. 패스. 패스. 패스본.
1: 2021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반드시 다른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배출하셔야 하는데요. 투명 페트병 버릴 때는 꼭 비우고 헹구고 떼고 찌그러뜨리고 닫기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동네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을 꼭 확인하시고 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도 실천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순환의 한 걸음. 우리 모두 함께해 주실 거죠?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선도도시 대구광역시와 함께합니다.
2: 쇼리실라!

0: 이게 좋다.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10월 2일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곡은요, 임영주의 돌이킬 수 없다면입니다. 월요일까지 즐거운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서 훨씬 더 마음 가벼운 금요일인데요. 좋은 기분 쭉 이어나가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에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 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에선 돌발 상황으로 정체 길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경부선 서울 방향 수원부터 신갈분기점 쪽으로 4km 정도 밀리고요. 이후 죽전휴게소 부근에선 1시간 넘게 사고 처리 중입니다. 1차로에서 발생한 버스 추돌 사고인데요. 여파로 1대 3km 정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서울요금소 부근 갓길에도 사고 있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는 10km 어렵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선 5차로 막고 수목작업이 한창인데요. 영향받아 1대 3km 정도 더디게 지나고요.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방향 남구리에서 남한산성터널 쪽으로는 1차로 따라 이동 청소하고 있습니다. 강동고덕 부근 3km 정도 어렵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은 문경휴게소 부근이고요.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점촌 함창나들목 일대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웰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7405님이 주셨는데 요즘 저 이 도토리 묵이 힙하다네요. 20대들이 오픈런을 한다는데 묵은 우리 엄마도 참 잘 쓰는데 말이죠. 아니 도토리 묵이 핫해요? 와, MZ들이 그렇게 맛있어 할 것 같지 않은데 이 도토리 묵은 사실 이 격동의 세월에도 먹던 건데 이런 식이면은 빈대떡, 누룽지, 찐감자도 웨이팅하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자영업자들 뭐라도 해가지고 좀 잘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로. 예, 이제 연휴 시작인데요. 예, 두루두루 먹고 보고 단일 준비하시고요. 금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좀 추워졌네. 아우 추워.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Catch my heart. 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후배 우리 예나 귀여운 예나의 노래입니다. Catch.

예나의 노래입니다. 예, 우리 예나 양 참 너무 예쁘고 노래가 참 항상 신나요 이렇게, 그죠? 제가 한번 저 뮤직비디오에 카메오로 출연한 적이 있는데, 캐치 캐치 듣고 왔습니다. 동네 저 대학교 축제에 예나 양 오는데 집학도 오시지라고 하셨는데 묶여서 갈 수는 없고요. 예, 따로 이렇게 좀 섭외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쉽네요. 예. 아, 박경우님은 도토리묵 쓰는 거 봤는데 진짜 엄청나게 저어줘야 되는데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예. 진짜 힘들어. 예. 제가 묵 귀신인데, 예, 김춘자님. 묵밥 맛있는데, 묵밥. 묵밥 맛있는데, 예. 원래 MG들이 묵밥에는 묵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예, 약간 안 좋을 것 같은데.

0: 같은데.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또 맛있죠? 예, 이게 근데 막 달고 막 단짠단짠을 먹는 건 아니에요. 묵밥이, 그죠? 몸에 좋고 그냥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할 그런 음식이고. 제가 휴게소 투어를 한번 해봤는데 휴게소에서도 묵밥을 팔더라고요. 어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묵밥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휴게소 음식 치고는 상당히 묵밥 괜찮았어요. 예, 여러분들 할명수 보시면은 저기 나오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좀 춥더라, 날씨가 진짜. 좀 추워, 이제는. 좀 두꺼운 이불 덮어야 되겠더라고요. 김병남 님도 전기장판 켜고 주무신다고 보내주셨어요. 자, 금요일에는 검색엔 차트입니다. 오늘 저 라디오쇼가 7년째 밀어주고 있는 남자예요. 이제 더 이상 못 밀 것 같습니다. 방송에 미친 아이 방아방아 전민기 씨와 함께 합니다. 오랜만에. 자, 우리 국민들의 핫 관심사, 핫 이슈 가지고 이야기 나누니까, 예, 같이 한번 토론회 하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후에 전민기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민기, 들어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0: 캐나다 출신의 배우죠. 예, 메리 빅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실패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진짜 와닿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이 코너 들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빅데이터 차트쇼죠. 금요일엔 검색 앤 차트. 자, 방송에 미친 아이 방아방아 전민기 씨 한번 예 나와 주셨네요.
1: 어떻게요? 전민기입니다. 나와 주셨.
0: 예, 예. 네. 한번 나와 주.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실패는 진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니까 실패라는 게 일어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아니면
1: 그게 아니라 시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실패라는 거죠. 사실 뭔가 일어나서 넘어지면 사실 그게 이제 경험이 돼서 또 일어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악이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하면 0%인데 예. 적어도 뭔가를 하면은 50%잖아요.
0: 메타인지가 약해. 뭔 말인지 몰랐어 지금. 네. 예, 예. 실패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1: 네.
0: 아, 그 이제 알겠네.
1: 이제 알겠어.
0: 아, 이제 알겠네. 나는 실패라는 게 생기지 네. 않는다는 줄 알았거든.
1: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네.
0: 많이 부족하죠. 죄송합니다.
1: 보통 이제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를 안 하는데 그게 네. 실패라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좋은 말이네.
1: 네.
0: 8670님이 너튜브 지식인 사이트 구독자인데 전민기 씨 나올 때마다 반갑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1: 네네.
0: 한 끼에 20만 원 하는 뷔페 저도 잠깐 봤어요.
1: 보셨어요?
0: 저도 봤어요. 반가워서.
1: 오, 감사합니다.
0: 되게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말을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봤다가 너무 말을 잘해서 제가 돌렸어요.
1: 아니, 그게 호텔 뷔페인데 예. 거기 지배인님이 예. 음식을 엄청 연구하셔가지고 예, 예. 그 예전에 유행했던 그 편의점 이렇게 막 음식 섞는 것처럼 본인이 해서 주시는데 네. 한번 보시면 가고 예, 싶어질 예,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0: 너무 잘해서 안 봤어요. 예. 골라다가 너무 잘하니까 진짜 잘하더라. 앞으로 전민기 씨 시대 오면 같이 한번 저 좀 태워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자, 빅보드 차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매주 금요일은 너튜브 채널 할명수 영상이 업로드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0: 오늘 또 업로드 되죠.
1: 요새 기세가 또 받았어요.
0: 아, 감사하게도.
1: 네. 네. 최근 올라온 영상 다 100만 뷰 훌쩍 넘었고.
0: 예, 모든 게 다 100만, 뭐 150만 이렇게 막 가고 있습니다.
1: 추석 휴게소 투어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수 169만 뷰를 기록을 했습니다.
0: 예.
1: 요즘에 있잖아요. 예전 뷰보다 진짜 공 하나 떨어졌는데도 이게 나온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고.
0: 근데 요새 저 유튜브에서 이제 그 체크하는 게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뭐 그렇긴 합니다.
0: 클릭만 해도 이제 1회로 예. 쳐준다고 하긴 하는데.
1: 아, 그래도 다른 데랑 다 똑같이 비교가
0: 맞아요.
1: 되는 거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개천절과 한글날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연휴 릴레이에 힘입어서 조회수 200만 뷰까지 쭉쭉 오르길 바라면서 준비한 차트입니다.
0: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 가면 예. 유튜브 잘 봐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1: 그쵸.
0: 내 자신이 좀 궁중파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안 들어오기도 하고.
1: 아니 근데 저는 만나는 예. 분들마다 예. 저를 어떻게 하세요 하는데 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라디오가 1위예요. 진짜로.
0: 라디오는 깔고 가요. 저 예. 라디오는.
1: 자, 차트 가볼게요. 연휴에 예. 가볼까? 휴게소 이색 메뉴 베스트 5. 예, 그 추석 휴게소 투어 영상에서 그 뭐 드셨는지 기억하세요?
0: 여기 내가 할명수 했던 거 땄네 여기. 아, 뭐야 이게 뺏겼네.
1: 아, 제작진 지금 동요하고 있습니다.
0: 뺏긴 거 아니야 이거.
1: 아, 뭘 뺏겨요. 아,
0: 직장인이 무한상태 뺏긴 거 아니야.
1: 그래서 그때 보니까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동파육 덮밥
0: 예, 예,
1: 말죽거리
0: 예, 예.
1: 소고기 국밥
0: 예예 예. 맞아요.
1: 소고기 국밥 먹었는데 동파육 덮밥은 안 먹어봤네.
0: 먹어봤어
1: 덕평 자연휴게소에서 소고기 국밥 예, 충주 예. 휴게소에서 사과 수제 돈가스와 이정동 묵밥을 드셨네요.
0: 아, 뺏긴 게 아니구나. 네. 각공 거구나.
1: 네.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보니까 휴게소 이색 메뉴 중에서 작년 한 해 매출 1위를 기록한 게 바로 박명수 씨가 먹었던 사과 수제 돈가스.
0: 아, 이거는 네. 제가 먹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드릴 수 있어요. 맛있어요.
1: 사과 수제 돈가스.
0: 그러니까 단맛이 사과 맛으로 나니까 훨씬 맛있어.
1: 그렇군요.
0: 훨씬 맛있어. 설탕 맛이 아니고
1: 네.
0: 사과의 어떤 그

0: 농축액 있잖아요. 네. 예, 거기다 한번 담근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구나. 훨씬 맛이 좋더라고요. 예.
1: 그래서 이게 누적 매출이 9억 7,600 92만 원.
0: 어, 많이 벌었네.
1: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 만남 휴게소 말죽거리 소고기 국밥도 상위권에 들었는데 이건 누적 매출 5억 7,70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도 차트 들으시면서 아, 내가 아는 휴게소 이색 메뉴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 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 사과 선물 세트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그 금강 쪽에 가면은
0: 금강도 좋아. 맞아.
1: 도리뱅뱅이라고 예. 그 작은 물고기 싹 돌려가지고
0: 아, 이렇게 난 그런 걸 안 먹어요. 어,
1: 그런 것까지 휴게소에 있어요. 자, 5위부터 가보겠습니다. 누적 매출 3억 8,100만 원 보성 녹차 휴게소의 보성 꼬막 비빔밥.
0: 오.
1: 아, 이건 진짜 맛있겠다. 코미디언 이영자 씨가 한 방송에서 인생에서 꼭 한번 먹어봐야 할 한 그릇이라면서 극찬한 메뉴고요. 일명 이영자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그 싱싱한 벌교 꼬막에 채소, 날치알까지 한 그릇에 넣고 아주 매콤살콤 달콤한 이 남도식 양념장에 쓱쓱 비벼 먹으면 그냥 게임 끝난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0: 지역에 따라서 좀 맛이 달라요. 경상도 쪽이나 그쵸. 전라도 쪽이 네. 이 맛이 조금 달라요.
1: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특산물 갖고 하니까
0: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예, 그 사과 돈가스도 맛이 맞아요. 있었죠. 예.
1: 그래서 꼬막 비빔밥 드신 다음에 휴게소 한쪽 구석에 구비된 서비스 코너에서 진하게 우려낸 또 보성 녹차 한 모금 먹으면 아주 개운하다고 하고요.
0: 깔끔하네요.
1: 네, 예. 그렇게 되면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는 위장 상태가 된다고
0: 꼬막
1: 합니다.
0: 비빔밥 맛있는데 그제.
1: 아, 저 진짜 좋아요.
0: 간장 소스에다가 예. 예, 맛있어요.
1: 그 강릉 쪽에 유명한 집이 또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가끔 예. 시켜 먹는데 꼬막 예. 비빔밥은 참 맛있습니다.
0: 아, 꼬막 비빔밥은 저도 인정입니다.
1: 오늘 예. 먹어야겠다.
0: 예, 근데 이 휴게소는 안 가봤어요.
1: 네.
0: 예, 예.
1: 그 한지연 님도 저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하셨습니다. 이동환 님도 그렇고요.
0: 어,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이 또 인정해 주시니까. 네. 예.
1: 자, 4위. 예. 누적 매출 4억 5,184만 원. 아까 이제 그 사과 돈가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 문경 휴게소인데 문경 오미자 등심 돈가스.
0: 오.
1: 오미자.
0: 오미자.
1: 두툼한 그 등심 돈가스에 문경의 특산물이 바로 이 오미자인데 요거로 만든 소스가 올라갑니다. 여기가 이제 해발 한 300에서 700m 준고랭지 환경에서 생산이 됐대요. 그래서 이 문경 오미자가 전국 생산량이 한 45% 되고 오미자 뭐 차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신맛, 단맛, 매운맛, 쓴맛, 짠맛 요 다섯 가지 맛을 내는 특별한 열매다 해서 오미자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0: 오미자 몸이 좋아요.
1: 맞아요. 네. 그 예로부터 문경에서 육류 요리 할 때 소스 뭐 연육 잡내 제거용으로 오미자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경 요기에서 또 다른 인기 메뉴가 있는데 문경 오미자 약돌돼지 제육볶음. 이게 약돌돼지라는 건 이제 문경에서 나는 거정석이라는 약돌을 섞은 사료를 먹여서 이제 이 돼지를 키운대요. 그럼 좀 더 쫄깃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돌돼지를 매콤하게 볶은 다음에 오미자로 풍미를 더한 메뉴라고 하는데 아우 침이 자꾸 나오네요.
0: 아, 그러니까 일단 저 네. 돈가스는 맛있는데 계속 먹다 보면 좀 느끼하잖아요. 좀 솔직히 느끼하잖아요. 기름에 튀긴 거라서.
1: 그래서 사실 단무지 먹는 거잖아요. 예.
0: 그래서 거기에 네. 이제 사과나 아니면 이렇게 오미자가 들어가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1: 야, 오미자 소스 좀 먹어보고.
0: 오미자 너 좀 오미자도 좀 달달하지 않나? 약간.
1: 그렇죠.
0: 단맛이 있잖아요.
1: 예, 약간 새콤한 예, 맛도 있고.
0: 그러니까 뭐, 돼지 어떤 잡내라든지 좀 그 기름의 그런 좀 이렇게 뜬내 이런 것들 예, 좀 잡아줄 것 같아요.
1: 맞아요. 예, 그래서 밤송이님이 문경 휴게소에 근데 해물 영양솥밥도 굉장히 맛있대요.
0: 아, 문경 좋아.
1: 예, 그리고 김영자님은 문경 몇 번이나 갔는데 오미자 그걸 못 먹어보셨다고 네. 꼭 다음엔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0: 그러니까 외국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네.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한 번씩 쫙 돌아야 되는데 휴게소도 네. 좀 더 많이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데도 좀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 그래서 예. 이제 오미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섯 가지 맛이 난다고 하니까 다음에 드셔보실 때 한번 쫙 상기해보시면
0: 오미자
1: 네. 오미
0: 다섯 가지의 맛 만미자에
1: 네. 네. 네. 자 좋습니다. 3위 가볼게요.
0: 좋아요.
1: 누적 매출 5억 3,839만 원 주감 휴게소의 보은대추 왕갈비탕
0: 주감 네. 주감 멀지 않은데
1: 그렇습니다.
0: 예, 예.
1: 그 2019년 한국도로공사가 이제 선정한 고속도로 휴게소 대표 음식 탑20에도 들어갔을 정도로 굉장히 사랑받는 메뉴고 당시에 이제 심사를 담당했던 분이 누구냐면 배우 최불암 선생님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수준이 정말 많이 높아졌다. 앞으로 이 서민들의 명품 먹거리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런 말씀하셨고 충북 보은의 특산물이 이제 대추고 그게다가 프리미엄 A급 송아지 왕갈비가 만나서

0: 부드럽고 진한 맛을 자랑하고요. 좋다. 특히 대추의 은은한 풍미가 더해진 국물이 명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갈비탕에 든 대추는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저는 건져내는데.
1: 사실 뭐 말들이 많은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통은 그 대추가 네. 그 안에 있는 부순물을 다 빨아들인다며.
0: 아, 그럼 안 먹어야겠다.
1: 그런 자, 얘기도 있고.
0: 잘하고 있었네.
1: 아니다. 그런 네. 얘기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오, 저도.
0: 아, 그런 것도 예. 알고 계시네.
1: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저 애청자 여러분들이 다 검색창이니까.
0: 어, 좀 보내주세요.
1: 대표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좀 연락 한번 주세요. 나는 맛있던데 대추 달달하고.
0: 그러니까 대추 딱 밖에선 좋아하는데 거기 들어간 건 잘 안 먹어요.
1: 난 또 들어간 게 좋던데.
0: 밖에 있는 건 왜 이렇게 달?
1: 밖에 있는 건
0: 좀... 들어간 건 쪼글쪼글해져 있잖아요. 아닌가?
1: 아니지 들어간 게 이제
0: 더 무, 통통해지나?
1: 물 흡수하니까 이게 지금 뿔지 아, 뿔지.
0: 안 먹어요 그거.
1: 나는 대려 안에 들어간 게 좋긴 한데.
0: 다음에 같이 먹으면 제 대추 드릴게요.
1: 아니, 그러니까 대추가 그 안에 있는 걸 다 빨아들인다는 얘기가 있고 아니 아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 좀 아시는 분들이.
0: 근데 이렇게... 빨아들이면 어때요? 그 안에 다 좋은 거 들어.
1: 배물들을 빨아.
0: 아, 그래요? 뭐
1: 기름기라든지 이런 걸 빨아들인다
0: 아,
1: 얘기도
0: 이해했어,
1: 있어요.
0: 이해했어.
1: 잘 모르겠어요. 아는 분들이 네. 좀, 이제 좀 객관적인.
0: 뭐 매일 예. 먹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드세요. 예.
1: 그래요. 네. 아유, 뭐.
0: 그 김춘자님은 속리산 휴게소에도 대추 들어간 고추장 불고기가 있대요. 어이 맛있겠다.
1: 이제 맛먹고 한 2박 3일로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네.
0: 차보이님은 주감 휴게소에는 마늘 수제 돈가스가 있다고. 이게 맛있답니다. 아, 네. 이것도 맛있겠다.
1: 어, 마늘 수제 돈가스.
0: 네.
1: 마늘이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어요.
0: 맞아요. 예. 맞아요.
1: 아, 가보고 싶네요 정말. 네. 예.
0: 자, 2위 가보겠습니다.
1: 2위.
0: 요거는 좀 많이들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누적 매출 7억 7,421만 원. 횡성 휴게소의 횡성 한우 국밥. 저도 이제 아들이랑 스키 타러 갈 때마다 요거 꼭 먹는데 횡성 하면 이제 한우잖아요. 그 유명한 횡성 한우를 푹 우려낸 진한 육수에다가 무하고 파를 넣고서 시원하게 끓여냅니다. 그냥 비주얼과 맛은 소고기 묵국하고 육개장 그 사이 어딘가를 생각하면 된다고 하고요. 높은 명성만큼 수상 이력이 대단합니다. 2014년엔 약 9만 2천 그릇, 2016년엔 약 10만 4천 그릇이 팔리면서 휴게소 인기 메뉴로 소개가 됐고 2025년에는 판매량, 고객 반응, 인지도를 고려해서 선정된 전국 휴게소 인기 음식 16선에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된다고 아,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니까.
0: 맞아.
1: 연구하고 노력하고 뭔지 시그니처를 만들면
0: 맞아요.
1: 이게 7억 7천이면은 이게 1년 내에 팔린 양이죠.
0: 맞아요.
1: 그럼 한 달로 치면은 뭐 약 한 7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와. 국밥만 7천만 원을 판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0: 그 2016년에 10만 그릇이 팔렸다고.
1: 아, 그러니까요.
0: 하니까.
1: 그리고 이게 평일에는 별로 사람도 없어요.
0: 그렇지.
1: 휴게소에.
0: 맞아요.
1: 근데 이 정도면 진짜 많이 판 거거든요.
0: 맞습니다. 예,
1: 이건
0: 노력.
1: 이거를 개발한 분의 노력이 담겨 네, 있는 겁니다. 네. 예.
0: 9378님이 횡성 휴게소에서 하루 종일 굶다가 먹은 한우 육개장 50평생 먹은 음식 중에 최고였다고 보내주셨네요.
1: 점심 안 드셨네요.
0: 굶어서 그러긴 예, 굶어서 좀 더.
1: 예, 예. 그 뭐 저. 아, 휴게소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고 한들 예, 네. 진짜 그 정통으로 하는 곳만큼은 솔직히 안 못 따라가요. 네. 나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다 먹어봤는데.
0: 어, 이거 맛있겠다.
1: 먹을만 하지.
0: 유호광님이 예. 횡성 휴게소에 한우 핫도그가 있대.
1: 그래?
0: 나 이거 왜 못 봤지?
1: 어, 나 못 봤지?
0: 한우 핫도그 맛있겠다.
1: 아, 횡성은 진짜 한우 좋아. 네. 아, 좋아.
0: 맞아. 그리고 네. 횡성 한우 더덕 스테이크도 있는데 그것도 맛있습니다.
1: 더덕 스테이크.
0: 네.
1: 야, 이런 것들 개발하는 건 진짜 너무 잘하시는 거야.
0: 맞아요, 예, 맞아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노력하면 다 이게 통합니다.
1: 예예. 예. 저는 이제 1위가 궁금한데 1위가.
0: 1위. 예. 자, 누적 매출 8억 5,178만 원. 안동 휴게소의 이동삼 안동 간고등어구이 정식.
1: 야, 이건 처음 들었다.
0: 안동을 대표하는 게 간고등어잖아요. 요거를 이제 구이로 즐기는 한창살임이고 도톰한 그 고등어 살에 바삭하게 구워진 껍질 거기다 이제 짭짤한 간 때문에 너무 맛있잖아요. 옛날에 그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이어서 이 안동이 신선한 생선을 좀 구하기 어려웠대요. 그래서
1: 그, 아 그렇죠 안동이 그렇죠. 예,
0: 바닷가에서
1: 맞아요.
0: 고등어 가져와서 소금 간해서 이제 오랫도록 보관하려고 했고 이 안동 사람들의 밥상에 간 고등어가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안동에서 이제 뭐 제사나 생일, 회각 같은 그런 행사에도 꼭 올리고 이동삼은 이제 안동 간 고등어의 브랜드화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에요. 일명 간집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이제 생선을 소금으로 절이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 40년 넘게 간고등어를 만드는 일을 해온 이동삼 씨가 고등어의 크기만 보고 소금장을 맞출 정도로 장인이었다고.
1: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 얼핏 이동삼 선생님이 하는 걸 봤는데 네. 눈 감고 그냥 딱 열더니 소금 착
0: 아, 그런 거 멋있어.
1: 와, 그게 장인이잖아, 장인.
0: 그거 멋있어요.
1: 멋있지 않아요?
0: 예.
1: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야.
0: 맞아요.
1: 정확하게 들어가줘야 이게 맞거든. 아니면 어떤 건 짜고 어떤 건 뭐 신고 하니까.
0: 그게 또 다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센스 있고 손의 그 감각도 좋아야
1: 그쵸?
0: 되고.
1: 그렇죠. 네. 일단은 오래 해야 되고.
0: 맞습니다.
1: 하면서 그게 이제 몸에 붙은 거죠. 네. 예, 예.
0: 장모, 진짜, 말씀하세요.
1: 진짜 안동 강고등어 맛있어.
0: 아, 저도 좋아.
1: 안동자 들어가면 맛있어. 예, 예. 아, 틀려.
0: 장문정님이 지난주에 안동 휴게소에서 간고등어 점심 먹어봤어요. 집에서 고등어 굽기 쉽지 않은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하셨네요.
1: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저희가 다들 좀 소개를 더 해드리면 좋은데, 예. 일단 준비한 이 1위부터 5위까지 네. 소개를 해드렸고, 지나가다가 저희가 소개해드린 곳 가다가 들리시게 되면 꼭 한번 맛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의 또,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은 2부에서 또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0: 네.
1: 1부 끝곡, 예. 모든 게 섞여 있는 게 떡볶이잖아요. 휴게소의
0: 맞습니다.
1: 떡볶이. 예, 명순의 떡볶이. 예, 들으면서 1부 마감하고 2부에서 키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만든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0: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가슴 속까지 파고드는 이 가을의 고독. 왠지 모를 시린 기분에 시디슨 에스프레소 향에 취해본다. 커피 향과 함께 스며든

0: 황금빛 은행의 깊은 잔향이 코서까지 후벼파는 흔적을 남긴다. 아... 저와 함께 이 가을에 흠뻑 취해보시겠습니까?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0: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민기 전민기 씨와 함께 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 문자창이 난리가 났어요.
0: 왜요?
2: 보세요. 김남민님.
0: 소개 좀 해주세요.
2: 금산 인삼휴게소 인삼튀김 맛있어요. 정수경님, 이천휴게소들은 진짜 밥이 대박이에요.
0: 쌀밥. 맞아,
2: 그렇지.
0: 맞아.
2: 너무 맛있지.
0: 그러야 참 맞네. 네.
2: 뭐 눈에 띄는 거 있으세요? 제가 하나 해볼게요. 박재민님. 네. 서산휴게소에 서산, 이거 맛있겠다. 어리굴젓과 수육정식.
0: 와,
2: 이거 13,000원밖에 안 한대요. 정식이.
0: 아, 제가 실수했네요. 다들
2: 왜요?
0: 노력들 많이 하시네요. 진짜 노력들 많이 하시네요. 정말.
2: 아니, 어리굴젓 이거 너무 먹고 싶다. 저 진짜 좋아하는데. 야,
0: 수육 정식도 있대.
2: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상숙님은 천안삼거리 휴게소 강된장 호두비빔밥.
0: 예.
2: 오, 차보이님은 송산포도휴게소 포도호두과자. 이건 또 뭐야. 야. 뭐가 이렇게 많아요.
0: 가평휴게소에 소고기 잣 국밥.
2: 다시 들어가는구나.
0: 국밥이라고.
2: 그 백이명님은 옥천휴게소 생선국수. 와, 처음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0: 이야.
2: 옥천 쪽 가면은 어죽이나 이런 것도 또 유명하거든요. 맛있겠지. 아, 네. 미치겠다.
0: 이 소라님이 주셨는데, 예, 조만간에 이제 시간도 되고 하니까 예. 휴게소 투어 한번 떠날 생각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예. 구태여 휴게소 투어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2: 왜요?
0: 아니, 구태여 휴게소만 돌 필요는 없고요. 아, 진짜 제가 다 먹어봤잖아요.
2: 아, 하게 내비두세요.
0: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네. 아침 휴게소 먹고 점심 휴게소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그냥 저 그 지역에 놀러 갔다가 놀러 간 김에 거기 들리는 건 좋은데 네. 휴게소만 일부러 돌아다니는 건 나는
2: 아니, 약간 요새
0: 좋겠어.
2: 빵 투어처럼 휴게소 투어 하는 거죠.
0: 아니,
2: 왜 내버려두세요.
0: 나는 진짜 거짓말을 못하겠어. 그냥 그러지 말고
2: 네.
0: 간 김에 네. 거기 가 함께 해라. 그런 얘기지. 휴게소만 돌지 마시고.
2: 횡담도에는 무슨 7개 음식이 또 있다.
0: 횡담도 거기도 휴게소 되게 잘 돼 있어.
2: 맛있겠다.
0: 우리나라가 정말 휴게소도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을 거야.
2: 맞습니다.
0: 최고야, 최고. 네. 예. 자, 이제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소개를 해봐야 될 텐데.
2: 자,
0: 어떤 걸 가지고 오셨나요?
2: 저희가 몇 주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김문정 음악 감독님이랑
0: 네네.
2: 김태균 해설위원 모시고서 개막식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 모레 폐막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4일.
0: 아시안 게임 때문에 방송 두 번 죽었어. 우리 같은 사람은 솔직히 적자예요. 방송이 두 번 죽었잖아.
2: 아니, 나라를 위해서 두 번 죽어주세요.
0: 뭐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두 번 죽어주라고요? 여보세요. 말씀 한 번 하시네요.
2: 아, 죄송합니다.
0: 아니, 내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좀 알아주세요.
2: 근데 재밌다.
0: 아시안게임 방송이라고 프리랜서들은 저 포함 작가 스태프들은 2주분의 월급이 날아가는 거예요.
2: 우리는 회당페이니까. 자, 2020 아이치나구의 아시안게임 첫 번째 키워드로 준비를 했고요.
0: 네.
2: 자, 지난 9월 19일에 개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의 지금 눈부신 활약으로
0: 잘해.
2: 현재
0: 좋아.
2: 금메달 30개, 은메달 31개, 동메달 53개, 도합 114개 메달을 따면서 중국, 일본에 이어서 종합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 2위는 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하다.
2: 아, 네. 일본은 워낙 그 사회체육부터
0: 인구가 많잖아.
2: 저변이 예전엔 사실 비등비등하고 2등 한 적도 있는데 이제는 좀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긴 해요.
0: 인구가 따블인데 따블 이상인데 그럼 어떻게.
2: 그래도 이번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유의미한 성적이 많아요.
0: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2: 네. 그렇죠. 예. 9월 20일에 근대 5종 여자 개인전에서 성승민 선수가 합계 1492점으로 우승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1호 금메달을
0: 그러니까,
2: 땄고요.
0: 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 정말 또 같은 날. 아, 이 너무 재밌어서 한국 농구 예. 남자 농구 대표팀 일본 꺾고 12년 만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
0: 진짜 잘했어요.
2: 그리고 이후에 26일에 여자 농구 대표팀까지 일본 만나서 12년 만에 금메달 땄습니다. 농구는 전 종목에서 메달을 목에 걸었고 사실 3대 3 남자 농구도 금메달 땄기 때문에 농구가 이번에 되게 좋았어요.
0: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네. 잘하긴 하나 봐.
2: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테크볼. 이거 요즘 이번에 테크볼
0: 예.
2: 처음 아신 분들 되게 많은데 이준석 선수가 금메달 땄죠. 이번에 처음 정식 종목이 됐고 그 초대 챔피언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정규직 전환 포기하고 이 테크볼을 선택한 이준석 선수의 비하인드 스토리 화제가 됐고요. 23일에 펜싱 남자 사부르 개인전 결승에서 우상욱 선수.
0: 아 어떻게 그렇게
2: 또 이렇게 잘해.
0: 불안불안. 이기려면 저 혼자 잘 이겨주지 그냥 조막조막 해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
2: 맞습니다.
0: 결국은 그 끈기와 네. 예, 예.
2: 금메달
0: 그,
2: 땄죠.
0: 노력에 또 네. 아, 결과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2: 지금 2023년 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서 두 대회 연속 우승. 아시안게임 개인통상 네 번째 금메달. 저 그리고 24일에 기계체조 여자도마 결선에서 여서정 선수가 여홍철 선수 따님이잖아요. 네. 금메달 땄습니다. 27일에 아 이거 재밌더라. 스케이트보드 남자 스트리트 결선에서 강준희 선수가 1위를 했는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2018년에 됐거든요. 네. 그다음에 한국 선수가 여기서 금메달 딴 거 처음이에요. 그리고 한국 야구대표팀도 일본 3-1로 꺾고 금메달 땄는데 2010년부터 해서 5회 연속 아시안게임 정상에 올랐고 그 곽빈 선수 사실 지난번에 뭐 공 한 번 안 던지고 이제 금메달 땄다고 약간 좀 있었는데 이번에, 아유, 이번에 곽빈 선수가 다 했습니다.
0: 이번에 곽빈이 다 했어요. 네. 진짜 아 멋있지 않아요?
2: 맞습니다.
0: 아
2: 근데 진짜. 이제 저희가 예선에서 이 사회인 야구 팀원들로 구성이 됐는데 한번 져가지고
0: 예, 약간 좀, 그때 좀 저도 예. 저 의아했어요. 의아했어요.
2: 맞아요.
0: 어 뭐지 갑자기. 갑자기 사회인한테 왠지지? 그러니까 동네 조기 축구부라고 생각한 거지 나는 처음에 모르고.
2: 그렇진 않아요. 일본 뭐지? 야구가 워낙 벽이 높다 보니까.
0: 그래서 또 찾아보게 됐잖아요.
2: 맞아요.
0: 아 그게 아니다. 네. 프로에 진출하기 바로 전에 있는 그런 선수들로 이렇게 저 모인 거기 때문에.
2: 네.
0: 어? 그래서 우리 나도 약간 당황했어요.
2: 그러니까
0: 어? 대만을 크게 이기길래. 네.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2: 좀 많은 분들이 실망했는데 그래도 결승에서 이겨서.
0: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2: 맞습니다.
0: 예, 예. 아, 이기면 되지 뭐. 예. 예.
2: 그리고 29일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하고 복식에서 금메달을 동시에 땄고 안세영 선수 아시안 게임 여자 단식 사상 처음으로
0: 안세영은
2: 2연패.
0: 안세영은 동상 세워줘야 돼.
2: 맞아요.
0: 남산 저기 어디 팔각정 앞에다 세워줘야 돼.
2: 그래서 이소희 백하나
0: 안세영 세워줘야 돼 진짜.
2: 맞아. 아 그래서 안세영 선수 때문에 제가 본 게 점수를 15점으로 뭐 낮춰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0: 안세영
2: 워낙 혼자 독식하니까.
0: 안세영은 아 진짜 이렇게 좀 나라에서 관리를 해줘야 돼 몸 관리를.
2: 너무 멋있습니다.
0: 어, 건강관리 네. 1년에 한 번씩 해주고.
2: 네.
0: 해줘야 돼. 안세영은 이제 해줘야 돼.
2: 맞습니다. 그 의미 있는 게 우리 이소희 백하나 선수 24년 만에 여자 복식 금메달.
0: 그러니까 또.
2: 네 기록 아. 세웠고. 어제 유도 여자 그 57kg급에서 독립운동가 후손 제1동포 3세 우리 허미미 선수 금메달 땄는데 한국에서 태극마크 달고 올림픽에 나가라라는 할머니 유언에 따라서 한국에 왔다는 건 사실
0: 아이고.
2: 지난번 대회 때도 화제가 됐는데 지난 24년 파리올림픽 은메달에 이어서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이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다라고 예.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안게임 막바지 메달 사냥이 남아있는데 오늘 오전 9시부터 우리나라 효자 종목 양궁 리커브 남자단체전 여자단체전 혼성단체전이 펼쳐지고 있고 오늘 정오에 페이커 이상혁 선수 이끄는 리그 오브 레전드 대표팀 대만과 결승전 합니다. 항저우에 이어서 2연패 노리고 있고요. 내일이죠. 저녁 7시 30분에 남자 축구 대표팀 일본과 결승전 하는데
0: 야, 그거 재밌겠다.
2: 요거 이제 이기면은 아시안 게임 4연패 달성하는 거라 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이렇게 보니까 네. 다 좋은데 일단 뭐 금메달 따고 안 따고 이런 걸 다 떠나서
2: 네. 예,
0: 일단 열심히 해준 선수들한테 감사한데
2: 네.
0: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하고 지금 우리가 금메달이 29개가 차이가 나요.
2: 네.
0: 옛날엔 숙대만에 삐까삐까 했거든요.
2: 맞아요.
0: 29개는 많은데 이거. 네. 이건 좀 신경 써야 되겠는데.
2: 아니 붕어빵님이 스포츠 보는데 KBS 해설이 제일 재밌다 하셨고
0: 네.
2: 아,
0: 어우.
2: 방금 전에 결과 나왔네요. 한국 우와. 여자양궁이 인도한테 아쉽게 패해서
0: 예?
2: 금메달 8연패가 좀 무산됐다고 하는데 아이 그래도 잘한 거예요.
0: 인도한테 졌어요.
2: 인도 잘합니다. 예.
0: 중국은 금메달이 154개예요. 154개.
2: 여기는 뭐.
0: 아, 한때 우리가 중국도 이긴 적이 한번 있지 않나? 아, 옛날에
2: 아마
0: 한 번, 옛날에
2: 우리나라에서 아, 없었어. 없나? 아, 2위가 최고다. 맞아.
0: 2위가 최고야?
2: 2위가 최고다. 아. 중국 꺾기는 쉽지가 않아요.
0: 일본하고는 좀 이렇게 쌤쌤으로 가야 되는데. 아, 아무튼 그냥 제 개인적인 소원이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우리나라 잘 되길 바라는 거니까.
2: 당연히 좋죠.
0: 예,
2: 그렇죠.
0: 예, 그렇죠. 예. 아쉽네요. 예. 아쉽지만 아쉽긴 합니다.
2: 그래도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0: 아, 그 당연하죠.
2: 박수 보내 드려요.
0: 예, 당연하죠. 예. 양궁 좀 아쉽게 되는데 또 뭐 월드 저 올림픽도 있으니까.
2: 맞습니다. 예, 예. 예.
0: 아무튼 뭐 이제 종반으로 이제 거의 이제 흐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 너무너무 열심히 하셨고요. 메달의 중요는 색깔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그럼요. 예,
0: 너무너무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뛰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지만 아쉽긴 하다.
2: 네.
0: 개인적으로는 아쉽긴 하다.
2: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0: 예, 그렇죠. 그런 말씀만 좀 드리고 네. 싶네요. 예.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잔나비의 노래 듣고 갑니다. See Your Eyes.

0: heart.
1: 자, 잔나비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네. 마지막 키워드가 되는데요. 네. 예,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어떤 걸 좀 가져오셨어요?
2: 지금 박명수 씨. 예. 이를 좀 위협할 로컬 스타가 나와서
1: 그래요?
2: 좀 걱정이실 거예요.
1: 로컬은 내 건데.
2: 네, 부산 아.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들어와서 2주 가량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이
1: 아직도 안 갔어요?
2: 두 번째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걔 왜 이렇게 안 가?
2: 아, 그래서 지금 유도 작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
1: 민물 맛을 봐서 그런가?
2: 그건 모르겠어요.
1: 왜 그러지?
2: 자, 지난 9월 18일이죠.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의 인공수로에 길이 3.5m짜리 대형 상어가 나타났죠. 국립수산과학원 같은 관계기관이 북항이가 먹이를 쫓아서 이제 수로에 들어왔다가 이제 빠져나가는 길을 못 찾고 있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 북항이의 출몰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다. 우리나라 근해에서 이제 상어들이 좀 많이 출몰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흉상어과 무태상어라고 합니다. 이 상어가 북항과 상어를 합친 북항이라는 애칭을 얻으면서 이 전국구 스타로 떠올랐고 북항이 보러 지난 9월 말까지 친수공원 찾은 사람이 무려 60만 7천 명. 어휴. 인파가 몰리니까 부산시에서 이제 안전관리위원 150명으로 늘리고
1: 아이고야.
2: 대중교통 이용해달라 이 재난 문자까지 네 차례 보냈대요.
1: 아이고.
2: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 북항이가 지금 부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있다고 합니다. KTX와 지하철 이용객이 급증했고
1: 아이고야.
2: 친수공원 인근 점포 매출은 처음 목격된 직후 48.6%나 뛰었대요. 상어 찍으려는 방문객이 몰리면서 보조 배터리 매출이 815.5%. 완구류는 상어 완구류 422.7% 급증했습니다.
1: 어쩜 이래?
2: 그래서 북항이 효과가 부산을 넘어서 상어 테마 아이템의 소비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재밌는 게 조스땡 아이스크림도 매출이 12.5%, 고래땡 과자 매출도 10.5%, 아기 상어 캐릭터 관련 상품 매출은 13.9% 늘었는데 한 언론사가 이제 추산한 걸 보니까 북항이 특수로 3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다.
1: 그럼 북항이도 10%는 해줘야지. 10%는 빼줘야지.
2: 뭘로 줘야 돼?
1: 얘도 남는 게 세울 거 아니야.
2: 뭘로 생선으로 줘야 되나? 자, 지난 9월 29일 오전에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첫 번째 구조 작업에서 경비정 세척과 워터펌프까지 동원했는데 북항이가 수로 안 빠져나갔어요.
1: 안 빠져나가지. 관쪽인데.
2: 이게 미국에서 한번 이렇게 성공했던 사례가 있었대요. 근데 부산시가 이제 고압수로 파동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이제 내보내기 어려워서 수로에 맞게 만든 그물로 이제 퇴로를 서서히 좁히면서 다시 유도를 하는데 오늘 오후 3시 30분에 2차 구조 작업 실시합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북항이를 부산시 명예 홍보대사로 미치고 했고요. 아, 나도 대전 홍보대사 좀 하고 싶다.
1: 그것도 그 저 허락 맞고 해요. 저 북항이
2: 지장이라도 찍어야 되는데.
1: 북항이 의견은 이렇게 무시하고 성대모사 아니 성대모사
2: 지느러미라도 좀 찍었어야 되는데.
1: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인감이라도 찍어야지 그거.
2: 근데 이제 공식 SNS로 의견을 모았더니 8,200여 명 가운데 91%가 홍보대사 위촉에 찬성을 해.
1: 아이고 나 웃기다.
2: 자, 어쨌든
1: 재밌다.
2: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은 북항이 무사히 바다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예, 아주 무사하게 예, 잘 돌아가길 바라고
2: 네.
1: 가서 또 자연으로 돌아가서 또 같이 친구들하고 살아야죠.
2: 맞습니다.
1: 예, 예. 네. 아주 저 재미난 에피소드네요. 그
2: 네.
1: 뭔가 좀 복을 가져오는 예, 우리 대한민국의 큰 복을 가져오는 그런
2: 맞아요.
1: 상징으로 좀 이렇게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네.
1: 예. 자, 마지막 퀴즈 하나 될까요?
2: 방아 퀴즈 나갑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우리 박명수 형님 위협하는 차세대 로컬 스타 북항과 상어를 합친 이것이란 애칭을 얻으며 큰 사랑을 받는데 이 상어 애칭 무엇일까요? 자, 보기 1번 북항이, 2번 부석순, 3번 불황자, 4번
1: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2: 문자 번호 샷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추첨 통해 10분께 부산 전망대 입장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 다음 주 뵙겠습니다.
2: 안녕히 계세요.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디지털 냉동식품 기기 전문 기업 제빙기는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성공.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매운 거 먹고 후아고에서 짜먹는 젤 스틱, 해운대 랜드마크 부산 엑스더스카이 100에서 전망대 입장권, 100% 무첨가 당근 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자 당근 주스,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진 사과 선물 세트, 한국 A&D에서 최신형 가정용 디지털 혈압계, 차원이 다른 고소함 이장님 과자점에서 우리콩 참두부 과자, 건강 큐레이터 뉴트리바이브에서 유기농 호박씨 오일,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를 드립니다. 초대권 선물도 있습니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 모네, 르누아르, 반고흐 그리고 세잔 전시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8910으로 신청해 주세요. 북한이 저기 연예병 걸렸대요 라고 박기루님 주셨고요. 아, 방학 퀴즈 정답은 북항이었습니다. 정답자는 저희 홈페이지 선곡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끝곡은 시온의 웨이백홈. 우리 북항아 안녕. 예,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한강대교부터 주춤한데요. 수산시장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 때문입니다. 앞서 경부선 죽전휴게소 부근에서도 버스 관련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개 차로 막고 처리작업 길게 이어지면서 신갈분기점부터 3km가량 여전히 정체고요. 이후 시구간 진입해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신갈분기점 5차로에선 수목작업이 한창입니다. 영향받아 3km 정도 더디 지납니다. 양산분기점 부근에선 노면 보수하고 있고요. 두 개 차로가 좁아지면서 1대 2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자유로 부근 그리고 노우지 분기점 5차로에는 각각 고장난 차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영동선 강릉 방향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합니다. 이후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가다 서다 반복합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늘 엇박자가 있기 마련이죠. 회사에서 선배들은 후배가 눈치껏 알아서 일하길 바라고요. 후배들은 위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길 바라죠. 부부간에 한 사람은 굳이 오글거리게 애정 표현을 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은 말을 해야 알지 하고 삐칩니다. 부모는 아이한테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맨날 잔소리하고 간섭한다고 생각하죠. 이건 아마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풀리지 않을 엇박자예요.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말 안 해도 알겠지 대 말을 해야 알지, 사랑이야 대 간섭이야 싸움은 계속되겠죠. 그렇게 서로 부딪히고 맞춰가려고 애쓰는 과정 자체가 사람 사는 일이니까요.

0: 영국 밴드죠. 왕청이 노래한 Let's Go 였습니다. 우리 사랑을 나누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어디든 함께 떠나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10월의 둘째 날 금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이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김재성 씨가 맨 처음 들었을 때 그룹 이름이 왕창인 줄. 왕창이나 왕청이나 뭐 그렇죠 뭐.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주파수 FM 106.1MHz KBS FFM 듣고 계십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과 만납니다. KBS 콩 앱 들어오시면 전 세계 어딜 가나 듣고 보실 수 있어요. 6951님 안녕하세요 백디 출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씨, 기온차가 엄청나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점심 약속 있어서 나가는 길에 들을게요. 반갑습니다. 정윤석 씨도 오늘 형님 옷차림에서 가을 느낌이 오네요. 아주 좋아요 하셨습니다. 오늘 그늘진 곳하고 그 양지의 차이가 아주 극명했죠. 그죠? 예. 네. 아, 오늘 반가워요. 조금 쌀쌀해요, 바람이. 송윤숙 씨도 그렇고. 장영순 씨, 양현정 씨, 부산에 계신데, 거기도 쌀쌀하다고요. 예, 조심하세요, 감기. 점심 먹으러 갑니다. 하늘이, 하늘이 너무 푸르고 이뻐요. 하늘, 야호! 김춘희 씨. 진짜 오늘 저희 팀도 밖에서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 파란 하늘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네. 하늘, 여러분들. 한번 올려다 보세요 오늘. 자, 금요일입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다른 때보다 더 반갑고 마음 가벼워지는 금요일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체 휴일까지 해서 3일 연휴가 있으니까요. 좋은 계획들 있으십니까? 인백션의 백뮤직은 다음 주에 좋은 계획이 있어요. 축제 시즌을 맞아서 우리도 음악 축제합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청취자가 사랑하는 뮤지션 백. 그러니까 선곡 맛집이 선보이는 명곡 풀코스입니다. 좋은 음악으로 두루두루 풍성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곡 한 곡이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해 주셔도 좋은 음악입니다. 자, 오늘도 듣고 싶은 노래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사연도요. 오늘 문자 참여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을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가입해 주세요. 잠시 광고예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폐업, 불공정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 조정, 불공정 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류가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류가주를 검색하세요.
4: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임백천의 백뮤직입니다.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예요. 넬리 포타도가 노래한 I am like a bird. 나는 새처럼 자유로운 사람이라 언젠간 떠날 수도 있어 라는 자기를 믿지 말란 얘기입니다. 사랑을 하고 있지만. 이어진 노래는 Johnny Hates Jazz. 영국 밴드예요. Johnny는 재즈를 싫어한다. 재밌는 밴드 이름 많죠. 뭐 마이클 런스 투 락. 마이클은 락을 배운다. 김윤숙 씨가 Johnny Hates Jazz의 Shattered Dreams를 청하셨어요. 믿었던 사랑은 끝나고 내게 남은 건 산산이 부서진 꿈이죠. 그런 노래였습니다. 안경욱 씨가 백천님 몸 좀 괜찮으세요? 저번에 아파서 고생했잖아요. 이제 아프지 않기 약속하셨네요. 안경욱 씨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엉망이었죠. 어우 한 보름을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일교차 엄청 심합니다. 조심 또 조심하세요. 방혜숙 씨가 출첵합니다. 하트 잘 받았어요 백디. 오늘은 백디 당 떨어지는 반말 코너 잘 달려줘요. 오늘 2부의 반말 데이입니다. 황선영 씨가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백천 오라버니하고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부럽죠 하셨는데. 진짜요? 그러니까 저 방송 들으시면서 식사를 하시는군요. 선영 씨 감사합니다. 이은정 씨가 백천님 파란 하늘 여권 없이 다 가고 싶어요. 너무 좋은 가을입니다 하셨죠. 진짜 저 넓은 하늘 여권 없어도 갈 수 있죠. 맞습니다. 오늘 내일 전부 여러분들 하늘 한 번씩 계속 올려다보세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9024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불 빨래해서 옥상에 늘었거든요. 오늘도 파란 하늘에 비행기는 또 얼마나 다니는지. 아, 그 비행기 길 쪽에 있으시구나. 어디를 가는지 또 어디에서 오는지. 문득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나도 어디든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네요. 저도 진짜 비행기 보면서 늘 기내식 좀 먹어봤으면 합니다. 장숙자 씨, 백디 오랜만이에요. 영주인데요. 아침엔 4도였어요. 지금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청아한 가을입니다. 이러다 이제 첫 설이 내리고 모과향이 나기 시작하면서 낙엽이 치고 이제 눈이 온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5667님, 화물차 기사예요. 목소리가 거의 다 나으신 것 같네요. 오늘 아침 차에서 자다가 입 돌아갈 뻔했어요. 나이가 6자를 넘었으니까 왠지 가을이 슬슬하네요. 방송 늘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네. 어우 찬 데서 주무시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죠? 밤새 달려서 네. 어디론가는 또 기다리고 있는 물건도 배달해야 되고 참 이 물류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4023님 오랜만에 국민학교 친구들 만나서 텃밭에 나간 남편이 얼마나 좋을지 감이 옵니다. 김성찬, 김길찬, 최홍엽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오. 남편 친구들 이름 다 아시네요. 7405님하고 조상래씨가 청하신 노래 배달합니다. 미국의 리드맨 블루스 소울 그룹이에요. 서피스의 The First Time이란 노래예요. 처음 사랑을 느꼈던 그때의 그 설렘과 행복을 잊을 수 없어요.

가을에 들으니 더 좋네요. Surface the first time. 이세훈 씨가 방금 사연 주셨네요. Surface의 the first time에 이어진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 팝 가수입니다. 저메인 스튜어트가 노래한 We Don't Have to Take Our Clothes Off라는 노래였습니다. 우리 사랑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해요 하셨고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이 지금 감탄하시네요. 위석정 씨가 와 경복궁이다. 이소영 씨가 내가 살던 궁이로구나 무술이로. 김미정 씨는 멀리 인왕산도 보이고 우와 하셨나. 그래요. 보이는 라디오가 자꾸 진화하고 있죠. 아 인왕산 자락에 지금 청와대도 보이고요. 예, 날씨 좋으니까 아주 뭐 정말 예, 잘 보이네요. 그렇죠? 선명하게. 저도 그 지금 경복궁 뭐 그다음에 광화문 이런 거 보니까 옛날에 제가 아주 갓난아일 때 꿈속에서 들리는 것 같은 소리 가끔 생각나요. 한복을 입고 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동궁마마. 아, 재미도 없고 어울리지도 않고.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12시 지금 32분으로 향합니다.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김미영 씨가 회사 다니는 아들이 제 거 겨울옷을 사서 보냈더라고요. 택배 받자마자 좋아서 아들 땡큐 잘 입을게 톡을 보냈더니 예쁘게 착용한 모습을 찍어 보내라네요. 아들 역시 공짜는 없구나 그저 웃죠. 이게 뭔 소리죠? 아들이 엄마 생각해서 사준 옷을 엄마가 입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 그게 귀찮은 일인가요? 난 진짜 그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상훈 씨, 집에서 혼자 점심 때우려고 중국집에 짜장면 1인 세트 배달 주문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클릭을 잘못해서 포장 픽업으로 주문한 거예요. 결국 차 끌고 15분 운전해서 가져왔습니다. 집에 오니 짜장이 퉁퉁 불었네요. 그래도 바보짓해서 그런지 배고파서 다 먹었어요. 그건 약과예요. 클릭 잘못해가지고 60조 원대 오지급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거 클릭하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최안나 씨, 길을 가다가 엄마가 식당을 보시더니 한참을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식당 이름이 알고 보니 매운탕? 아니 식당 이름 왜 저렇게 지었대? 매운탕집인가? 아니 횟집이 아니라 알고 보니 매운탕집이라는 거야? 아무튼 이름 잘못 지었다. 자꾸 얘기하시길래 뒤를 돌아봤더니 횟집 현수막에 알고니 매운탕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알고 보니가 아니고 알고니잖아 이러면서 둘이 한참 웃었습니다. 하여튼 허술하신 엄마 때문에 자주 웃어요. 저희 엄마가 알고 보니 웃음 맛집입니다. 아유 안나씨 엄마 정말 귀여우시네요. 안나씨하고 그러니까 친구처럼 이렇게 잘 지내시는 거잖아요. 7564님 저희 엄마가 속눈썹이 길고 풍성하세요. 옆에서 보면 무슨 마스카라 광고 모델 뺨치게 바바박 올라가 있는데 더 대단한 건 속눈썹 연장을 한 것도 아니고 자연산이라는 거예요. 엄마도 스스로 자랑스러운지 가끔 그러세요. 방금 새 못 봤니? 내가 잠깐 눈 감은 사이에 참새가 앉았다 간 것 같은데. 엄마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냥 웃죠. 방금 전에 그 최안나 씨 엄마하고 만나서 개그 배틀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냥 우쭈에 이어서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죠. 로버트 파마 노래한 Bad Case of Loving You. 의사 선생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 사랑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김철환 씨가 이 노래창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민PD님 최고 최고. 방혜숙 씨. 와 뮤직비디오 멋져요. 백뷰 화면도 조그맣게 넣어줘요. 조혜영 씨. 김민정 씨. 와 영화의 한 장면이 민슐랭 PD. 네. 김지영 씨도 오랜만에 방문하니까 신기방기합니다. 뮤직비디오도 틀어주시는 건가요? 가사도 같이 나오니까 영어 공부도 되겠네요. 너무 신기해요. 김은 씨도 오늘 민슐랭 PD 재미 들렸네. 아니 계속 저 여러분들한테 음악 나갈 때 뭐 앨범도 보여주고 오늘은 지금 친구의 한 장면도 예, 이 로버트 파마 노래 들으시면서 아, 보실 수 있었어요.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요. 네. 여러분들 저 그냥 우쭈에서 한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한번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사는 얘기 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연 주셔도 되고요. 잘 챙겨놨다가 그냥 우쭈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8199님이 채널 돌리다가 오늘 처음 들어요. 좋네요 하셨습니다. 네, 자주 오세요. 윤보람 씨, 4살 딸내미가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 하는데 저 너무 신나요. 완전 들떠서 김밥 사고 있어요. 재롱잔치. 그야말로 재롱 떠는 거죠. 아유, 애들 얼마나 귀여워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가서 그 귀여운 모습 카메라로 다 찍으실 것 같네요. 진짜 추억이 되죠. 6584님이 에어서플라이의 Lost in Love 청하셨어요. 예전에 14살 차이 나는 막내 오빠. 14살 차이 나는 막내 오빠요? 그럼 큰 오빠하고는 완전히 부모님 느낌이죠. 많죠. 네, 그런 사람들. 그 막내 오빠 따라서 많이 들었던 음악인데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들려주실 거죠? 하셨어요. 에어서플라이의 Lost in Love. 우정현 씨도 이 노래 청하셨습니다. 난 사랑에 빠져서 길을 잃었어요 하는 호주그룹 에어서플라이의 노래죠.

0: 위석정 씨가 듣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김기창 씨도 와 뮤비 보여주네요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민실령 PD가 PD가 극한 직업이라는 걸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R.E.O. Speedwagon의 Can't Fight This Feeling이라는 노래. 아, 여러분들 귀로 들으시고 또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뮤직비디오 보실 수 있었어요. 눈 내리는 장면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는 장면 참 인상적이네요.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소식을 많이들 물어보시네요. 오늘 오후에 3시 30분부터 2차 구조작업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외해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할 예정인데 얘가 머리가 좋대요. 그래서 1차 때는 실패했는데 오늘 뭐 큰 선박도 동원하고 뭐 그물도 동원하고 그래서 외해로 밀어낼 모양이에요. SNS에 있었죠. 새끼를 낳았다. 뭐 북한이가. 이건 사실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붙여준 이름 참 이쁜 이름이에요. 북항이. 북항이 이름을 부산시에서 상표로 출원하기로 했대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네.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금요일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광고 잠깐 듣습니다.
1: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렉.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정순아 씨가 진짜 열받는 일이 있어요. 단 라떼 마시며 달래고 있는데요. 이따 반말 코너에서 다 말할 거예요 하셨죠? 네, 이따가 만나죠. 잠시 후 2부 반말 타임 있습니다.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이제 반말 모드로 들어가죠. 미국의 리드맨 블루스 소울 그룹 아틀란틱 스타의 노래 Secret Lovers 오늘 1부 끝곡인데요. 남들 모르게 만나는 사랑이라 아프지만 헤어질 순 없어 라는 묘한 가사예요. I'll be coming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달력이 한 장 바뀌니 바람결도 한층 달라졌는데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낮 시간대답게 이동량 크게 많지는 않은데요. 돌발 상황으로 정체 생긴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경부선 서울 방향 죽전휴게소 부근이고요. 5차로에서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서울요금소 부근 1km 정도 가다서다 반복하고 시구간 진입해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안산분기점에서 순산 터널까지 서행하고요.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립니다. 서해대교 부근에선 도로 위 철재류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속도 충분히 줄여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앞 시간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신갈분기점 부근에선 사고가 났습니다. 5차로 막고 처리작업 이어지면서 동수원 나들목부터 3km 정도 정체고요. 반대쪽 대관령 7터널 부근에는 고장난 화물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바로 그 시간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이슬기의 해피타임. 매일 저녁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저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우리 같이 행복해질 거예요. 언제?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5: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 주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아 편안한 노래죠. 네, 미국의 혼성 그룹 리더 아니타 커가 이끄는 보컬 그룹이에요. 60년대 그 미국의 내쉬빌 사운드를 대표하는 코러스 그리고 편곡이죠. 원래는 그 짐 리브스의 원곡인데요. Welcome to my world. 김병일 씨가 아까 1부에 청하셨죠. 여권이 없어도 공항에는 갈 수 있어요. 저는 한 번씩 공항에 그냥 가요. 공항 가면 설레이고 좋아요. 비행기만 보고 옵니다. 항공사 광고에 나왔던 노래 뭔지 모르는데 신청합니다 하셨죠? 네, Welcome to my world였습니다. 내 마음의 세상으로 오세요. 모든 걱정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열어드릴게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는 네, 고운 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사한 노래 청해 주셔서 저도 같이 듣고 아주 좋습니다. 임백찬의 백뮤직 금요일 2부에는 한 주의 끝 금요일에 어울리는 코너가 있죠.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한 주 동안 우리 열심히 살았잖아요. 반말하면서 스트레스 풀자고 판을 깔아드리는 겁니다. 뭐 그냥 듣기만 해도 좋지만 직접 참여하면 짜릿하실 거예요. 참여해 보세요. 반말 시작하기 전에 생축성 먼저 불러드려야죠. 윤나영 씨가 고3 막둥이 전혜연 생일입니다. 생파도 미루고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이쁜 딸 백천 오라버니가 응원해 주세요. 처음으로 사연 보냅니다. 알아요 나영 씨 처음으로 오신 거. 아 혜연이가 고3이군요. 11월 달에 수능이 있죠 아마? 아유 얼마 안 남았

수십 년, 아 수십 년은 아닌가? 아무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딱 하루 그날 시험 봐가지고 학교를 결정한다는,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일이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제도는 그런데. 조미선 씨, 가을이라 좋고 아들 생일이라 의미 있는 날이에요. 아들 내외가 건강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경아나 생일 축하해 하셨고, 임향숙 씨는 제 첫째 정혜인의 생일입니다. 백화점에서 옷가게 매니저로 열심히 자기 인생 살아가는 이쁜 딸이죠. 김은 씨는 4일 일요일이 우리 딸 예리의 생일이에요. 천사 같은 딸 미리 축하해 주세요. 4314님은 옛날 시골집에서 밤새 고생하고 태어난 큰딸 지혜경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백천님 노래가 큰 선물이 될 거예요. 녹음 준비했습니다 하셨고, 7182님은 사랑하는 첫째 딸 권송희의 생일입니다 하셨어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6354님은 조카 안지울의 생일, 9069님은 내일이군요. 조카 도윤이의 첫 생일을 미리 축하하셨습니다. 돌이군요. 아유,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축송을 불러드릴게요.

0: 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하겠습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이 아주 많죠.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편의점 상품권 외에 많아요. 광고 잠깐만 듣고 가죠.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닦고차.
3: 메디힐 토너패드.
5: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6: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7: 위제로
6: 과식에도 제로제로
7: 위제로
6: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7: 위제로
6: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7: 위제로
8: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9: 예예.

0: 좋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임백천의 백뮤직.
1: 주변에 보면 말이야, 뭔 얘기를 하면 일단 초부터 치는 인간들 있지 않냐? 누가 그래, 이번에 공모전 입장에서 상금 나온대 이러면, 야 그거 세금 떼면 얼마 안 되지도 않아, 나중에 골치 아파지는 수가 있어, 이딴 소리나 하고 말이야. 나 승진했다 그러면, 야 근데 일만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나 요새 마음이 너무 편해, 요즘 같기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야 그럴 때 조심해야 돼 이러면서 찬물부터 한 바가지 끼얹는 애들 있잖아. 꼭 있어, 그지? 그런 인간들 얘기는 어떡한다? 귀담아 듣지 말고 버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면서 잊어버려.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번호 나간다. 야 엉뚱한 데 보내놓고 소개 안 해준다고 욕하지 말고 잘 듣고 제대로 보내. 문자번호 샵1061 앞에 이거 우물정 샵 이거 꼭 붙여야 돼.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공짜야. 야 이름 밝히기 뭐한 사연은 문자로 보내고, 웬만하면 콩을 써. 없으면 지금 깔고 한번 써봐. 너도 콩 깔 수 있어. 얘들 스코틀랜드 밴드야. 기가 장난 아니야. 베이시티 롤러스, 세터데이 나이트. 토요일 밤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놀자.

0: 여긴 어디 반말의 명가 반말 맛집 임백천의 백뮤직이다. 야 오늘 니네 너무 신났겠다. 오늘만 지나면 토, 일, 월 또 쉬잖아. 그리고 화, 수, 목 출근하고 다음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알지? 한글날 휴일이잖아. 그러니까 금요일 또 쉬니까 금, 토, 일 또 쉬잖아.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너무 쉬는 거 아니냐? 아닌가? 쉬는 날은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돈 버는 기분인가? 그래 공식적으로 빨간 날이니까 쉴 수 있을 때 푹 쉬어. 쉬고 또 열심히 일하면 되지 뭐, 그치? 9378이구나. 백천아, 아들이 수학 문제 묻길래 보고 고개를 갸우뚱 했더니 아내가 아이고 저 깡통 이러는데 아들 앞에서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네가 뭔... 야 깡통을 깡통이라고 하는데 너무했다 진짜. 애도 있는데. 이건우, 백천아 마누라가 아직도 명절 음식을 상에 올려. 토란탕도 곧 쉴 것 같은데 아직 괜찮다고 맛있게 먹으래. 전도 상태가 안 좋아. 안 먹는다고 해야겠지? 네가 와서 말해. 네가 네가. 야 우유 뭐 요크루트 이런 거 날짜 지난 거 이거 자기 한번 먹어봐. 이거 허게 그지 건우야. 어떻게 할 수 없지. 박유경이구나. 백천아 내일 친구가 삼혼을 하는데 또 축의금 내야 되는 거냐? 안 받는다고 안 했으니까 내야겠지. 기억이 조금 희미한가? 왜 이렇게 삼혼까지 한대. 아무튼 축하한다고 전해줘라. 이 우람이구나. 백천아 우리 부장이 오늘 날씨도 좋은데 퇴근하고 회식하재. 좋은 부장이네. 뭔 얘기는 척 가. 아 근데 낮술 할 수 있겠구나. 그 낮술은 조심해야 된다. 9784 백천아 등산병이 도진 사장이 내일 팔공산 등산하재. 무릎 안 좋다고 핑계댔더니 사회생활 빵점이란다. 회사 버릴까? 얘가 왜 이래. 회사를 왜 버려. 너 조직에 쓴맛 본다 그러다가 그 뭐냐 그 무릎에 하는 거 있잖아. 요즘에 그 좋은 거 많잖아. 그거 하고 천천히 가. 갔다 올 순 있잖아. 이 서그이구나. 백천아 아내한테 문자 왔다. 일찍 와. 나 뭐 잘못했냐? 생각이 안 나. 너 엄청 잘못한 것 같은데 당신 여기 좀 앉아봐. 이럴 거 아니야. 너 큰일 났다. 집에 가지 마 오늘. 8613 백천아 곧 결혼기념일이야. 남편이 어제 주머니에서 선물이라면서 뭘 꺼내더라. 뭘 준비할 인간이 아니거든. 아니나 달러 회사에서 피자 시켜 먹었는데 비닐 장갑을 주는데 너무 편했다고 하나 챙겨왔대. 집어던져버렸다. 비닐 장갑을 집어던진 거야? 그 인간을 집어던진 거야? 아무튼 집어던져. 맞아 잘했다. 정승희 백천아 옛날엔 안 그랬는데 자꾸 움직일 때마다 아유 이 소리가 입에 붙어. 난 늙었나 봐. 속상해. 승희야 나도 그래.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아유 이거 하지. 다 그래. 황현성 백천아 우리 딸이 곧 결혼하는데 지가 꼭 11월에 아이 낳을 거래. 왜냐고 물었더니 11월에 공휴일이 하루도 없어서 기분 좋은 날을 직접 하루라도 만들고 싶어서. 그래 계획을 야무지게 세웠구나. 축하한다. 이번엔 누구냐? 진경이구나. 이진경 들어와.
1: 백천아
0: 어.
1: 우리 집에 중학생 딸이 있어.
0: 왜 근데 울라 그래?
1: 근데 교통카드를 매일 잃어버리는 거야.
0: 아 화났구나 너.
1: 그래서 너 그렇게 잃어버릴 거면 어. 목에 차고 다니라 그랬거든.
0: 목에?
1: 근데 창피해서 그렇게는 못한대.
0: 아, 그렇게 했지.
1: 그러면서 또 잃어버렸어. 나는 진짜 얘랑 싸우다가 너무 힘들고 지쳤어.
0: 그래.
1: 백천아 어. 얘 좀 어떻게 해줄래?

너 방금 걔랑 싸우고 녹음한 거지? 목소리가 그런 것 같다. 아 근데 걘 교통카드를 왜 자꾸 잃어버린대? 그거 중요한 건데. 요새 애들 학교 가랴 학원 가랴 응? 뭐 주머니나 가방 아무데나 대충 쑤셔놓으니까 지갑 꺼낼 때 같이 그냥 이게 스르르 빠져서 흘리거나 아니면 어디 책 같은 데 꽂혀있거나 뭐 그렇게 했지 뭐, 그지? 나중에 보면 뭐 가방 바닥이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주머니 뭐 또 책사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을 거야. 야 그렇다고 목에 걸고 다니라고 그건 좀 웃겨. 아 유치원생도 아니고 중딩이면 지금 남들이 지를 어떻게 보는지가 최대 관심사잖아. 근데 교통카드를 목에 걸고 다니겠냐? 나 같아도 안 해 그거는. 그러지 말고 아예 모바일 교통카드를 해줘라. 핸드폰 붙들고 걔는 살잖아. 핸드폰도 잃어버리지는 않겠지. 아 중학생이나 스마트폰 안 쓰나? 쓰겠지? 아니면은 뭐 카드 지갑 사가지고 줄단 다음에 가방 안쪽에 어디에 묶어놔 어? 그 교통카드 때문에 애랑 매일 싸워서 사이만 벌어지지 말고 액수를 찔끔찔끔 조금씩만 충전해줘. 카드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게. 아무튼 화이팅. 이 노래를 위한 3화에 대해 로스 로버스 컴온 렛츠고 망설이지 말고 나와 함께 떠나자.

이어진 노래야 영국 밴드 쿨라 쉐이커가 노래하는 허쉬인데 이거 원래 딥퍼플 노래야. 쉿, 아무 말하지 마. 말보다 마음으로 느끼고 싶다고

0: 백천아.
1: 해줘라.
0: 네가 이렇게 인기가 많단다.
1: 해줘라.
0: 남녀노소 불문하고
1: 해줘라.
0: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1: 많아요. 백천아, 난 잘 지내고 있다.

나랑아 난 달 못 뛰냈어. 2주 넘게 골골거렸잖아. 목 따갑고 콧물 나오고 어지럽고. 노환 아니냐고? 아니거든. 타고난 저지체력이라 그래. 우리 따랑이는 찬바람 불어도 콧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옆 사람이 기침해도 바이러스가 알아서 피해가고, 이불 걷어차고 자도 멀쩡하고, 찬물에 아이스크림 먹어도 끄떡없길 바랄게. 담토니 응원한다. 감기야, 우리 따랑이 근처 얼씬도 하지 말아야 돼. 알았디? 미안해. 듣기가 좀 그랬지? 7895구나. 백천아, 요즘 대세에 아이돌빵 사느라 밤에 편의점으로 출근했더니 감기 걸렸어. 그 안에 들어있는 최애 포카를 찾아야 하거든. 아이돌 덕질에 도파민은 뒀는데 힘들다. 근데 백천아, 요즘 대세돌 리센느 알고 있지? 리센느? 근데 너 알 거야. 모를 리가. 몰라서 찾아봤거든. 5인조 걸그룹이네. 리센느, 리브, 미나미, 메이, 제나. 야, 뭔 이름이 이렇게 요즘 어렵냐. 영숙이, 희숙이, 말자, 분예, 이렇게 해도 어려운데. 이지연, 백천아, 조카가 그림을 그렸거든. 곰 같은 동물을 그렸길래 아유 못생겼네 했더니 나래. 어디 보자 지연아, 너네. 남아영이구나. 백천아, 외할머니가 입원했어. 걱정돼서 전화했더니 기운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아프죠? 걱정했더니 뭘 한 줄 아니? 배고픈데 금식하란다. 나 굶어 죽겠어. 배고파서 기운 없으신 거였어. 아, 그래도 입원까지 했으면 병원 말 들어야지. 6445, 백천아, 시골에서 밤 따와서 지금 밤 껍질 까고 있는데 남의 편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까놓기 무섭게 집어먹는다. 까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어. 꼴보기 싫어 죽겠어. 어디냐? 나도 좀 가서 먹게. 까놓기가 무섭지? 아들 까고 맛있지. 4020, 백천아, 아저씨들은 왜 말을 안 듣니? 우리 아빠 건강검진하고 대장 내시경 했는데 용종이 다다다다닥, 용종 부자라고 해서 다 떼내고 금연 금주하라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감옥에 있다 나오는 기분이라고 담배를 피는 거야. 백천아, 아빠 혼내줘. 야, 이공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네 말. 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가서 그냥 혼내야 돼. 가족들 모두 합심해서. 알았어? 큰일 난다. 용종이 몇 개야 도대체. 왕윤희, 백천아, 나 지금 헬스장에서 풀업 하고 있는데 앞에 아저씨가 무게를 무리해서 치는 것 같아. 얼굴이 완전 변비 일주일 차에 덩 싸는 표정이야. 나 완전 웃겨서 팔에 힘 빠져. 근데 보면은 그 센 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몸에 진짜 안 좋은 건데 왜 그래? 김준영, 백천아, 내가 얼마 전에 후배한테 한 소리 했어.

0: 근데 어제 회식을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서 했는데 그 후배가 내 신발을 밟고 있는 걸 봤다. 신발이 뭔 죄냐? 안 그래? 준영아, 뭐라고 그랬는데? 아, 근데 걔도 이상하지. 어떻게 이렇게 신발한테 그렇게, 아유, 진짜. 이 개명이구나. 백천아, 아내가 자꾸 반말해. 나보다 4살 어린 게 친구 먹는다. 오빠라고 부르라고 백천이가 교육 좀 시켜라. 네가 해, 네가. 오빠 소리 들으려면 네가 해야지. 왜 내가 하라고 그래. 이번에 문경이구나. 권문경, 너는 왜?
1: 백천아.
0: 어.
1: 가을 축제라고 갔는데 이건 모기 축제였어.
0: 자다 일어났니?
1: 정수리에도 물리고 엉덩이에도 막 물렸다고.
0: 엉덩이도?
1: 쫓기도 나왔는데 집안에도 왜 이렇게 모기가 많냐. 모기 제대로 때려잡는 노하우 좀 알려줘라.
0: 네 목소리가 지금 모기만 해. 왜 이렇게 지쳤어? 대체 뭔 축제를 갔는데 그래. 야, 모기 축제라는 거 있냐? 원래 이 가을 모기가 독해. 그것도 뭐 정수리랑 엉덩이? 야, 거기 진짜 긁기도 애매하잖아. 어떻게 그런 부위만 골라서 물렸네. 정수리 긁으면 인간들이 아우 저 인간 저 머리도 안 감고 엉덩이 긁으면 진짜 그지? 야, 모기들 참. 모기들이 그랬겠다. 야, 이 축제라 사람 많고 이거 완전 5성급 호텔인데 야 뷔페다 신나게 물고 다닌 거지 그지? 근데 어제부터 기온이 떨어지고 있잖아. 이제 긴팔이 기본이니까 좀 나을 거야. 야, 옷 뚫고 무는 애들도 있잖아. 응? 좀 기다려봐. 더 쌀쌀해지면 걔들도 힘 빠져서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이제 비실거리다가 어느 구석에서 뻗을 거다. 모기, 니들 이제 끝이야. 야, 문경이 너 신청곡 나간다. 모기한테 뜯긴 마음 감성으로 승화해봐. 알았어? 가제보. I like Chopin. 이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냐, 가제보. 쇼팽의 음악처럼 우리 사랑도 아름다웠으면 좋겠어.

노래 이어졌다. 역시 이탈리아의 디스코 가수야. 켄 라즐로가 노래하는 Don't Cry. 울지마. 우리 사랑 끝난 게 아니야.

정지수구나. 백천아 팝송 좀 틀어주라. 지수야 너 정신 차려. 팝 전문 프로잖아. 지금 계속 팝만 듣고 있잖아. 지수야 왜 그래. 장태숙이구나. 백천아 은행 밟았어. 버스 타야 되는데 버스 타도 될까? 걸어가. 너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조심해서 다녀야 돼. 요즘에 그 은행나무 밑에 다 떨어져. 아우 그거 진짜. 윤성애. 백천아 드럼 배운 거 공연한대. 아직 쿵칫다친데 어쩜 좋아. 좋은 방법 없을까? 백천이 드럼 칠 수 있잖아. 나 드럼 해봤는데 쿵칫다치 너 이것만 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거면 다 되는 거야. 쿵칫다치 하다가 휘린 있잖아. 쿵칫다치 두구둑 두구둑 쿵칫다치 이것만 하면 돼. 웬만하면 다 돼. 빠르게 느리게만 바꾸고 그거면 돼. 야 그러고 니네 그 지금 노래 정했을 거 아니야. 그 연습해야지. 이 금서구나. 백천이 라디오인데 왜 백천이 노래를 못 듣냐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는 금서야. 팝송 프로잖아. 왜 그래 진짜. 고마워. 아무튼 양은정이구나. 백천아 아들한테 엄마 피자 먹고 싶다 이렇게 톡 보냈는데 일이 안 없어진다. 안 익은 척 하는 건가 봐. 네가 사먹어. 네가 왜 아들 바쁜데 걔한테 사오래. 네가 사먹어. 손우경. 백천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길래 타려고 뛰었는데 세상에 먼저 탄 사람이 나를 분명히 봤는데 문을 닫아버려. 마상 크게 입었어. 위로해줘. 다들 내 맘 같지 않냐. 힝. 우경아 나도 그런 경우 있는데 그 왜 이렇게 뭐냐 화살표 있잖아. 이게 그래서 사람 뛰어오면은 이제 그걸 잡아주려고 하는데 그게 다치는 거 그런 경우 있잖아. 그러니까 너 그거 이해를 해야 돼. 나도 그 여러 번 그래서 미안하지 진짜. 내 얼굴을 알려줬는데. 나도 그래. 배화영이구나. 백천아 남편이 아침에 세수했다고 저녁에는 양치만 하고 입은 대충 헹구고 수건에 쓱 닦고 나온다. 더러워서 입맞춤도 못해. 제발 저녁에도 세수 좀 하라고 얘기해줘. 화영아 하루에 한 번만 세수하면 됐지 뭘 두 번씩 하래. 그리고 목욕은 한 달에 한 번 하면 돼. 야, 네 남편 왜 그런데 세상에. 그리고 입맞춤 하나? 요새도. 김은희구나. 백천아 명절 때 어머님이 고사리 나무를 싸주는데 조금만 가져간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끼어들면서 조금만 줘 다 버려 이러는 거야. 나 버린 적 없거든. 아무래도 이 남의 편부터 버려야겠지. 김은 집에 쓸데없는 거 다 버려. 그게 뭐야 말도 안 돼. 야 그래서 가만 놔뒀어. 이 종신. 백천아 서울 사는 딸이 주말에 내려온대. 나 주말에 친구랑 낚시 가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당장 취소하래. 딸은 추석에 봤는데 왜 또 오는 거야. 아 나 진짜 낚시 가고 싶은데. 종신아 가 괜찮아. 딸한테 슬쩍 얘기해. 5만원 콜 해가지고 얘기해. 알았어? 좋은 거 가르쳐준다 진짜. 심유영. 백천아 백수 아들 원하던 일자리 구했다고 지금 연락 왔어. 만만만세다. 야 내가 지금까지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하면서 박수 쳐보긴 처음이다 진짜. 축하해. 김세림이구나. 백천아 라디오 듣다가 정류장 지나쳤어. 책임져. 왜 그랬어. 8886. 백천아 부산 땡땡동 한밭집 밥 좀 제발 맛있게 해달라고 외치도. 안 그래도 혼자 살아서 말라가는데 한밭집 밥이 더럽게 맛이 없어. 영양실조 걸려 죽겠다. 안 죽어 안 죽어. 여기까지입니다. DJ 천이 당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실 기력을 쥐어짜서 왔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오늘도 열심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환상의 반말 케미를 주신 분들 전통 감주 세트, 커피, 편의점 상품권, 우유 식빵 등등 많습니다.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음성 사연들도 재밌었죠. 소개된 모든 분들 선물 3종 세트, 피자 콜라 세트, 커피까지 보내드릴 거예요. 음성 사연 한번 참여해 보세요. 휴대폰 보면 녹음할 수 있는 기능 있잖아요.
그걸로 한 20초 정도 녹음하세요. 카메라 열어서 비디오로 찍어도 되고요. 저희가 음성만 뽑았습니다. 파일은 문자나 콩으로는 첨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백션의 백미지 홈페이지에 올리셔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금요일 게시판에 그 찍은 파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당첨자 명단은 나중에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시고 당첨되셨으면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를 남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인을 찾아갑니다. 아, 김경모 씨, 김도영 씨가 콜롬비아 가수죠. 샤키라의 노래 청하셨어요. Try everything. 실수해도 괜찮아. 끝까지 해보는 거야.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3: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0: 못 봤거든요.
1: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에르웍스.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7: 이종철 씨가 미친 듯이 웃었네요 하셨고, 원영애 씨, 김정희 씨의 많은 분들이 웃었다고요. 위세현 씨가 아까 그분 낚시 가세요. 지금 시즌 배 예약하기도 힘든데 아까 그분 친구시구나. 네. 남경배 씨, 백천아 너 신곡 언제쯤 나와? 눈 빠지게 기다린다. 2년 전에 나왔거든요. 커피송 새로운 게 키워주세요. 자, 오늘 금요일 여러분과 헤어지는 끝곡입니다. 최창규 씨가요, 포리너의 노래 I wanna know what love is 청하셨어요. 이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고 싶어요 라는 노래. 내일 토요일 날 12시에 다시 만나주세요.
8: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개천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오후 들어 도로가 부쩍 분주해졌습니다. 특히 서울시내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부근이 특히 혼잡한데요. 공항 쪽이고요. 청담대교부터 한강대교 쪽으로 많이 밀리는 가운데 이 사이 동호대교 부근 4차로 막고선 차선을 긋고 있고 이후로도 현충원 동작대교 진입을 앞두고 1차로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운행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구리 쪽 강변북로도 청담대교 부근 5차로 작업 여파 뒤쪽으로 봤고요. 고속도로 중에선 충청 이남을 오가는 길들입니다. 서해안선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매송 일대 또 일찍에서 금천 사이 주춤하고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는 천안 부근으로 작업 때문에 주춤하다가 양재에서 반포 구간 지체 서행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근해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정진양님께서요. 응디, 저는 전주에 사는 50대 반짝이에요. 역시 나 같은 5학년 3반의 심장 비트는 트로트 비트랑 딱 맞아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런가요? 5학년 3반의 심장 비트가 트로트와 딱딱 맞아요?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시네요. 근데요, 올해 제가 4학년에 올라왔거든요. 40대의 심장 비트도 트로트와 딱이고요. 그리고 중2 15반짝이 승찬이와도 코드가 착착 맞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요, 20대, 3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반짝이분들 계시죠? 지금 당장 right now 출석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할게요.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요 성진우의 딱이야 띄워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입니다. 가수 은가은이에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요.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는 106.1MHz입니다. 고정해주세요. 아하, 오프닝에서 5학년 3반의 심장 비트, 트로트 비트랑 딱 맞아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뭐 중학생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다 비트가 다 맞지 않습니까? 백설기님께서 응디 20대 반짝인데요. 지금 휴게소인데요. 좋아하는 선배와 출장 가고 있어요. 점심으로 돈가스 먹는데 심쿵해. 여기 비트는 좀 다른 비트인 것 같은데 어허 심장이 쿵쾅쿵쾅 트로트에 맞춰진 비트 맞아요? 어허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선배랑 출장 가고 있는데 라디오 뭘로 들으시는 거 같이 들으시는 거 아니죠? 저기 옆에 계신 분 좋아한대요. 오해선님께서 저요 저는 32살입니다. 저도 트로트가 좋아요. 20대, 30대 나왔고요. 신한기님께서 40대 출석합니다. 40대도 오셨고요. 1676님께서 저는 60대 반짝이에요. 지금 고구마 캐면서 은피트 드라이유. 저번에 어떤 반짝이분께서 라디오 들으시면서 고구마 캐다가 고구마를 자꾸 찍었다고 남편분이 라디오 듣지 말라고 막 그러셨다는데 고구마 안 찍고 잘하고 계시죠? 박유선님께서 백수를 맞이한 우리 백세 할머니도 너무나 좋아하세요. 기운이 나신대요. 백세세요? 와 역시 너무너무너무너무 정정하시네요. 여기 좋아하신다고 지금 하시니까

0: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까마득한 40대 은간이라고 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좋아하는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띄워드릴게요. 와, 저희 은비트는 100세까지 함께합니다. 야, 대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오늘도 응디와 수다 떨고 좋은 노래 들으시면서 함께해 주실 거죠. 네, 어디서 뭐 하시면서 은비트 듣고 계신지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2부는요, 반지분들이랑 오늘 퀴즈 푸는 날이에요. 그죠? 밀당 얼쑤 퀴즈 준비돼 있고요. 2시간 동안 알차게 즐겨주세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좋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용빈의 있을 때 잘해 듣고 왔어요. 김석철님께서 출석 6학년 본능의 비트 트로트 본능의 비트 우리 반제분들 왜 이렇게 말씀들을 잘하세요? 비유도 엄청 잘하시고 0060님께서 강은씨 50대 출석해요. 2시간 함께 할게요. 수선을 해야 돼서 손을 쉴 수가 없어서 자주 보내지는 못하지만 늘 잘 듣고 있어요. 저희 집 앞에도 수선집 있는데요. 거기 어머니가 너무너무 잘해주세요. 그리고 수선을 제가 맡겼잖아요. 다시 옷을 주실 때 계속 과일을 같이 사가지고 이거 좀 먹으라면서 과일을 막 붙여서 주시는데 아유 죄송스러워가지고 아유 지금 듣고 계실 텐데 라디오 항상 들으시더라고요. 김혜선님께서 70대 반짝이 출석합니다. 응디 오늘도 날씨가 선선하고 화창하네요. 가을이 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라서 이 계절에 책도 많이 읽고 문화생활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을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그 봄, 가을이 짧아진다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짧아진다고 했는데 막상 가을이나 봄이 되면은 그냥 우리가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도 밖에 날씨 너무너무 좋고요. 햇살은 따뜻하고 그늘 가면 시원하고 이게 가을 날씨죠 뭐. 마음껏 즐기세요. 신계수님께서 90대 왕언니입니다. 저도 사연 들려주실까요? 죄송해요, 개수님. 저기, 여기 100세가 계셔가지고, 왕언니는 안 되시겠어요. 저희 왕언니는 100세 언니가 또 계세요. 그럼요, 그럼요. 사연은 띄워드립니다. 안지컷님께서 출첵해요. 나이는 잊고 살아서 잘 모르고요. 28 청춘이네요. 맞아요. 예, 저도 나이 이제 잊고 살려고요. 우리가 마음만은 이빨 청춘 아닙니까? 윤서영님께서 안녕하세요. 응디 라디오 듣기만 하다가 처음 글 올려요. 이번 연휴 신랑이랑 목포 여행 가기로 했어요. 너무 설렙니다. 목포로. 와,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겠네요. 또 목포 하면 또 음식들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 많잖아요. 아, 진짜 그 예전에 전라도에 일하러 가가지고 먹었었던 그 음식들 다시 찾아가려고 하면은 길을 모르겠어서 못 찾아가겠는데 아 아직도 그 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전라도 음식이. 재밌게 잘 다녀오세요.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봅니다.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마이진의 내 인생 꽃이 피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마이진의 내 인생 꽃이 피었다 였습니다. 자, 반짝이분들 사연도 만나볼게요. 0579님께서 6학년 반짝입니다. 지금 라이딩 중인데 밀양강 하천엔 은빛 갈대와 억새가 하늘을 거리면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네요. 아, 요즘 새들이 역시나 가을이라서 그런지 진짜 예쁘게 날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늘 보신 적 있어요? 새 날아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하얀 새는 뭐지? 그게 억새인가? 너무 이뻐요. 하얀색이 이게 왜 그 대장이 한 마리 이렇게 앞에다 앞서 나가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기준이 되어주는 애가 있어야지 그 바람을 잘 타고 나르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나르는데 너무 이뻐요. 요즘 진짜 그 하늘이 높아서 그런가 새들이 너무 하늘하고 잘 어울려요. 철새들도 지금 이사 가지 않나? 그죠? 이공님께서 응디 여기는 공주에서 알밤 수확하고 있어요. 집게로 알밤을 쏙쏙 빼는데 밤이 너무 예뻐요. 알밤으로 밤막걸리 만들고 밤양갱도 만들어서 나눠 먹으려고요. 오, 밤양갱을 진짜 밤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 저는 그냥 그 약간 그냥 즙 같은 그냥 그런 걸로 만들고 다른 걸로 만드는 건 줄 알았어요. 젤리 같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진짜 밤으로 만드는구나. 저 개인적으로 양갱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밤 맛만 내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 밤으로 만드는 거구나. 오, 김경희님께서 내 사랑 응디 요즘 출근에 퐁당퐁당 하는 걸로 되었는데 하루 쉬고 하루 일하는 스케줄 즐겁게 가을을 즐기려고 다녀볼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죠? 월급날 주머니는 얇아지겠지만 예쁜 가을 추억 많이 만들어 보렵니다. 그럼요.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다녀야죠. 기회가 있을 때 다니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일하면서 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잘 다녀오세요. 임혜영님께서 안녕하세요. 추석 끝나는 일요일에 친정에서 대추 따다가 발목을 다쳤어. 깁스 중이에요. 어머머머. 계속 쉬다가 오늘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외출이라 즐거웠어요. 다리 괜찮으세요? 그 진짜 발목은 한번 다치면은 계속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대가 한번 늘어나면은 그게 발목은 잘 회복이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또 날씨가 추워지고 또 땅 얼고 막 이러면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들 신발 밑에 너무 미끄럽지 않은 걸로 신고 다니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진다니까요.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왔어. 반짝이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이 노래도 듣죠. 오늘 뭐 이빨 청춘 나영의 9988 1234 허민영 허찬미의 청춘 열차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진짜 내 말 한번 들어봐. 1년을 꾹 참았다가 얘기하는 거거든. 내가 대학교 동창들이랑 개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총무를 맡고 있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회비를 걷고 있지. 아, 근데 말이야, 자꾸 회비를 미루는 친구가 있는 거야.

0: 얘를 어쩌면 좋지. 아, 이번 달에도 또 회비를 안 냈네. 아, 벌써 이게 몇 번째야. 잠깐만, 얼마나 밀렸는지 계산을 좀 해봐야겠다. 보자, 지난달에도 안 냈고, 지지난달에도 이 친구 이름만 안 보이고, 석 달 전에도 안 냈고. 잠깐만, 뭐야? 네네, 뭐래. 벌써 회비가 1년이나 밀린 거야? 아, 안 되겠다. 이거는 전화를 좀 해야겠다.
1: 여보세요? 어, 친구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0: 어, 잘 지냈지? 요즘도 바빠?
1: 나? 아니, 별로 안 바쁜데 왜? 나 바쁘다고 소문났어?
0: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바쁜 것 같아서. 저기 모임에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아니다, 친구 사이에 돌려 말하지 않을게. 친구야, 회비가 좀 많이 밀렸거든. 그거 알고 있나 해서.
1: 어, 회비?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 내가 또 깜빡했네. 어쩌지? 어우, 미안 미안.
0: 괜찮아, 깜빡할 수 있어. 나도 맨날 그래.
1: 어, 친구야, 전화 끊고 무자로 그 계좌번호 한 번만 다시 좀 보내줄래? 그리고 내가 얼마 보내야 되는지 좀 알려줘. 어, 민 많이 밀려가지고. 어, 쏘리 쏘리. 어, 미안해.
0: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전화 끊고 문자로 보낼게. 어, 아, 진즉 이렇게 통화할걸. 괜히 혼자서 걱정했네. 얼른 문자 보내야겠다. 자, 친구야, 계좌번호는 64 이거고, 1년치 회비가 밀려서 총 이만큼 보내주면 돼. 친구야, 고맙다. 다음 모임 해보자. 이 정도면 되겠지? 오케이, 전송. 어, 답장 왔다. 뭐라고? 회비를 깎아달라고? 그것도 50% 할인해서? 야, 와, 다른 친구들은 다 꼬박꼬박 잘 냈는데 어떻게 너만 깎아주냐. 친구야, 이건 좀 너 너무하지 않니? 자기야, 이럴 때는 진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민지의 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인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불멍가습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아하,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개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자꾸 안 냈어요. 그래가지고 돈 좀 내라고 이제 얼마 해서 보낸다고 해서 문자를 보냈더니 어머 너무 많은데 나 좀 깎아주면 안 될까? 50%를 깎아, 반을 깎아달라고. 이것은 뭐 깎아주고 안 깎아주고는 총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기 그 모임이 어떤 대학교 친구들이면 맞나? 모임도 잘 안 나오시는 분인 것 같고 뭐 10명 이상 되거나 이렇게 좀 모임이 큰 모임이면 그 분들한테 그 단체 채팅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데다가 저기 익명으로 해가지고 저기 회원분들 총무로서 안내사항을 조금 논의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익명으로 처리를 할게요. 어떠한 분이 지금 돈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저희가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뭐 몇 개월치 안 내는 사람은 자동 강퇴 강제 퇴장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얼마만 밀린 만큼 거기에 플러스 뭐 몇만 원을 더 내야 된다거나 뭐 그런 룰들을 같이 정해가지고 그분한테 따로 통지를 이렇게 룰이 정해졌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 뭐 우리끼리 따로 만나든가 이게 내기가 너가 힘들면 따로 우리가 그냥 친하게 만나든가 아니면은 이 그 정상적으로 돈을 내는 친구들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입금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내가 정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 너가 50%를 깎아달라고 하는 것도 내가 저기 회원들한테 조금 상의를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야 내게 이러지 않을까요? 내가 혼자 정할 수 없지. 김은경님께서 저도 모임의 총무인데 알게 모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돈 관리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돈이 예민하잖아요 다들. 홍정은님께서 회비 깎아달라는 소리는 세상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다 내는 건데 정해져 있는 건데 무슨 시장에서 뭐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김명아님께서 회비를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밀린 이자를 준다고 해야지 친구야. 맞아요. 아유 내가 이렇게 밀렸으니까는 내가 뭐 커피 한 잔씩 돼 살게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요? 김은경님께서 늦게 낸 지각비를 깎아준다고 해요. 근데 이런 지각비 같은 룰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이 기회에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걸러야 될 사람은 거르고 돈 꼬박꼬박 내고 모임 꼬박꼬박 나오고 솔직히 이 개모임을 하는 게 그 모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뭐 모임도 잘 안 나오고 돈도 안 내는데 이미 이 모임에 조금 마음이 뜬 것 같은데 굳이 이거지고 같이 뭐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해서 김재훈님께서 그건 총무가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납부한 친구들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그쵸? 이거를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거를 그 친구한테 말해서 총무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상의를 한번 할까? 그 친구들한테 상의를 한번 할까? 너가 50% 깎아달라고 한다고 상의를 할까? 아니면 새로운 룰을 좀 만들어볼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한테 총무를 맡겨요라고 하는.

근데 그렇게 되면 나는 이 돈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돈 내라는 것도 제대로 못 내는데 돈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또 모임이 많으면 돈이 커지는 거니까 어찌됐건 잘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지아, 이래서 제가 개모임을 안 해요. 참 골치 아파요. 돈을 또박또박 잘 내도 골치 아프고. 총무 화이팅. 자, 은비트의 짧은 1위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주세요. 참여 방법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어요. 자기야 게시판에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것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자, 노래 듣고 오지요. 강진의 공짜, 그리고 유현상의 청춘 응원가.

이동구님께서요, 봉긋봉긋 피어난 국화가 예쁜 가을입니다. 이젠 나뭇잎들도 곱게 물들겠지요? 현철의 들국화 여인 신청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가을 되니까 우리 반절분들이 다 시인이 되시네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하세요, 다들? 나뭇잎들도 곱게 물들겠죠. 이 노래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현철의 들국화 여인.

0: 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1: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이해란의 100세 인생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도로 곳곳이 분주합니다. 작업과 사고에 영향받는 곳들인데요. 먼저 서울시내 내부수단도로 성수 쪽 홍지문터널 안에서 조금 전 추돌

0: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처리 빠르게 됐지만요. 뒤로 3차로에서 작업 중인 홍제 램프 부근부터도 정체 굳어져 있고요. 경의선 인천 쪽 부천 4차로에서도 화물차 추돌 사고가 나 부근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도 경기 서쪽, 장수에서 중동 구간 이번 시간 들어 차가 부쩍 늘어 있고요. 영동선 강릉 쪽 군포에서 부곡 쪽으로 주춤한 가운데 신갈 분기점 부근 5차로 고장난 화물차 처리 구간 살펴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또 경남권인 경무선 서울 쪽 언양 분기점 3차로는 추돌 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100% 무첨가 당근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를 드립니다.

0: 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으로요. 오강혁의 신나라 신 듣고 왔어요. 유튜브로 보고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김홍병님께서 응디 유튜브에서는 처음 만나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진택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큽니다. 늘 감기 조심하세요. 와 오늘 아침에 보셨어요? 아침에 창문 열어보셨어요? 아침에 나가신 분. 와 너무너무 춥던데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거의 뭐 이 정도면은 목도리 막 휘휘 휘감아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춥던데요. 추워 이러면서 거실에 창문 열어놓고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박경식님께서 여기는 청도고요. 63세 반짝입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늘 파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경식님 저도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2부도 끝까지 즐겨주시고요. 저는 밀당 얼쑤 퀴즈로 돌아오기 전에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2: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

0: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폐업, 불공정 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조정, 불공정 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검색하세요.
6: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번째 금요일 요 시간 빠지면 섭하죠. 듣고 풀고 마치고 선물 받는 불금의 찰떡인 이 시간 2주 만에 돌아왔어요. 믿어 알쑥해서 퀴즈는요, 문제와 힌트만 잘 들어도 정답이 들리는 퀴즈입니다. 얼쑥 퀴즈 내드릴 거예요. 반짝이 유홍철님께서,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동료 기사들과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께서 아주아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정말요? 택시기사님들 사이에서 밀당 얼쑥 퀴즈가 재밌다고 소문이 났어요? 이 코너가 짧게 들어도 귀에 팍 꽂히면서 임팩트가 강한 시간이거든요. 홍철님 지금 운행 중이시죠? 귀로만 즐겨주시고요. 대신 큰 소리로 정답 외쳐주세요. 자, 택시에 탑승하신 손님분들께서 대신 정답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얼쑥 퀴즈 시작할까요? 오늘은 주관식 문제예요.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나훈아 선배님의 노래 중에서도 이 과일이 제목인 노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한 소절 불러볼게요.

자, 이것에 들어갈 알맞은 과일은 무엇일까요? 물렁하게 잘 익은 감을 뜻하는 말이고요. 자, 오늘의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정답자 5분 뽑아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미숫가루 음료 쿠폰 보내드립니다. 힌트곡 두 곡 들려드리고 왔어. 얼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자, 힌트곡 민수연의 홍랑 그리고 금잔디의 시치미

밀당 얼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민수연의 홍랑 그리고 금잔디의 시치미 듣고 왔습니다. 민수연의 홍랑 나올 때 김은님께서 노래 참 잘한다. 민수연 씨가 정통 트로트 하는 가수죠. 자, 많이들 맞추셨습니까? 제가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주관식 문제였어요. 나훈아 선배님의 노래 중에 오늘의 정답인 이것을 제목으로 한 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힌트로 노래도 한 소절 불러드렸었죠. 생각이 난다 이것이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엄마가 생각나는 이것. 자, 9458님께서 곶감! 곶감도 좋아해서 한번 보내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곶감 좋아합니다. 예. 아, 지금 이거 집에 가는 길에 사가야 되나? 갑자기 너무 먹고 싶네요. 8368님께서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정답을 맞춰봅니다. 라면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어머, 정답 맞췄어요. 어머, 초등학교 4학년이 이 노래를 알아요? 김기쁨님께서 우리 언니가 좋아하셨더래요. 맞아요. 엄마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죠. 이재목님께서 저는 군인 아버지가 다락방에서 이거 꺼내서 껍질 까서 주셨던 기억 때문에 아버지가 생각나요. 익으라고 다락방 위에다가 올려놨다가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익으면은 꺼내서 주셨군요. 그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실 것 같아요. 8610님께서 얼려서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맛있죠. 예전에 팬분께서 이거를 어머 큰일 났네. 이거를 갖다가 얼린 거를 한 박스를 보내주셔가지고 냉동실에 이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까가지고 그냥 꺼내서 녹여가지고 막 숟가락으로 퍼먹고 이랬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얼려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지아 정답 확인할게요. 오늘의 정답 홍시였습니다. 홍시는 말랑말랑하게 잘 익은 감을 뜻하죠. 연시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저기 사투리로는 홍수라고도 또 불러요. 제가 불러드린 나훈아 선배님의 노래 들어간 단어는 홍시였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미숫가루 쿠폰, 미숫가루 음료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 닉네임, 핸드폰, 뒷번호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왔어.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해봐야죠. 이 노래 들어야죠. 나훈아의 홍시.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나훈아의 홍시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해볼게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단계 힌트는 정답곡을 딱 1초만 들려드려요. 반짝이 이윤정님께서 추석도 끝나고 바야흐로 가을입니다. 응디 저한테만 좀 알려주세요. 박PD님 가을 타시나요? 하고 보내주셨대요. 박PD님이 가을을 타면 퀴즈 난이도가 쉬워진다는 공식이 존재했거든요. 작년에는 이 공식이 통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올해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신데 매일매일 뭐 바이오리듬에 따라서 퀴즈 난이도가 조절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오늘의 박PD님 바이오리듬은 어떨까? 저도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퀴즈 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우리 반짝이분들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저 파이팅 외치면서 1단계 힌트 주세요. 좀 늦게 나왔어요, 곡이. 그래서 곡이 왜 안 나오지 하고 있다가 놓쳤어. 못 들었어. 그쵸? 반짝이분들 저랑 똑같은 생각 아니에요? 1초 힌트 주세요 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다 하는 생각 들다가 지나가 버렸어. 근데 뭔가 신나는 노래였던 것 같기는 한데 못 들었어. 어머, 어떡해요? 자, 괜찮아요. 2단계 힌트 있습니다. 2초 힌트. 이제 2초 힌트 주세요. 옛날에 저기 나이트클럽 다닐 때 많이 들었던 그런 음악이에요. 그 테크노. 그때 당시에 이제 다들 벽 잡고 도리도리를 하면서 어지러울 때까지 흔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들었던 음악이랑 좀 비슷한데 8568님께서 신나네? 신나는 음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신나요. 박여공님께서 와 풀어요 피디님.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음 거 들어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3초 힌트 주세요.

0: 가을 탔다. 가을 탔어. 가을 탔네. 가을이다. 가을이야. 풍년이 왔네. 풍년이야. 풍년이야. 박PD님이 풍년이야. 여러분, 박PD님이 가을을 타시는 것 같습니다. 들었죠? 예, 네,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뭐, 예, 우리 반제분들 다 들으셨길 바라면서. 그래도 나는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4단계 힌트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 노래 가사 일부분을 제가 성대모사로 읽어드릴게요.
1: 오빠야! 오빠! 니 오빠야! 오빠야! 니 오빠야!
0: 죄송합니다. 굉장히 힌트를 잘 드리려고 했는데, 아, 이분 성대모사는 저한테 안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안 비슷한 것 같아요. 허경환 씨. 이분의 성대모사는 궁금해요. 궁금하면 오해요. 이 말을 해야지만 비슷한 것 같고, 아, 이게 다른 말로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들려드린 이 가사가 들어간 노래 제목. 정답 아시는 분들은 노래 제목만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돼요.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미니 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 취합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힌트곡으로 들려드리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장윤정의 있다 있다요. 그리고 강승모의 무정 부르스.

밀당 얼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장윤정의 있다 있다요. 그리고 강승모의 무정브로스 듣고 왔습니다. 자, 노래 듣기 전에 음악 밀당 퀴즈 힌트 4단계까지 들려드렸죠. 많이들 맞추셨나요? 9357님께서 박피디님이 가을에 타긴 타네요. 멋진 중년이면 다 가을 타죠. 멋진 중년들은 다 가을 타나요. 아무튼 멋지게 정답도 성공하셨습니다. 7745님께서 정답 자전거. 자, 3832님께서 영일만 친구. 오호. 5179님께서 홍진경 따르릉. 홍진경 선배님이 언제 노래를 냈죠? 이게 그 버전이 그 가수가 똑같은 노래를 두 버전을 부른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홍진경 씨는 그 안에 없는 걸로 제가 압니다. 예. 0285님께서 내가 네 오빠야. 예예. 저기 가사가 아니라 제목을 보내주셔야 돼요. 알사탕님께서 이 곡으로 인기상 받은 1인이옵니다. 오, 어디서요? 노래자랑 어디 나가서 부르셨나 봐요.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박종훈님께서 예전에 우리 아빠 자전거 타고 갈 때 벨이 고장나서 입으로 따릉따릉 따르릉 하곤 했었는데 맞아요.

지금 비켜가세요. 따르릉 따르릉. 뭐 이렇게 그죠?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7292님께서 마산 어시장에서 가족들이랑 전어 먹고 가는 길에 정답 외쳐봅니다. 은간 라디오 애청자예요. 크, 어시장. 예, 마산 어시장. 또 거기 갔다 오셨군요. 아, 가을 전어가 이제 예, 시작됐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을 전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잘 드시고 오셨어요? 자, 아무튼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자, 음악 밀당 퀴즈의 정답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김영철의 따르릉이었습니다. 크, 1, 2, 3주 힌트로 들려드렸던 부분 다시 한 번 더 들려볼게요.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나오네요 나오네요 내가 네 오빠야 시작하면서 이 노래 딱 반주 듣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홍진영 버전인가 김영철 버전인가 이렇게 맞춰주셨는데 이제 목소리가 우리 피디님께서 또 가을을 타시는 바람에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많이들 맞춰주셨어요.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미니 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릴게요. 음악 밀당 퀴즈의 정답 꼭 김영철의 따르릉 들려드리고 저는 드라이브 트루 퀴즈로 돌아올게요.

음악 밀당 퀴즈의 정답곡 김영철의 따르릉 듣고 왔습니다. 자, 드라이브 트루 퀴즈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차가 슝 하고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노래 일부분이 들릴 거예요. 그럼 그 노래를 듣고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반짝이 김철규님께서 이번

0: 연휴에 고향 가느라 5시간 이상 운전을 했는데요. 드라이브 드루 퀴즈 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중이 빡 되면서 도파민이 샥 도는 드라이브 드루 퀴즈 그리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왔어요. 집중 빡 되고 도파민 싹 도는 드라이브 드루 퀴즈 바로 시작할게요. 자, 1단계 힌트 주세요. 뭐야 뭐야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왜 이렇게 세게 달리는 거야 왜 안 들려요 음악을 조금 볼륨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들려서 차소리밖에 안 들려서 진짜 하나도 안 들렸어 그렇지 않아요 저 웬만하면은 뭐 여자 가수인지 남자 가수인지 이런 거라도 들려야 되는데 나 진짜 한 개도 안 들렸어 이 소리만 들렸어 진짜로요 아 이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자 2단계 힌트밖에 안 남았는데 2단계 힌트 주세요 뭐야? 갑자기 박피디님 왜 이렇게 갑자기 냉정해지신 거야? 저 진짜 한 개도 안 들렸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하나도 안 들렸어요. 여잔 것만 알겠어. 진짜 뭐 와 맞히시는 분들 뭐예요? 정답 맞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들 어머 정답 맞추시네? 아 잘 들렸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내 귀가 좀 왜 그러지? 네. 덴마크 공주님께서 여자예요. 작가님도 들렸대요. 나만 안 들린 거예요? 왜지? 왜 갑자기 안 들리지? 자 그렇다면 정답을 맞추고 있는 사이에 제가 또 힌트를 드려야죠. 3단계 성대모사 힌트 드립니다.
1: 뾰루루룽을 가슴에 안고 나는 기다릴래요.
0: 오랜만에 오키 성대모사 가사 힌트 들려드렸습니다. 뾰루룽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지금 들려드릴 이 가사가 들어간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정답자 5분 뽑아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지금 들려드리는 노래도 힌트가 되거든요. 잘 듣고 왔어. 정답 발표할게요. 김상아의 꼬마 청바지.

0: 김상아의 꼬마청부지 듣고 왔습니다. 자, 드라이브 트루 퀴즈 좀 전에 문제 내드렸는데요. 많이들 맞추신 것 같아요. 서경희님께서 확실히 들리네요. 노안이라 조금 전까지 우울했는데 아직 귀는 살아있네요. 휴, 다행. 제가 이어폰을 한쪽을 빼고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거 듣고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3792님께서 응지 드라이브스루 퀴즈 풀 때마다 부릉부릉 차 타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요. 속초 바다여행 가고 싶지만 현실은 주말까지 일해야 돼요. 저도 진짜 속초 바다여행 떠나고 싶어요. 8487님께서 다이어트 시작한 지 6일째인데 정답곡 제목 생각하니까 갑자기 꼬막 비빔밥이 먹고 참네요. 어째서 이거 듣는데 꼬막 비빔밥이 생각날 수가 있죠? 아, 꼬막 비빔밥 하면 또 강릉인데 떠나고 싶은 날입니다. 자, 정답 발표할게요. 드라이브 트루 퀴즈의 정답은 최진희의 꼬마 인형이었습니다. 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안 들리는데 나는? 아, 들리네. 꼬마 인형을 들리네요. 제가 아까 어찌됐건 자 꼬마 인형 정답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 뽑아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저 이쯤에서 잠깐만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5: 푹 잤다.
4: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0: K-통산.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466님께서 시내버스 기사예요. 이 방송 아니면 안 들어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요. 아지아님께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은 하루네요. 금요일 오후도 마무리 잘하세요. 이제는 그죠? 날씨에 따라서 기분도 정해지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정답곡 최진희의 꼬마 인형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연휴를 앞둔 금요일 오후 시간 근교 나들이 차량들로 정체가 시작된 곳들인데요. 중부선 남이 방향 진천 터널 일대 10km 구간 쭉 내려가선 청주 강서 하이패스부터 남이 분기점 쪽으로 이번 시간 들어 막히기 시작했고요. 반대 하남 쪽 서청주 일대와 일죽에서 모가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동쪽 구리 나들목을 중심으로도 차가 부쩍 늘어서요. 판교에서 구리 쪽은 의정부에서 사패산 터널 쪽으로 반대 구리에서 판교 방향 양주 요금소부터 노부산 터널 또 성남에서 판교 쪽으로 더딘 가운데 이 사이 구리 나들목

목에선 사고 차량도 갓길로 옮겨 처리 중입니다. 또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 천안 일대 10km 구간 충청 이남을 향하는 길목도 부쩍 힘겨워졌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처럼
1: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지 말고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우아해서 여름 내내 땀 흘리던 개미는 등 따시고 배부른 가을을 맞이하죠. 하지만 놀고 먹던 배짱이는 허기에 몸부림치며 이맘때쯤 뼈저린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올해 목표로 세웠던 여러가지 일들 많이 이뤄내셨습니까?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 중에 지금까지 ING 중이라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배짱이를 자처하며 한숨만 내쉬고 있는 분들도 어깨 좀 펴봅시다. 세상의 수많은 단기 완성 프로젝트에서 가장 유용한 시간은 3개월이죠. 다행히 우리에겐 아직 3개월이란 시간이 남아있어요. 10월, 11월, 12월. 아직 남아있는 2026년의 석 달 잘 활용해서 3개월의 신화 완성해보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10월 2일 금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신화의 Wild Eyes.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으로 만나봤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벌써 10월입니다. 2026년도 이제 딱 석 달 남았어요. 석 달이라고 하면 짧아 보이는데 또 하루하루로 따져보면 뭔가 하나 시작해서 달라지기에는 아주 충분한 시간입니다. 지나간 9달 동안 못했던 것만 세지 말고요. 남은 석 달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해보자는 겁니다. 올해 다 갔네. 올해 다 갔어. 이게 아니라 아직 석 달이나 남았네. 요걸로 바꿔보자고요. 똑같은 시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꼭 거창한 걸 해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의 마지막 석 달 내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조금만 가보자고요. 그 정도면 2026년 마무리 꽤 괜찮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콩디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로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예요.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슬립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2: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3: 금요일엔 더 많이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노래 지금 바로 배달해드립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 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지금 듣고 싶은 노래, 내 마음에 확 스쳐가는 그 노래 라라랜드로 여러분들 신청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방. 오늘 첫 곡입니다. 이 곡은요, 이금미님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듣고 싶어요. 이 노래가 듣고 싶어. 라라랜드와 함께 차 안에서 내적 댄스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내적 댄스 한번 쳐보자고요. 오늘도 안온한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5066님 그리고 황주현님도 이 노래 배고프다고 꼭 좀 띄워달라고 하셨습니다. 자자가 노래합니다. 버스 안에서.

7338님의 문자예요. 신랑이랑 운문사 사리암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에요. 하루도 안 빠지고 라라랜드 청취하는 애청자 신랑이에요. 신랑님이 아주 근사하시네. 본방은 일하느라 못 듣고 제 방 듣는 건 안 비밀 하셨어요. 신랑 애청곡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신청해요 하셨고. 그리고 0287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소율이에요. 아빠 차에서 이본 언니 라디오 듣고 있는데 차가 엄청 밀려요. 엄청 밀려. 신청곡을 틀어주세요. 영쿄의 Shut the Door 하시면서 0287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소율이가 이렇게 또 문자를 던져줬습니다. 앞으로 이쁘게 건강하게 학교 생활도 멋지게 해나가길 바랍니다. 사랑아리 FT 아일랜드의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4117님이 문자 주셨어요. 시댁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에요.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하셨어요. 안 되지 않죠. 되지 되지.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타임리스 SG 워너비의 노래 원합니다. 금요일엔 더 편하게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을 같은 노래 우우우 하는 SG 워너비의 목소리 타임리스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노래 두 곡 이어보겠습니다. 먼저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 그리고 이어서 SG 워너비의 타임리스.

김민성 님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콩디. 유튜브 줄거리 요약 영상으로 드라마 어쩌다 가죠.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시트콤이죠. 시트콤. 제주에서 출발해 홍콩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이본 사무장님의 닥터콜 하시고 서지석 기장님이 다시 제주공항으로 긴급 회항해 환자를 구하던 줄거리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요즘 라디오를 듣다가 매력적인 목소리에 홀리드 입덕해서 얼굴을 찾아봤는데 그 멋진 사무장님이 콩디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매일 오후 4시 마법처럼 채워주는 라라랜드는 늘 본방사수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곡은 어쩌다가죠 OST 중에서 아 이거 이보은이 불렀죠. 어떻게. 아, 이 시트콤을 이제 보셨구나. 어쩌다가죠. 성동일 오빠도 나오고 진희경 언니도 나오고 서지석 씨. 이거 촬영한 동안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코로나 때여서 참 안타깝게 많은 그런 작품이에요. 어쩌다 가죠. 우리 민성님이 행복하면서도 악몽인 그런 작품을 또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김원준 씨의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용필님 넘는 동안. 그리고 김윤호님. 아 여자분이십니까? 여자인데 잘생겼다는 말 많이 들어서 김원준님 닮았다는 말까지 듣고 있어요. 오 여자분이신데 상당히 이목구비가 뚜렷하시고 잘생기셨나 봐요. 김원준 씨의 넘는 동안 신청할게요 하셨어요. 준비해놨습니다. 우리 박용필님 그리고 김윤호님. 이어서 5403님 8031님이 듣고 싶다 하셨어요.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 어우 또 잘생긴 남자 두 분이 또 등장하네요. 가족이 다 함께 서해안 고속도로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형이 운전 중인데 4시가 되니 라디오 주파수를 106.1로 돌리네요. 형 덕에 이본 누나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듣습니다. 누나 하면 떠오르는 드라마 주제곡 신청합니다. 더 블랙 그대와 함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저 이본도 감사합니다. 먼저 김원준 씨 목소리 듣고요. 더 블루 김민종 씨 손지창 씨의 목소리까지 듣고 올게요.

이슬기님 안녕하세요. 콩디님 저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한강공원에 와 있습니다. 사람이 많네요. 공원에서 라라랜드 들으니 좋네요. 앞에 한강이 쫙 있고 귀에서는 이봄 목소리 그리고 라라랜드에서 좋은 곡들 막 나오니까 기분 좋죠. 아이유의 좋은 날 노래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이슬기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함정아님은 어린 시절 한 3주 정도 새벽 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거 정말 상쾌하고 기분 좋은 일이더군요. 하지만 3주 만에 포기. 포기했어. 3주 만에. 늦게 자는 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늦잠 자는 게. 새벽에 운동하면서 들었던 맑은 노래 변진섭님의 새들처럼 들려주세요. 함정아님이 사연과 함께 변진섭 씨의 노래 신청하셨고 조화영님은 영턱스 클럽의 아시나요? 신청하셨습니다. 제 이름은 조화영. 남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이름 한자 한자 또렷하게 말하지 않으며 오해하기 좋은 이름입니다. 조화영. 좋은 이름인데요. 왜? 괜히 귀여운 척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조화영. 조화영. 하지만 콩디에게는 애교스럽게 불리고 싶네요. 제 신청곡은 영턱스클럽의 아시나요? 조화영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진짜 이름 너무너무 귀엽네요.

9336님 이본 씨, 이본 씨의 킬링 타임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자꾸 듣다 보니까 노래가 좋더라고요. 윤일상 씨가 작곡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 김영임님 듣기 모드 하다가 며칠 전부터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곡도 콩디 진행도 좋아서 매일매일 듣습니다. 편안하세요. 혹시나 불편한 거 있으시면 불편할 때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꼭 민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님이 백예린의 산책 신청한다 하셨고요. 그리고 김현윤님 최현재 씨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이 노래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9714님 결혼 전 남편이 노래방에서 불러줬던 이승철 씨의 오직 너뿐인 나를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노래도 잘 못하는 사람이 얼굴 벌게 져서 열창하는데 그 순진한 표정에 넘어가고 말았죠. 미울 때도 많은 남편의 옛 모습이 떠오르는 거 보면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하셨어요.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그죠? 방경희 님이 이승철 씨의 오직 너뿐인 나를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죠.

0: 항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3: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Bad boy, I gotta be a
4: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0: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6: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1부가 벌써 이렇게 마무리될 타이밍이네요. 이 저목님이 정희령 씨의 기도 신청하셨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나무가 될 거야. 가을 동화 은서가 생각납니다. 가을이니까 라라랜드에서 이 노래 듣고 싶습니다. 정희령의 기도. 이 노래 정말 드라마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두루두루 받았었죠. 오늘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2부에는 콩콩 디스크 자키 콩디와 라라 가족들의 노래들로 채워갑니다. 2부 콩콩 디스크 자키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불금은 신청곡 퀵서비스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정혜령 씨의 기도 띄워드리고 저희 2부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퇴근길 기온이 다시 뚝 떨어집니다. 외투 준비하셔서 연휴 기간 건강하게 보내셔야겠는데요. 고속도로 퇴근길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서평택에서 팔탄 사이와 매송에서 팔곡 터널 쪽으로 한 번에 24km 구간 정체 크게 늘어 있고요. 이후 정체 금천과 목포 쪽 서서울 요금소 부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방향도 천안과 안성 부근 경기 충청권 통과하시기 부쩍 혼잡해졌고요. 이미 많이 밀리고 있는 중부선 하남 쪽 사고 여파도 봤습니다. 서청주 1차로가 막혀 있어서 뒤로 꽉 막혀 있습니다. 이후로도 일축에서 모가 중부 3터널 일대 차가 많고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 초월 부근과 동양평부터 서원주 쪽으로는 10km 구간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종로5가예요.
1: 종로5가?
0: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5가에 있습니다. 종로5가 보령약국.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0: 사랑하기 때문에
11: KBS.
12: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앤썸의 언제나 내 곁에. 목소리가 아주 매력 있습니다. 파라나 우우사님, 초등학생 딸이 제 옛날 사진을 보더니 엄마, 이 언니 누구야? 하네요. 엄마잖아 했더니 한참 사진을 보고 저를 보더니 진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딸아, 그 진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그 진짜 정말 상처다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변화가 있으셨나 보네요. 딸이 못 알아볼 정도로 파라나 우우사님이 보내주셨고 7264님, 아이들 어릴 때는 가을마다 김밥 싸서 놀이공원도 가고 산에도 갔는데요. 이제 다 커서 같이 가자고 해도 약속이 각자 있다고 합니다. 남편한테 우리 둘이 갈까 했더니 갑자기 골프 약속이 있는데? 이러네요. 야, 너까지 그러기냐? 하시면서 726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토끼님, 가을 되면 괜히 머리도 바꾸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제 분위기도 바꾸고 싶어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계절 바뀔 때마다 왜 돈 쓸 생각부터 해? 하네요. 아니 좀 그러면 안 되나요? 기분 전환도 계절 맞이 아닙니까? 하시면서 와, 우리 남편분께서 걸음망이 살짝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계절 바뀔 때마다 돈 쓸 생각부터 해? 요거 말고 그래? 기분 전환도 해볼만 하지. 아우, 요렇게 걸음망이 있었으면 요렇게 표현이 딱 되었을 텐데 서울토끼님이 섭섭하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금요 콩콩 디스크 잡기 시작할게요.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거래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7: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9: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라라랜드 2부 콩콩 디스크 자키. 금요일에도 콩디의 선곡에 라라 가족들이 보내주신 신청곡 모아 릴레이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좀 더 자유로운 우리들의 선곡 배틀. 이 계절에 꺼내보고 싶은 나만의 애정곡 라라랜드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르 불문, 시대 불문, 팝, 오케이, 가요 상관없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노래 신청해 주신 분들께 커피 쿠폰 쏴드리겠습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오늘 콩디 초이스. 제가 좋아하는 곡들입니다. 팀의 별, 그리고 ART의 슬픈 얼굴, 이렇게 두 곡이에요.

콩콩 디스크 자키 멋진 곡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팀에 별 준비했어요. 제가 항상 어딘가로 여행을 떠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그런 곡입니다. 이 노래로 항상 시동을 걸죠. 그리고 중간쯤 막 신나는 노래 막 듣다가 이제 좀 캄다운 할까 그럴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곡이 또 ART의 슬픈 얼굴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었어요. 슬픈 얼굴 듣고 왔고요. 그리고 타인 영턱스 클럽의 노래를 또 이어서 달려주셨습니다. 9114님 가을입니다요. 한 번만 안아주세요. 노래 받아주셨고 이혜숙님도 같은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턱스 클럽의 타인도 듣고 왔고요. 그리고 박동일님 에픽하이의 러브 러브 러브 신청합니다. 콘서트 포스터에 치맥회동 컨셉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콘서트 가고 싶습니다 하셨고 김혜정님 0774님도 에픽하이의 러브 러브 러브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은 곡은 오성일님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 며칠 전 성시경과 조연아님의 듀엣곡을 듣고 더 좋아하게 된 노래입니다. 크크크 하셨어요. 그래서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까지 듣고 왔습니다. 금요일 콩콩 디스크 자키 팀의 별 그리고 ART의 슬픈 얼굴 영턱스 클럽의 타인 에픽하이의 러브 러브 러브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이 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구님이 안녕 콩디 반말이네요. 친근합니다. 제가 오빠인 것 같은데 처음 글을 올립니다. 아름다운 계절, 아름다운 노래 신청해봅니다. 물고기 자리, 이안의 노래 신청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김현주님도 콩디 이제 정말 가을인가 봅니다. 이 좋은 계절을 길게 느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너무 짧은 가을 붙잡아 두고 싶네요. 이 안에 물고기 자리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이 안에 물고기 자리 요 노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어떤가요로 다시 올게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7년 전 친구가 다니던 등산 동호회에 처음 따라간 날이었다. 등산이라고는 동네 뒷산도 제대로 안 가본 내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새 등산화까지 장만해서 따라 나섰다. 친구는 산에 도착하자마자 신이 났다.
1: 어머,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0: 야, 나랑 같이 가야지.
1: 아우, 진짜. 자기 속도로 가는 게 등산이야. 천천히 와.
0: 야속한 친구는 산악회 사람들과 어울려 점점 멀어졌다. 한 시간 정도 걸었을까? 경치도 좋고 산은 참 아름다웠지만 나는 괴로웠다. 새로 산 등산화가 뒤꿈치를 어찌나 야무지게 물어뜯던지 한 발 디딜 때마다 너무 아팠다.
1: 아우, 다 까졌네. 아우, 뭐야 이게.
0: 발이 쓸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생길이었다. 그냥 내려갈까? 아, 근데 내려가는 길도 모르지 나는. 대덕산까지 고속버스 타고 따라왔는데 혼자 내려가면 어디서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른다. 아휴, 처음부터 내가 여길 왜 따라왔냐고 후회하면서 쩔뚝쩔뚝 올라가는데 굵은 저음의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등산 자주 안 다니시죠? 네? 돌아보니 웬 남자가 서 있었다.
2: 아, 네, 친구 따라왔는데 제가 좀 뒤처졌어요. 친구는 벌써 올라갔어요.
0: 발 아프시죠?
2: 네, 뒤꿈치가 다 까졌어요. 티가 나요?
0: 아까부터 계속 절뚝거리시던데요. 그리고 내 발을 한번 보더니 아, 등산 양말을 안 신으셨네. 네? 양말도 등산용이 따로 있어요?
2: 잠깐만요.
0: 남자는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두툼한 양말 한 켤레를 꺼냈다. 제가 여분으로 가져온 건데 좀 클 거예요. 그래도 이거 신으면 훨씬 나을걸요. 반창고도 하나 있어요.
2: 구세주.
0: 산신령이 따로 없었다. 바위에 앉아 양말을 갈아 신는데 내가 민망할까봐 조만치 떨어져서 기다려주는 센스. 그 뒤로 우리는 천천히 같이 산을 올랐다.
2: 제가 너무 느리죠. 답답하시면 먼저 올라가세요.
0: 아우, 아닙니다. 아니, 불편하지 않으시면 같이 걸어도 되는데.
2: 저는 감사하지만 근데 같이 오신 분들 안 계세요?
0: 저는 혼자 왔습니다. 이상하게 그 말에 마음이 푹 놓였다. 산을 내려올 때쯤에는 이런저런 얘기도 꽤 많이 나눴고 헤어지기 전에 연락처도 주고받았다. 그렇게 산에서 만나 우리는 산 아래에서도 계속 만났다.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고 이제는 둘이 같이 산을 다닌다. 10월에도 계획이 빼곡하다. 다음 주에는 설악산 금강굴에 가기로 했다.
3: 아, 자기야, 다음 주에 날씨 좋았으면 좋겠다.
4: 아유, 날씨야 좋겠지. 바람 불어도 좋고 비가 좀 와도 좋고.
3: 맞아 맞아.
4: 등산 양말 여분 챙겼어?
3: 아유, 그럼 챙겼지. 그리고 나 이제 발 까질 일이 없거든.
4: 알지 알지. 날다람쥐인데 나보다 이제는 산을 더 잘 타지.
0: 다음 주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4: 뭐 좀 굳어도 우리는 웃겠지만.

케이윌의 초콜릿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떤가요? 사랑사랑스럽죠? 주인공 송윤지님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스토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날 야속했던 친구도 은인이네요. 은인. 멋진 남자를, 저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멋진 남자를 만났으니까 말이에요. 송윤지님께 시계 무드 등 우선 충전 패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추억이 있는 노래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 되새겨서 여러분들 남겨주세요. 분위기 살려서 열심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B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내게 와줘.

0: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쉽고 빠른 ERP 역시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연휴를 앞둔 금요일 퇴근길 차도 많고요. 도로 돌발 소식도 많습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동쪽 평소보다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판교에서 구리 쪽 성남 부근 주춤하다가 하남 분기점 3차로 사고 처리 여파 뒤로 크게 봤습니다. 이후 상일에서 구리 남양지 요금소 사이와 불암산 요금소 일대로 한 번에 16km 구간 막혀 있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 자유로 부근과 김포에서 송내 수암터널까지도 길게 정체입니다. 경인권을 지나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문학 3차로에서 버스 관련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3차로와 갓길이 막혀 있고요. 하객 분기점부터도 길게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 사고 지점인 남동부근 양방향에서 크게 혼잡합니다. 서울시내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 홍제램프 부근 3차로가 고장난 차로 막혀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2: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

0: 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안 그래도 기분 좋은 금요일인데 오늘은 뭐 말을 뭐 하나요? 더할 나위가 없죠? 개천절이 토요일과 겹친 덕분에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 건데요. 쉬는 날이 딱 하루 더 늘었을 뿐인데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심지어 다음 주 금요일은 한글달로 또 한 번 쉬게 됐으니 10월의 시작이 아주 가뿐합니다. 지금 이 기분 그대로 여유 가득한 10월이 됐으면 좋겠네요. 해피타임, 저는 이슬기예요. 나는 머리야 버릇이 하나

0: 10월 2일 금요일 이슬기 해피타임 첫 곡으로 유엔아이님을 신청한 이무진의 에피소드 듣고 왔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휴일이 이어지네요. 아싸! 월요일까지 이 가을의 시간 한 번 더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건데 조금은 천천히 시원한 바람 더 느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피타임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편하게 말 걸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착,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착.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com.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Airwalks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8: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9: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0: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9: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1: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9: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2: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행복해져라. 언제? 바로 지금.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저녁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누구와 어디에서 뭘 먹으면서 재미나게 보내실 건지, 토, 일, 월, 3일의 연휴에 뭘 하실 건지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시야 사랑의 인사였습니다. 도착한 사연들 소개해드릴게요. 5300님인데요. 회의가 있어서 나왔다가 취소돼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우와 엄마 빨리 와 하네요. 막상 집에 가면 게임하느라 바쁘시면서 말이죠.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 또 반겨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심지어 강아지가 반겨줘도 얼마나 예뻐요. 오늘은 아들이 엄마 하고 기다려주고 반겨주니 발걸음 더 가벼우실 것 같습니다. 연휴 즐거운 시간 마음껏 보내시고요. 박숙향님은 오늘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점심도 대충 때우고 화장실 가는 것 외엔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퇴근하는데 그 피곤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은 배달 찬스 써야겠어요. 산울님의 너의 의미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고생한 숙향님, 오늘은요 남이 해준 맛있는 밥으로요 저녁 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끔은요 우리도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잖아요. 신청곡 이어집니다. 산울님의 너의 의미.

두 나라에서 동시 데뷔합니다. 이름하여 Y2K. 한국 멤버는 고재근, 리드 보컬과 드럼을 맡았고요. 두 일본 멤버 기타와 보컬의 유이치, 베이스를 맡은 쿠지는 친형제 사이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낼 데뷔 앨범은 모두 한국말로 불렀는데요. 타이틀곡 헤어진 아치는 경쾌한 펑키 록입니다. 새 멤버는 두 나라의 젊은 음악 팬을 잇는 가교 역할을 꿈꾸며 데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상 1999년 4월 재채기 뉴스였습니다. KBS. (목소리) 우리나라의 첫 한일 합작 아이돌 밴드였죠. Y2K.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면서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이들의 데뷔곡 헤어진 아치!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문자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0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정답 기다리면서 힌트곡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락실의 후!

오늘 재채기 뉴스 정답 힌트곡이었던 오락실의 후 들려드렸습니다. 재채기 뉴스 퀴즈 Y2K의 데뷔곡 헤어진 아치! 정답은요, 헤어진 후에였습니다. 팀명은 Y2K인데 당시 세기말 이슈였던 컴퓨터 버그와 또 각 멤버의 이름 이니셜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유이치, 고잭은, 코지 이렇게 말이죠. 립싱크를 하는 분위기에서도 늘 라이브를 고집하기도 했고요. 또 한 키 높은 MR에 맞춰 라이브를 하다가 실수를 하기도 했고요. 그 영상이 아직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Y2K의 고재근 씨가 뮤지컬빅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또 제가 팬이었잖아요. 한때 공연을 보러 갔고 사인도 받아왔습니다. 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가 많았는지 모르겠네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후에 홈페이지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성함과 연락처 11자리 남겨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재채기 뉴스의 정답이었던 이 노래 바로 들려드립니다. Y2K의 헤어진 후에.

Y2K의 헤어진 후에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 해피타임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전해드리는 내 얘기 들려줘로 함께합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조일리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에픽하이 1.

해피타임 가족들의 이야기에 듣고 싶은 노래까지 다 챙겨드립니다. 내 얘기 들려줘. 홍차와 스콘님, 너무 바빠서 정신줄 놓을 뻔했던 하루였어요. 점심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했다니까요. 저녁은 뭘로 먹어야 가출한 에너지가 돌아올까요? 하셨습니다. 홍차와 스콘님도 그렇고요. 다른 해피타임 청취자분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 이렇게 요즘 일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아이들 챙기느라 회사 일하느랴 9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 느낌인데 10월은 부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희정님은요. 슬디, 꽃 좋아하세요? 저는 제가 꽃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사줄까 물어봐도 먹지도 못하고 금방 시드는 거 돈 아깝다며 싫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회사 행사에서 남은 꽃을 가지고 와서 집에 뒀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집안 형편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싫다고 거짓말을 했었나 봐요. 꽃 좋네요. 너무 예뻐요. 지수의 꽃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꽃을 안 좋아하긴 쉽지 않지 않을까요? 바라만 봐도 예쁘고 색감도 너무 곱고 향기까지 은은하게 전해지는걸요. 게다가 남편분이 희정님을 위해서 가져와 준 꽃이니까 그 마음까지도 고맙고 말이죠. 아름다움 더 진해지길 바라며 신청곡 이어집니다. 지수의 꽃.

지수의 꽃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0299님 슬디 중1 딸이 자기랑 같이 다 있는 곳에 같이 가자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물주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지갑 탈탈 털릴 것 같죠? 하셨습니다. 그래도요 다 있는 곳은 한가득 사도 다른 곳보다는 저렴하니까 이럴 때 생색내시고 다 골라봐 하시면 어떨까요? 과자 같은 거 부피 큰 것도 1,000원 정도던데 그런 걸로만 가득 집었으면 좋겠네요. 0503님은요 아기 병간호로 2주째 집콕 모드예요. 어린이집 보내면 자유시간이 생길 줄 알았는데 계속 감기, 장염, 감기네요.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이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아이들도 처음에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했을 땐 한 번 아프면 2주일씩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길게 느껴졌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커가면서 아픈 시간들은 줄어가고 친구들하고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훨씬 더 늘어나고 말이죠. 이렇게 건강해지는 걸 보면서 또 감사하게 되는 마음도 생깁니다. 얼른 아기 낳아서요. 다시 엄마에게도 조금의 자유시간이 생기길 응원해 볼게요. 신청곡 이어집니다.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이었습니다. 최진우님, 12살 딸이랑 데이트하려고 학원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마라탕 먹고 오락실 가서 인형 뽑기도 하고 코인 노래방도 갈 거예요. 엄마랑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서 내심들 부러웠거든요. 둘이 데이트할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딸도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흐흐 하셨습니다. 따님이 진짜 좋아할 만한 데이트 코스인데요. 마라탕 먹고 인형 뽑기도 하고 500원 동전 넣고 노래도 부르고 말이죠. 아, 코인 노래방 너무 가고 싶다. 저 얼마 전에 KBO 신인 드래프트 선발식 보셨나요? 박근서 선수 아버지가 라밤바 부르던데 그 영상 본 이후로 저는 코인 노래방 가서 라밤바 부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는데 이 곡 추천드립니다. 3571님은요. 10살 딸이 토끼 인형 키링을 만들어줬는데 볼 때마다 자기 생각하라는데 완전 하트 뿅뿅. 이런 게 딸 키우는 맛인가 봅니다. 저는 보답으로 고구마 넣은 닭볶음탕 끓여주려고요. BTS의 봄날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딸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딸은 종이만 있으면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보고 싶어요, 하트를 한가득 막 그려서 저한테 적어주곤 하는데 언제까지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키울만 난다 소리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만들. 이쁜 걸 어떡해요. BTS의 봄날 신청해 주셔서 이 곡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1: 위제로 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1: 위 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1: 위 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4: 일양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 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일.

0: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1부 끝곡으로 김수경님의 신청곡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 연휴를 앞두고 금요일 퇴근길이 평소보다도 더 혼잡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충청 이남을 오가는 길목들인데요. 중부고속도로 남이쪽이고요. 대소에서 진천터널, 오창에서 서청주 쪽으로만 모두 30여 킬로미터 구간 꽉 막혀 있고요. 더 가서도 청주 강서 요금소 일대로도 주춤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월곡분기점 1차로 추돌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습니다. 뒤로 혼잡한 가운데 이전 양지에서 용인 신갈 분기점부터 북수원 쪽 운행도 여전히 크게 더디고요. 서울 쪽 경부고속도로 금호와 옥산 분기점 더 가서는 천암 부근으로만 20km 넘게 막혀 있습니다. 또 서울 시내는 일산 방향 강변북로 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도 처리 중입니다. 목적지까지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재,
1: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0: 가족이란 뭘까요?
1: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0: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1: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0: 가족입니다.
1: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0: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7시에도 이어집니다. 앞으로 1시간 더 즐겨볼까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슬기의 해피

0: 이슬기의 해피타임 2부 첫 곡으로 2922님이 신청하신 이은아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후 댄스곡으로 쉴 틈 없이 달리는 프라이데이 댄스 타임 FDT 함께하고요. 또 내일의 다짐과 계획을 나누는 앞만 보고 산다 또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편하게 보내주세요. 이슬기 해피타임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쇼리실라!

0: 아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못하는 금요일 아무도 우릴 막을 순 없다. 프라이데이엔 논스톱 댄스 뮤직으로 신나게 함께 달려요. FDT 프라이데이 댄스.

프라이데이 댄스 타임. 오늘도 흥겨운 댄스곡 메들리로 함께했어요. 듀스의 떠나버려, 김준선의 아라비안 나이트, 샵의 모르니, 최정은의 무정, 스타일의 슈바슈바,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문자 2000개 언제 성공할 수 있는 걸까요? 저 춤추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리는 거 겨우겨우 참고 있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이 제일 고비이긴 하네요. 여러분은 참지 말고 즐겨주셨길 바라면서 잠시 후 앞만 보고 산다, 내일 계획과 앞으로의 다짐들 사연 기다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4933님의 신청곡이에요. 신해철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에게.

어제를 망쳤다고요? 오늘 하루를 다 날려버렸다고요? 괜찮아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잖아요. 앞만 보고 산다. 뒤도 옆도 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사는 여자 이슬기예요. 후회는 털어내고 다가올 내일에 기대를 걸어보는 시간, 해피타임 가족들의 내일 이야기 만나볼까요? 7593님이 실디 오랜만에 뵈어요. 건강검진을 하고 왔는데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괜찮을 거라 마음 다잡으며 실디 방송으로 기분 전환 중입니다 하셨네요. 일단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해서 꼭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너무 큰 걱정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검사해 보시길요. 그때까지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4851님은 15년 동안 썼던 옷장이 여기저기 부서지고 이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 새 옷장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옷이랑 짐을 거실에 다 꺼내놨는데 아수라장이 따로 없네요. 마치 이사가는 기분? 언제 다 정리하죠? 버리는 것부터가 정리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 이 옷은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아, 이거는 그때 입었던 추억이 있는 옷인데, 아, 요거는 살 빠지면 맞을 텐데 하다가 몇 해 동안 걸어져만 있는 옷들, 이번 기회에 조금 정리하시면 넉넉하고 여유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물론 저에게도 아직 너무 힘든 일이라 못하고 있긴 합니다. 화이팅! 8823님은 아이가 일요일부터 독감에 걸려서 아무데도 못 가고 집콕입니다. 심심해서 며칠째 종이 인형 만든다고 가위질과 풀칠했더니만 손가락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네요. 빨리 괜찮아져서 학교 갔으면 좋겠는데, 아, 내일 또 주말이군요 하셨습니다. 아, 올해는 독감이 참 일찍도 찾아왔어요. 아프기도 엄청 아프다고 하고요. 그래도 이번에 잘 이겨냈으니 올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기를요. 8823님 조금만 더 간호 화이팅입니다. 7247님은 기차에서 듣고 있어요. 면접 보고 가는 길입니다. 제발 부디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청곡으로 산들의 잘 됐으면 좋겠다 남겨봅니다. 저번에요, 면접 보고 왔다고 근데 긴장했다고 한 사연이 도착했었는데, 사연 소개되고 나서 합격 통보 받았다고 후사연까지 왔었거든요. 7247님도요 그 기운이 이어져서 꼭 합격하시길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내일은요 오늘보다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만 보고 달려요.

7247님의 신청곡 산들의 잘 됐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앞만 보고 산다.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 편의점 쿠폰 챙겨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이름과 연락처 11자리 남겨주시고요. 이번에는 신디님이에요. 주문한 러닝화가 도착했길래 바로 언박싱해서 신고 나왔어요. 너무 좋아요. 싱싱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하트 하셨습니다. 아, 저 좋은 기분이 저한테도 전해지는 것 같네요. 요즘 러닝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닝화 인기 많은 건 금방 품절돼서 이것도 경쟁이 심하던데 신디님은 성공하신 것 같아 저도 기분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발 신으면 더 몸도 가볍고 기분도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러닝 잘 하시고요. 이번에는요, 페퍼톤스의 레디, 겟, 셋, 고!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깜뽀르테.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단체 티, 싸게 제작하고 싶어? 티싸게로.

0: 싸게.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이슬기 해피타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김병수님의 신청곡 뱅크의 가을의 전설이고요. 지금까지 해피타임 이슬기였습니다. 우리 내일도 해피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도 많이 밀리는데요. 평소 금요일보다도 무척 더디게 풀리고 있는 퇴근길입니다. 여기에 서울시대는 고장난 차 영향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구리 쪽 강변북로 월드컵대교 부근 1차로와 잠실 쪽 올림픽대로 강동대교를 못 간 4차로 각각 고장난 차로 차단돼 있어서 뒤로 크게 혼잡하고요. 고속도로는 충청권 통과하는 길들인데요. 중부선 남이쪽 증평부터 서청주 쪽으로 17km 구간 나들이 정체에 이어져 있고 반대 하남 방향은 일축에서 모가 사이로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양방향 감곡을 중심으로 긴 구간 지체 서행합니다. 서해안선 서울 쪽 서평택에서 화성 휴게소까지도 정체 꾸준하고요. 경부선 부산 방향 창선 갓길에선 사고 처리 중인데 길이 많이 경사지고 굽어 있습니다. 2차 사고에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벽 틈에 나무가 자라고 있다. 풀꽃도 피어 있다. 틈이 생명줄이다. 틈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른다. 언제든 안을 준비돼 있다고 자기 가슴 한쪽을 비워놓은 것. 틈은 아름다운 허점. 틈을 가진 사람만이 사랑을 낳고 사랑을 기른다. 시인 배한봉의 빈곳이라는 산문입니다. 빈틈 하나 없이 매끄럽고 또 완벽한 곳에는요, 어떤 씨앗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갈라지고 거칠게 벌어진 틈이 있어야만 이 흙먼지가 앉고 또 거기에 물이 보이고 푸른 싹이 돋아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틈은 아름다운 허점이다 라는 이런 시인의 말처럼 이게 뭐든 틈을 애써 메우면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빈 곳에 찾아올 뜻밖의 것들을 기대해 보시죠.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저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1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0월 2일 금요일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첫 곡 도나 썸머의 핫스타프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이상호 아나운서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한 주 빈 곳을 채우고 있는데요. 저는 아나운서 이광엽이라고 하고요. 참 이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이 틈이라는 단어가 금요일 저녁에 너무 적합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금요일도 아니에요. 다음 주 월요일도 쉬잖아요. 황금 연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퇴근길에 평소보다 더 즐겁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오늘 저녁만큼은 또 주말만큼은 느슨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 혹은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 쉘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이양.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4: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8053님의 신청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이클 샌벨러의 매니아이었고요. KBS 1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저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이상호 아나운서의 휴가로 일주일 동안 함께하고 있고요. 80802님, 자원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매월 한 번씩 자연정화 활동을 가는데요. 오늘이 그날이었거든요. 이 봉사할 때마다 느끼는 게, 야, 사람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하는 겁니다. 무선 청소기, 카시트, 밥솥까지 나와요. 지나가면서 차에서 던진 걸까요? 어이없는 생활 쓰레기들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름에도 덥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도로 옆을 직접 걸어다니면서 정화를 하시면서 무선 청소기, 뭐 카시트, 밥솥 이런 걸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아,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좀 이게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너무 나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좀 더 남들도 생각하고 자연도 생각하고 같이 지낸다는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예. 여기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안 계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좋은 분들만 계시잖아요. 0332님께서는요, 누님 보러 가는 길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누님을 보러 가거든요 하면서 노래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 누님 보러 가는 길 시간,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바크라의 판타지 보이 함께 들으시고요. 이어서 루세른의 스위스 보이.

루세른의 스위스 보이, 그 전에 함께 하신 곡은요, 뉴 바카라의 판타지 보이였습니다. 3521님께서는요, 가을 공기가 참 좋습니다.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유독 눈길이 가는 가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요, 수제 맥주집이었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생긴 지 5년이나 됐다고 하네요. 이런 핫플레이스를 모르고 있었다니. 들어간 김에 맥주 한잔 마시고 나왔는데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뜻하지 않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이젠 다른 길로도 좀 다녀봐야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좀 익숙함을 선호하는 게 사람인지라 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글에서 읽은 건데, 사람들이 안 가봤던 길로 다니면은 이게 지능이 높아진다 그랬나 수명이 길어진다 그랬나 뭐 둘 중 하나였어요. 둘 중 하나인 건 맞는데 둘 중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이렇게 접어들고 거길 걸으면서 뇌가 좀 활성화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다른 길로 좀 다니면서 이런 새로운 가게도 발견하고 또 새로운 자연 예쁜 곳도 보는 그런 낭만이 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또 도전을 해보시죠. 4842님께서는요, 광디가 좋으세요, 옆디가 좋으세요. 아, 약간 꿈디처럼 저도 이제 애칭을 정해주시는 건가요? 이거는 애칭이란 건 자고로 불러주는 사람이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취자님들께서 정해주시면은 저는 뭐든 좋습니다. 광디든 옆디든 뭐 광대든 뭐든 다 좋습니다. 원하는 대로 정해주시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브라이언 페리의 Slave to Love.

디온 워윅의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함께 들었습니다. KBS 1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는 이상호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와 있습니다. 아나운서 이광엽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입니다. 그리고 콩은 무료입니다. 5182님께서요. 우리 딸은 줄 서는 게 취미인가 봐요. 과일 들어있는 찹쌀떡 하나 사 먹으려고 2시간 줄 섰다는 말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요새 이게 또 일종의 유행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라도 뭔가를 얻어냈다는 데서 좀 희열을 느끼는 게 요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주말에 나가서 밥 먹고 이럴 때 줄 선 식당들이 너무 많은데 막상 제 차례가 돼서 들어가 보면은 테이블이 엄청 비어 있어요. 막 억지로 줄을 세우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더 열광하고 약간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뭐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이게 요새 유행이라고 하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비빔밥 비벼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또 따님은 그게 갖고 싶으셨으니까 그렇게 기다리셨겠죠. 3319님께서는요. 대구 사는 독거 중년입니다. 오늘도 계속 방콕이었어요. 첫 끼는 주인 댁에서 해결하고 사뒀던 빵과 아이스크림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심심해서 너튜브를 돌아다니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찾았는데요. 별거 없더라고요. 드림팝의 선곡이 참 효용이 높다는 걸 새삼 실감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전문가가 선택해주는 거 그대로 받아먹을 때 좀 더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선곡이 너무 좋잖아요. 지나가는 사담이지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병장 되기 전까지 TV를 마음대로 채널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중앙에서 특정 채널을 정해주면 그걸 모든 방에서 그것만 봤어야 됐어요. 그래서 항상 YTN 이거 방송 말하면 되나? 뉴스 보도 전문 채널을 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병장쯤 됐을 때 IPTV가 들어오면서 모두가 원하는 방송 채널을 골라서 볼 수 있을 때가 됐는데 그 이후로 아무도 TV를 안 보더라고요. 네. 가끔은 누군가가 이렇게 정해주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1562님께서요. 영화 아서의 주제곡 신청합니다 하면서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Best That You Can Do 신청해 주셨는데요. 한강변 드라이브 중에 들으면 최고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한강변 드라이브 하고 계시는 분들 만끽해 주시죠. 자, 1562님의 신청곡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Best That You Can Do 들으시고요. 이어서 알버트 하몬드의 For the Feast of All Mankind 함께 들으시죠.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제가 여러분께 내는 마지막 퀴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와 관련된 문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드림팝의 임시 진행을 맡은 지 오늘로 며칠째 됐을까요? 그 숫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죠. 일 로베쇼 델라 메달리아의 라미아 무지카를 잘 들어보시죠. 오늘 정답이 아주 간단하게 이거다 하고 말해주는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간타노 간타노 간타노 오라.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5, 2번 55, 3번 555. 뭐 555일째 임시 진행은 아니겠죠. 자,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061,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이게 좋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9: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퀴즈에 이어서 들으셨던 곡은요. 일 로베쇼 델라 메달리아의 라미아 무지카였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깐타노 깐타노 깐타노 1번 5번이었습니다. 하, 이제 이 노래를 못 부른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시원섭섭하달까요? 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요 드림팝 홈페이지에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를 남겨주시죠. 퀴즈 제보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자,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야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요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니 진짜 이걸 찾으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KBS 1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스페셜 DJ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1부 끝곡으로는요 두란두란의 Ordinary World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연휴를 앞둔 금요일이라 평소보다 도로가 혼잡했습니다. 지금도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감곡에서 속도가 더디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도 남이천에서 모각까지 반대 남이방향은 서청주에서 속도가 내려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용인휴게소부터 속도가 주춤하고요.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밀려 지납니다.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는 안성에서 안성분기점까지 정체, 이후 오산에서 밀리는데요. 5차로에 있는 사고 여파고요. 이후 양재에서 반포 지나기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흐름이 답답하고 비봉에서 팔곡터널까지 또 일직에서 금천까지 정체고요. 이어서 서울시내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봉천터널 안에는 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KBS ETV 토요일 드라마 너 말고 다른 연애 서강준
1: 안은지입니다. 오랜 친구이자 10년째 연애 중인 남궁호와 이미도는 설렘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2: 각자에게 찾아온 또 다른 설렘 앞에 남궁과 미도는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지.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20분 KBS ETV
2: 너 말고 다른 연애에서 꼭 지켜봐주세요.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0월 2일 금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리알토의 썸머스 오버로 2부 시작해봤습니다. 이상호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잠시 이번 주 동안 함께하고 있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드림팝 선곡표 여러분께서 함께 채워주시죠.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사연까지 얹어서 보내주시면요. 더 좋습니다. 문자는 샵 1061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그리고 무료인 콩도 열려 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쓰다꼬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쉽고 빠른 ERP 역시

0: 회사도 이제 유젠으로 쉽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유젠.
2: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이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7: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스웨이드의 The Wild Ones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이상호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잠시 함께하고 있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이광엽이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 혹은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341님께서요. 아이들 학교 공사로 인해 아직도 여름방학이 안 끝났습니다. 지금 11주째예요. 이제 제발 얼른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학생일 때는 방학이 이렇게 길어지면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아, 학부모가 되면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2341님 그 뭐랄까요, 행복 총량의 법칙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행복하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시죠. 5523님께서는요. 겨울옷을 꺼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옷의 90%가 검정색 옷이네요. 살이 쪄서 날씬해 보이려고 검정색만 샀나 봅니다. 어머나 칙칙해라. 어쩔 수 없이 예쁜 색 점퍼 하나 사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그냥 옷을 사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과거의 내가 검은색 옷만 사서 오늘의 내가 예쁜 색 점퍼를 하나 사게 되는, 과거의 검은색 옷을 산 것도 나고 오늘, 내일 예쁜 색 점퍼 하나를 사는 것도 나고. 근데 또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옷 한 벌 있으면 좋잖아요. 기왕 사는 거 예쁜 색으로 어울리는 걸로 잘 사시죠. 김하연님께서는요. 매번 회원가입이 오류나서 채팅을 못 치다가 오늘 시도했는데 드디어 가입이 돼서 처음 채팅 남깁니다 하면서 노래까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죠. 김하연님의 신청곡 먼저 들으시죠. 찰리 푸스의 Up All Night, 이어서 벤슨 본의 Ghost Town.

팬 메스니와 찰리 헤이든의 Our Spanish Love Song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제 중어 중문학을 전공했는데 TMI입니다. 중국에서 교환학생을 했거든요. 중국어를 못해가지고 방에서 맨날 공부하다가 지치면은 이 음반을 듣곤 했었는데

비욘더, 미주리 스카이, 다른 곡들도 좋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앨범을 들어보셔도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가을이니까요. KBS 1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이번 한 주간 함께하고 있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사연과 신청곡은요,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이고 콩은 무료입니다. 우재민님께서요, 복직 후 바쁜 부서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조금 일찍 퇴근해서 아이 어린이집 하원시키고 저녁 먹이고 놀다가 아내 퇴근 후에 다시 일하러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당장 급한 업무에 어쩔 수가 없네요. 어서 일 끝내고 들어가야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이게 복직하고 또 회사에 적응해야 되는데 아이도 키워야 되고 또 쉬다가 또 일하러 나가시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하, 얼른 일 끝내고 들어가시죠. 네, 응원하겠습니다. 3985님께서는요, 매일 회사에서 야근하면서 듣다가 오늘은 칼퇴 후에 집에서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노래가 유난히 달달합니다. 불금에 듣고 싶은 곡 신청합니다. 영화 Born to be Blue OST 중에서 에단 호크의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자, 너무 좋은 재즈곡 두 곡을 연달아 듣고 왔습니다. 맷 데이먼의 My Funny Valentine, 그 전에 함께 하셨던 곡은요, 에단 호크의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 였습니다. 이어서 한 곡을 더 들어보시죠. 줄리 델피의 A Waltz For A Night.

줄리 델피의 A Waltz for a Night 함께 들었습니다. 3262님께서요. 저희 남편은 심각한 왕자병입니다. 자기가 정말 잘생긴 줄 알아요. 진짜 꼴보기 싫은데 가끔은 그 멘탈이 부럽습니다. 아니 남편분한테 왜 그러세요? 잘생겨서 왕자 같아서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멘탈이 부럽다는 거는 좀 이해도 가고요. 저도 약간 살다 보면요, 저 사람은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문득 부럽다. 저런 멘탈이 너무 부럽다. 저는 항상 약간 자괴감에 빠져 있는데 좀 저런 멘탈을 나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어렸을 때 많았습니다. 아유, 남편분 잘생겼다 잘생겼다 해주세요. 1876님께서는요, 딸이 유치원 다닐 때 처음으로 기부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요, 딸 또래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서 시작한 건데요,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저도 작게나마 보탬이 되어준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10년 동안 기부를 계속 해오신 거잖아요. 너무 멋지십니다. 이게 선행이라는 게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해도 약간 돌고 돌고 돌아서 언젠가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학생 때는 제가 돈이 없어서 못했고 이제 KBS에 입사하고 나서부터 매달 이제 제 월급의 일정액을 계속해서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약간 기준은 그거예요. 내 월급의 1%는 기부를 하자. 근데 그 1%가 월급이 커지지 않아서 1%가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원동력이 저도 생기는 것 같네요, 갑자기. 자, 1876님 저랑 같이 열심히 하시죠. 더 큰 선행을 할 수 있게. 자, 노래도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갈렉시코의 Sunken Waltz.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보이,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보이,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7: KBS 1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와 버렸습니다. 에바 캐시디의 Autumn Leaves 금요일 밤 끝곡으로 함께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0: 2시부터 4시 은빛 트로트와 함께하는 신나는 하루 KBS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4: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10월의 숲에선 특별한 보물찾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하나씩 땅에 숨겨두는 계절이거든요. 도토리를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땅속이나 바위 틈에 나누어 넣어두는 걸 스케터 호딩이라 부르는데요. 다람쥐 한 마리가 한철 동안 수백 개가 넘는 도토리를 저장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숨긴 곳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처 찾지 못한 도토리들이 새로운 참나무가 되고, 그렇게 숲은 조금씩 넓어져 가는 거라죠.

세상에 헛된 마음이란 없을 거예요. 오늘 무심코심하던 정성 하나가 언젠가 내 삶에 꽃피울지 그 누가 알겠어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윤상의 잊혀진 것들로 10월 2일 금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요즘 안 그래도 산에 가면 제가 다람쥐들 가끔 보는데 그렇게 땅을 파더라고요. 저는 땅에서 먹을 걸 찾는 줄 알았는데 그게 도토리를 숨기는 행동이었군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잊어버리는 건 더 귀엽네요. 사람이 다 뿌린 대로 100% 거두면 얼마나 또 세상이 팍팍해지겠어요. 그냥 고의든 아니면 잊어버려서든 베풀고 좀 나누고 흘리는 게 있는 게 넉넉함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람쥐한테 배우네요. 3829님 이직하고 매일 야근이에요. 야근하라고 눈치 주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야 오늘 할 일을 끝낼 수 있거든요. 원래 하던 일과 전혀 다른 분야라 그런지 실수도 많고 잘하고 있는 건가 싶어요. 오늘도 어깨 축 내리고 집에 가봅니다. 아, 알죠. 야근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없지만 내가 할 일은 끝내야 하기에 또 이제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자리를 빨리 잡으셔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이 밤을 밝히고 계시는군요. 그래도요,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금방 적응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른 분야에 도전한다는 게 참 부담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잘해내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밤 그대를 듣고 계시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잘 될 겁니다. 근거는 그냥 저를 믿으세요. 이영준님, 밤그대 들으며 테이블 닦고 있어요. 드디어 내일 제 이름을 건 백반집이 문을 엽니다. 20살 때부터 무려 20년 동안 꾸어온 꿈입니다. 차근차근 잘 가보려고요. 응원해주세요. 와, 개업 축하드립니다. 20년을 기다리셨네요. 이름을 거셨다니. 이영준님이시니까 영준이네 밥상? 영준이네 식탁? 네, 그것이 무엇이든 성공하는 음식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폐허, 불공정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 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검색하세요.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박혜경의 고백, 앞서 들으신 곡은 박기영의 시작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409님, 저녁 먹고 베란다 화분을 돌보는데 창밖에서 새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봤더니 작은 새 한 마리가 난간에 앉아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계속 짹짹대서, 아, 그랬어? 그랬구나. 들어줬네요.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요. 뭔가 힐링된 기분이에요. 되게 특이한 일이네요. 새가 날아와서 앉을 수는 있는데 사람을 보면서 계속 뭔가 짹짹짹짹 한다는 게 진짜 뭔가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대답도 하셨으니까 분명히 텔레파시로 무의식 중에 좋은 메시지가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이 새도 참 재밌네요. 들어주고 대답하니까 계속 찍찍찍찍. 4752님, 야근하고 집에 와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앞집 꼬마가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헐, 아저씨 왜 퇴근을 지금 해요? 회사 나쁘다고 저 대신 화내줘서 한참 웃었네요. 고맙다 꼬마야. 덕분에 아저씨 기분 싹 풀렸어. 와, 우리 꼬마가 굉장히 개념이 있네요. 아니, 지금까지 일을 시키는 회사 나빠요 이렇게 응원을 또 해주고 위로를 해주네요. 기특한, 미래가 촉망되는 꼬마입니다. 5400님, 퇴근하고 집에 와서 주방 불 하나 켜놓고 라면 먹으며 밤그대 들어요. 하루 중에 가장 느긋한 시간이자 편히 앉아서 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직업상 종일 서 있어야 하거든요. 오늘도 잘 쉬다 갈게요. 얘기만 들어도 너무 마음이 편해집니다. 원래 그 밤에 먹는 라면은요, 거실 불은 꺼져 있어야 되고 주방 불 하나 탁 켜서 뭔가 은은한 조명 아래 먹어야 제맛이죠. 이게 또 하루 종일 서 있으시면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칼로리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배고프실 것 같아요. 다리에 피가 많이 가 있으니까 조금 다리를 좀 위쪽으로 올리시고 쉬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윤건의 라떼처럼 보내드릴게요.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사랑도 해봐야 늘어. 쟨 아직 멀었어. 20살 아들이 요즘 첫사랑 아리 중이다. 10대 시절 여자애들과 어울려 다니면서도 누굴 좋아해 본 적 없다던 아들이 올해 대학에 입학하고 같은 과 친구에게 한눈에 반했다더니 그 여자애 때문에 몇 달 새 살이 무려 8kg나 빠졌다. 아들에게 마음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맨 처음 눈치챈 사람은 우리 집 둘째였다. 밤늦은 시간 지 오빠가 방에서 누군가와 몰래 속닥대며 통화하는 걸 엿듣고는 내게 쪼르르 달려와 이르듯이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엄마, 오빠 좋아하는 사람 생겼나 봐. 말투가 완전 딴 사람이야. 젠틀한 척 장난 아니야.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한테 여자친구가 생긴 줄 알았다. 대체 누구길래 푹 빠졌을까? 그 존재가 궁금해서 아들과 저녁을 먹다가 내가 먼저 슬쩍 떠보듯 물었다. 아들, 요즘 기분 좋은 일 있나 봐? 왜 자꾸 혼자 웃어? 내가 그렇게 뭐 있어? 그냥 학교 가는 게 재밌어서 그렇지. 학교가 재밌어? 왜?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생겼어? 왜 그런 걸 물어봐? 생겼다고 하면 용돈 올려줄 거야? 아들 말에 따르면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눈이 가는 여자애가 있었다고 한다. 여럿이 어울려 친하게 지내다가 술을 마시고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여자애가 예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다는 거다. 그게 끝이야? 그래서 사귄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 뭐가 중요해. 싫다고 안 했으니까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엄마의 축으로는 우리 아들이 인기녀의 어장에 들어간 듯한데, 연애도 사랑도 안 해본 아들은 그녀와 잘 되고 있다고 믿는 듯 했다. 참견하고 싶어 안달난 내 마음을 눈치챘는지 남편이 내 옆구리를 쿡 찌르며 그만하라 말리는 통에 입을 꾹 닫긴 했는데, 내 예상대로 내 아들이 20살 꽃 청춘이 한 여자의 손 위에서 놀아나는 중이란 거다. 남편은 사랑도 해봐야 는다면서 상처받게 그냥 두라는데, 보는 엄마 마음은 타들어간다. 자기랑 가기로 했던 전시회를 다른 남자애랑 갔다며 속상해하고, 자기랑 보기로 했던 영화를 다른 남자애랑 봤다며 서운해하길래, 그럼 너도 다른 여자애랑 가, 다른 여자랑 놀아 했더니, 그 애가 오해하는 게 싫다는 이 순정남을 어쩌면 좋을까. 용돈 탈탈 털어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꽃 사주고, 그래놓고 데이트는 딴 남자랑 하는 걔가 대체 왜 좋아 아들?

사랑아리 FT 아일랜드의 노래였습니다. 유지연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사연 보내신 밤그대 가족의 그 애타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충분히 속이 탈만한 상황입니다. 내가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누군가의 오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사랑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엄마가 좋아하지 말랜다고 그게 되겠어요? 아버지 말처럼 사랑도 해봐야 느는 거니까 지금은 그저 지켜보심이 어떨까요? 속상해하면 들어주고 또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 용돈 어디 썼냐? 걔한테 썼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혹시 알아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나 걔랑 사귀어 엄마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무료인 콩도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3436님 신청곡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들려드리죠.

사랑 안에 백지영의 노래 8342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였고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2679님 친구 따라 바둑 배우기 시작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 판 이겼어요. 실력이 늘었다기보다 친구가 봐준 것 같긴 해요. 이기니까 재밌지? 하더라고요. 외동딸 시집 보내고 적적했는데 친구야 고맙다. 덕분에 좋은 취미 생겼어. 바둑을 그동안 안 두셨군요. 이 바둑의 세계가 또 어마어마하다는데 저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바둑을 배워놓으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바둑 배운 친구들이 주변에 꽤 있는데 다들 한 명도 후회한다는 사람을 못 봤고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배우게 되면은 바둑 자체도 재밌는데 인생에 대해서 약간 교훈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679님도 재미도 얻고 또 뭔가 인생의 통찰도 얻을 수 있는 바둑 두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1927님 몇 달 전에 생일 축하하고 나이가 쉰 된 기념으로 수영장 등록을 했거든요. 오늘 처음 숨 안 쉬고 레인 끝까지 헤엄쳤습니다. 선생님 보시고 잘했다고 박수도 쳐주셨어요. 이 나이에도 해낼 수 있는 게 있다니 뿌듯한 날이에요. 와, 저도 박수. 대단하십니다. 수영을 되게 빨리 배우시네요. 이게 물에 안 뜨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금방 또 숨 안 쉬고 쭉 가셨다니 존경합니다. 5601님 갱년기라 몸도 마음도 힘든데 가족들은 아무도 몰라주네요.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왜 그러냐고 묻기만 해서 너무 서운해요. 힘들지 그 한마디면 되는데 그 말이 그렇게 어렵나 봐요. 그러게요.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알아주기만 해도 되는데 이유를 왜 묻습니까? 5601님도 모릅니다. 이 노래가 위안이 되려나요? 이문세의 난 아직 모르잖아요. 0508님 신청곡이에요.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양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찾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K-통산.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1: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권현만님 신청곡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박선주의 귀로 들으셨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어요.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노래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오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볼빨간 사춘기는 2016년 봄에 데뷔했어요. 사춘기 때의 순수하고 솔직한 마음을 노래에 담고 싶어서 팀 이름을 볼빨간 사춘기로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 골라온 여행은 2018년에 발매된 미니 3집의 타이틀곡으로 멤버인 안지영이 곡과 가사를 썼어요. 이리저리 치여 지쳐버린 모든 청춘에게 바친다는 이 노래에서 저는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저 이제 쉬어요. 떠날 거예요. 노트북 꺼놔요. 제발 날 잡진 말아줘.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대사의 집 밑줄은요. 이 작품에서 골라봤습니다. 류승룡, 한효주, 조인성 주연의 한국형 히어로 액션 드라마 무빙. 초능력을 숨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과거의 아픈 비밀을 안고 살아온 부모들이 거대한 위협에 맞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사람을 어디까지 강하게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이 드라마에서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초능력? 그게 뭔데? 사람의 진짜 능력은 공감이야.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책이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작가 하루키가 아닌 인간 하루키의 면모를 솔직하게 적어내려간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중 한 구절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컨디션이 좋을 순 없다. 오랫동안 뭔가를 계속 하자면 산도 만나고 골짜기도 만나는 법이다. 컨디션이 나쁠 때는 나쁜 대로 자신의 페이스를 냉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무리하지 않고 고개를 치켜들고 꾸준히 참고 해나간다면 다시 조금씩 컨디션이 되돌아오는 법이니까.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 잊힌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김동률의 출발,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였고요. 대사 잊힌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주얼리의 슈퍼스타, 이승철의 아마추어였습니다. 책 잊힌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제이레빗의 해피 띵스,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 같이 들어요.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곡은 장들레의 유난히 아름다웠던 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우화해서 여름 내내 땀 흘리던 개미는 등 따시고 배부른 가을을 맞이하죠. 하지만 놀고 먹던 배짱이는 허기에 몸부림치며 이맘때쯤 뼈저린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올해 목표로 세웠던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이뤄내셨습니까?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 중에 지금까지 ING 중이라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배짱이를 자처하며 한숨만 내쉬고 있는 분들도 어깨 좀 펴봅시다. 세상의 수많은 단기 완성 프로젝트에서 가장 유용한 시간은 3개월이죠. 다행히 우리에겐 아직 3개월이란 시간이 남아있어요. 10월, 11월, 12월. 아직 남아있는 2026년의 석 달. 잘 활용해서 3개월의 신화 완성해보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10월 2일 금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신화의 와일드 아이즈.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으로 만나봤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벌써 10월입니다. 2026년도 이제 딱 석 달 남았어요. 석 달이라고 하면 짧아 보이는데 또 하루하루로 따져보면 뭔가 하나 시작해서 달라지기에는 아주 충분한 시간입니다. 지나간 9달 동안 못했던 것만 세지 말고요. 남은 석 달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해보자는 겁니다. 올해 다 갔네. 올해 다 갔어. 이게 아니라 아직 석 달이나 남았네. 요걸로 바꿔보자고요. 똑같은 시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꼭 거창한 걸 해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의 마지막 석 달 내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조금만 가보자고요. 그 정도면 2026년 마무리 꽤 괜찮습니다.

0: 괜찮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콩디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로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예요.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깐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깐뽀르테.
2: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3: 금요일엔 더 많이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노래 지금 바로 배달해드립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 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지금 듣고 싶은 노래, 내 마음에 확 스쳐가는 그 노래, 라라랜드로 여러분들 신청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방. 오늘 첫 곡입니다. 이 곡은요, 이금미님,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듣고 싶어요. 이 노래가 듣고 싶어. 라라랜드와 함께 차 안에서 내적 댄스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내적 댄스 한번 쳐보자고요. 오늘도 안온한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5066님 그리고 황주현님도 이 노래 배고프다고 꼭 좀 뛰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자가 노래합니다. 버스 안에서.

7338님의 문자예요. 신랑이랑 운문사 사리암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에요. 하루도 안 빠지고 라라랜드 청취하는 애청자 신랑이에요. 신랑님이 아주 근사하시네. 본방은 일하느라 못 듣고 제 방 듣는 건 안 비밀 하셨어요. 신랑 애청곡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신청해요 하셨고. 그리고 0287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소율이에요. 아빠 차에서 이본 언니 라디오 듣고 있는데 차가 엄청 밀려요. 엄청 밀려. 신청곡을 틀어주세요. 영쿄의 Shut the Door 하시면서 0287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소율이가 이렇게 또 문자를 던져줬습니다. 앞으로 이쁘게 건강하게 학교생활도 멋지게 해나가길 바랍니다. 사랑아리 FT 아일랜드의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4117님이 문자 주셨어요. 시댁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에요.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하셨어요. 안 되지 않죠. 되지.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타임리스 SG 워너비의 노래 원합니다. 금요일엔 더 편하게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을 같은 노래 우우우 하는 SG 워너비의 목소리 타임리스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노래 두 곡 이어보겠습니다. 먼저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 그리고 이어서 SG 워너비의 타임리스.

김민성님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콩디. 유튜브 줄거리 요약 영상으로 드라마 어쩌다 가죠.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시트콤이죠, 시트콤. 제주에서 출발해 홍콩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이본 사무장님의 닥터콜 하시고 서지석 기장님이 다시 제주공항으로 긴급 회항해 환자를 구하던 줄거리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요즘 라디오를 듣다가 매력적인 목소리에 홀리듯 입덕해서 얼굴을 찾아봤는데 그 멋진 사무장님이 콩디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매일 오후 4시 마법처럼 채워주는 라라랜드는 늘 본방사수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곡은 어쩌다가죠 OST 중에서 아 이거 이보은이 불렀죠. 어떻게. 아, 이 시트콤을 이제 보셨구나. 어쩌다가죠. 성동일 오빠. 아빠도 나오고 진희경 언니도 나오고 서지석 씨 이거 촬영한 동안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코로나 때여서 참 안타깝게 많은 그런 작품이에요. 어쩌다 가죠. 우리 민성님이 행복하면서도 악몽인 그런 작품을 또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김원준 씨의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용필님 넘는 동안 그리고 김윤호님 아 여자분이십니까? 여자인데 잘생겼다는 말 많이 들어서 김원준님 닮았다는 말까지 듣고 있어요. 오 여자분이신데 상당히 이목구비가 뚜렷하시고 잘생기셨나 봐요. 김원준 씨의 넘는 동안 신청할게요 하셨어요. 준비해놨습니다. 우리 박용필님 그리고 김윤호님 이어서 5403님 8031님이 듣고 싶다 하셨어요.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 어우 또 잘생긴 남자 두 분이 또 등장하네요. 가족이 다 함께 서해안 고속도로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형이 운전 중인데 4시가 되니 라디오 주파수를 106.1로 돌리네요. 형 덕에 이본 누나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듣습니다. 누나 하면 떠오르는 드라마 주제곡 신청합니다. 더 블랙 그대와 함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저 이본도 감사합니다. 먼저 김원준 씨 목소리 듣고요. 더 블루 김민종 씨의 손지창 씨의 목소리까지 듣고 올게요.

이슬기님 안녕하세요. 콩디님 저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한강공원에 와 있습니다. 사람이 많네요. 공원에서 라라랜드 들으니 좋네요. 앞에 한강이 쫙 있고 귀에서는 이봄 목소리 그리고 라라랜드에서 좋은 곡들 막 나오니까 기분 좋죠. 아이유의 좋은 날 노래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이슬기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함정아님은 어린 시절 한 3주 정도 새벽 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거 정말 상쾌하고 기분 좋은 일이더군요. 하지만 3주 만에 포기했어. 3주 만에. 늦게 자는 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늦잠 자는 게. 새벽에 운동하면서 들었던 맑은 노래 변진섭님의 새들처럼 들려주세요. 함정아님이 사연과 함께 변진섭 씨의 노래 신청하셨고 조화영님은 영턱스 클럽의 아시나요 신청하셨습니다. 제 이름은 조화영. 남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이름 한자 한자 또렷하게 말하지 않으며 오해하기 좋은 이름입니다. 조화영. 좋은 이름인데요. 왜? 괜히 귀여운 척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조화영. 조화영. 하지만 콩디에게는 애교스럽게 불리고 싶네요. 제 신청곡은 영턱스클럽의 아시나요? 조화영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진짜 이름 너무너무 귀엽네요.

9336님 이본 씨, 이본 씨의 킬링 타임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자꾸 듣다 보니까 노래가 좋더라고요. 윤일상 씨가 작곡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 김영임님 듣기 모드 하다가 며칠 전부터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곡도 콩디 진행도 좋아서 매일매일 듣습니다. 편안하세요. 혹시나 불편한 거 있으시면 불편할 때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꼭 민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님이 백예린의 산책 신청한다 하셨고요. 그리고 김현윤 님 최현재 씨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이 노래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9714님 결혼 전 남편이 노래방에서 불러줬던 이승철 씨의 오직 너뿐인 나를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노래도 잘 못하는 사람이 얼굴 벌게 져서 열창하는데 그 순진한 표정에 넘어가고 말았죠. 미울 때도 많은 남편의 옛 모습이 떠오르는 거 보면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하셨어요.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그죠? 방경희 님이 이승철 씨의 오직 너뿐인 나를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죠.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6: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5: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6: Bad boy, I gotta be a
5: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3: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1부가 벌써 이렇게 마무리될 타이밍이네요. 이 저목님이 정희령 씨의 기도 신청하셨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나무가 될 거야. 가을 동화 은서가 생각납니다. 가을이니까 라라랜드에서 이 노래 듣고 싶습니다. 정희령의 기도. 이 노래 정말 드라마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두루두루 받았었죠. 오늘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2부에는 콩콩 디스크 자키, 콩디와 라라 가족들의 노래들로 채워갑니다. 2부 콩콩 디스크 자키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불금은 신청곡 퀵서비스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정혜령 씨의 기도 띄워드리고 저 2부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모두 행복해져라.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미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앤썸의 언제나 내 곁에. 목소리가 아주 매력 있습니다. 파라나 우우사님, 초등학생 딸이 제 옛날 사진을 보더니 엄마, 이 언니 누구야? 하네요. 엄마잖아 했더니 한참 사진을 보고 저를 보더니 진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딸아, 그 진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그 진짜 정말 상처다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변화가 있으셨나 보네요. 딸이 못 알아볼 정도로 파라나 우우사님이 보내주셨고, 7264님, 아이들 어릴 때는 가을마다 김밥 싸서 놀이공원도 가고 산에도 갔는데요. 이제 다 커서 같이 가자고 해도 약속이 각자 있다고 합니다. 남편한테 우리 둘이 갈까 했더니 갑자기 골프 약속이 있는데? 이러네요. 야, 너까지 그러기냐? 하시면서 726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토끼님, 가을 되면 괜히 머리도 바꾸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제 분위기도 바꾸고 싶어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계절 바뀔 때마다 왜 돈 쓸 생각부터 해? 하네요. 아니 좀 그러면 안 되나요? 기분 전환도 계절맞이 아닙니까? 하시면서, 와, 우리 남편분께서 걸음망이 살짝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계절 바뀔 때마다 돈 쓸 생각부터 해? 요거 말고 그래? 기분 전환도 해볼만하지. 아우, 요렇게 걸음망이 있었으면 요렇게 표현이 딱 되었어요.

텐데 서울토끼님이 섭섭하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금요 콩콩 디스크 잡기 시작할게요.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내 맘대로 주문제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0: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라라랜드 2부 콩콩 디스크 자키. 금요일에도 콩디의 성공에 라라 가족들이 보내주신 신청곡 모아모아 릴레이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좀 더 자유로운 우리들의 선곡 배틀, 이 계절에 꺼내보고 싶은 나만의 애정곡 라라랜드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르 불문, 시대 불문, 팝, 오케이, 가요 상관없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노래 신청해 주신 분들께 커피 쿠폰 쏴드리겠습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오늘 콩디 초이스 제가 좋아하는 곡들입니다. 팀의 별, 그리고 ART의 슬픈 얼굴, 이렇게 두 곡이에요.

콩콩 디스크 자키 멋진 곡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팀에 별 준비했어요. 제가 항상 어딘가로 여행을 떠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그런 곡입니다. 이 노래로 항상 시동을 걸죠. 그리고 중간쯤 막 신나는 노래 막 듣다가 이제 좀 캄다운 할까 그럴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곡이 또 ART의 슬픈 얼굴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었어요. 슬픈 얼굴 듣고 왔고요. 그리고 타인 영턱스 클럽의 노래를 또 이어서 달려주셨습니다. 9114님 가을입니다요. 한 번만 안아주세요. 노래 받아주셨고 이혜숙님도 같은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턱스 클럽의 타인도 듣고 왔고요. 그리고 박동일님 에픽하이의 러브 러브 러브 신청합니다. 콘서트 포스터에 치맥회동 컨셉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콘서트 가고 싶습니다 하셨고 김혜정님 0774님도 에픽하이의 러브 러브 러브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은 곡은 오성일님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 며칠 전 성시경과 조연아님의 듀엣곡을 듣고 더 좋아하게 된 노래입니다. 크크크 하셨어요. 그래서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까지 듣고 왔습니다. 금요일 콩콩 디스크 자키 팀의 별 그리고 ART의 슬픈 얼굴 영턱스 클럽의 타인 에픽하이의 러브 러브 러브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이 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구님이 안녕 콩디 반말이네요. 친근합니다. 제가 오빠인 것 같은데 처음 글을 올립니다. 아름다운 계절, 아름다운 노래 신청해봅니다.

물고기 자리. 이안의 노래 신청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김현주님도 콩디 이제 정말 가을인가 봅니다. 이 좋은 계절을 길게 느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너무 짧은 가을 붙잡아 두고 싶네요. 이 안에 물고기 자리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이 안에 물고기 자리 요 노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어떤가요로 다시 올게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7년 전 친구가 다니던 등산 동호회에 처음 따라간 날이었다. 등산이라고는 동네 뒷산도 제대로 안 가본 내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새 등산화까지 장만해서 따라 나섰다. 친구는 산에 도착하자마자 신이 났다.
1: 어머,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0: 야, 나랑 같이 가야지.
1: 아우, 진짜. 자기 속도로 가는 게 등산이야. 천천히 와.
0: 야속한 친구는 산악회 사람들과 어울려 점점 멀어졌다. 한 시간 정도 걸었을까? 경치도 좋고 산은 참 아름다웠지만 나는 괴로웠다. 새로 산 등산화가 뒤꿈치를 어찌나 야무지게 물어뜯던지 한 발 디딜 때마다 너무 아팠다.
1: 아우, 다 까졌네. 아우, 뭐야 이게.
0: 발이 쓸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생길이었다. 그냥 내려갈까? 아, 근데 내려가는 길도 모르지 나는. 대덕산까지 고속버스 타고 따라왔는데 혼자 내려가면 어디서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른다. 아휴, 처음부터 내가 여길 왜 따라왔냐고 후회하면서 쩔뚝쩔뚝 올라가는데 굵은 저음의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등산 자주 안 다니시죠? 네? 돌아보니 웬 남자가 서 있었다.
2: 아, 네, 친구 따라왔는데 제가 좀 뒤처졌어요. 친구는 벌써 올라갔어요.
0: 발 아프시죠?
2: 네, 뒤꿈치가 다 까졌어요. 티가 나요?
0: 아까부터 계속 절뚝거리시던데요. 그리고 내 발을 한번 보더니 아, 등산 양말을 안 신으셨네. 네? 양말도 등산용이 따로 있어요?
2: 잠깐만요.
0: 남자는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두툼한 양말 한 켤레를 꺼냈다. 제가 여분으로 가져온 건데 좀 클 거예요. 그래도 이거 신으면 훨씬 나을걸요. 반창고도 하나 있어요.
2: 구세주.
0: 산신령이 따로 없었다. 바위에 앉아 양말을 갈아 신는데 내가 민망할까봐 조만치 떨어져서 기다려주는 센스. 그 뒤로 우리는 천천히 같이 산을 올랐다.
2: 제가 너무 느리죠. 답답하시면 먼저 올라가세요.
0: 아우, 아닙니다. 아니, 불편하지 않으시면 같이 걸어도 되는데.
2: 저는 감사하지만 근데 같이 오신 분들 안 계세요?
0: 저는 혼자 왔습니다. 이상하게 그 말에 마음이 푹 놓였다. 산을 내려올 때쯤에는 이런저런 얘기도 꽤 많이 나눴고 헤어지기 전에 연락처도 주고받았다.

0: 그렇게 산에서 만나 우리는 산 아래에서도 계속 만났다.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고 이제는 둘이 같이 산을 다닌다. 10월에도 계획이 빼곡하다. 다음 주에는 설악산 금강굴에 가기로 했다.
1: 아 자기야 다음 주에 날씨 좋았으면 좋겠다. 아유 날씨야 좋겠지. 바람 불어도 좋고 비가 좀 와도 좋고.
0: 맞아 맞아. 등산 양말 여분 챙겼어?
1: 아유 그럼 챙겼지. 그리고 나 이제 발 까질 일이 없거든.
0: 알지 알지. 날다람쥐인데 나보다 이제는 산을 더 잘 타지.
1: 다음 주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뭐 좀 굳어도 우리는 웃겠지만.

케이윌의 초콜릿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떤가요? 사랑사랑스럽죠? 주인공 송윤지님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스토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날 야속했던 친구도 은인이네요. 은인. 멋진 남자를, 저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멋진 남자를 만났으니까 말이에요. 송윤지님께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추억이 있는 노래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 되새겨서 여러분들 남겨주세요. 분위기 살려서 열심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B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내게 와줘.

0: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쉽고 빠른 ERP 역시

이번에 라라랜드 벌써 여러분들과 헤어져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아, 좋은 곡들을 많이 들으면 시간이 진짜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오늘 끝곡은요. 데일리 스파이스의 노래 준비했어요. 항상 엔진을 켜둘게.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어릴 때 친구와 재잘거리던 이야기, 함께 흥얼거리던 노래 기억나세요? 지친 일상 속 점점 잊혀져가는 당신의 추억을 KBS 이라디오에서 찾아보세요.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0: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드는 순간까지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당신의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KBS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딜 가야 할까요? 어디부터 가야 사계절 중에서 가장 짧은 이 가을의 분위기를 실컷 맛보고 올 수 있을지, 축제 계절 가을에 우리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10월에만 열리는 축제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그만큼 이 좋은 계절을 그냥 가만히 보내고 싶지는 않은 것 같네요. 좋다는 곳, 특별한 풍경을 찾아 보고 듣고 느끼면서 환하게 웃고 싶습니다. 가을, 주말, 또 행복한 계획이 있는 시간, 오늘도 한 시간의 음악여행 출발해보죠.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셀러브레이션 쿨한덕 양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출발했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벌써 엉덩이가 들썩이죠. 이번 주 주말에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서울 고궁에서 펼쳐지는 야간 행사부터 수원 화성문화재, 전국 구졸초 꽃축제, 양천 보현산 별빛축제까지 우리나라 방방곳곳에 가보고 싶은 가을 축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정보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들뜨는 이 기분, 음악으로도 이어가 볼까요? 팝스 프리덤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Y로 시작해서 65로 끝나는 그대. 부민님, 제작자분들, 아, 또 부탁하셨어요. 한 시간 잘 부탁드리며 출첵합니다 하셨거든요. 그럼요. 우린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출석 체크 잘 확인했고요. 내일도 꼭 출석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셀렌디온과 클라이브 그리핀의 When I Fall in Love 들으시고요. 나오미 스콧의 스피치리스 이어집니다.

음악은 시간을 데리고 돌아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음악과 함께했던 시절에 우리를 소환해서 그때 감정과 이야기들을 다시 눈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88년 오늘 미국 빌보드 차트 5위에 올라와 있는 곡이에요. 영국의 레게 밴드 UB40의 Red Red Wine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이번에 미국 차트에 처음 등장한 노래가 아니에요. 이미 1984년에 빌보드 34위까지 오른 뒤에 사라졌는데요. 무려 4년 만에 부활해서 오늘 5위, 2주 후에는 1위까지 올라섭니다. 재미있게도 이렇게 된 이유는 영화에 삽입되어서도 아니고요. 미국의 한 라디오 DJ가 우연히 이 노래를 틀었는데 청취자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이 곡은 사실 닐 다이아몬드가 1967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UB40 멤버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자신들이 알고 있던 자메이카 가수 토니 트라이브의 레게 버전이 원곡인 줄 알았다고 하네요. 이래저래 재미있는 사연을 가진 노래 UB40의 Red Red Wine입니다.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 곡 특선.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열심히 따라 부르던 노래들 중에는 애국곡이 원곡인 노래들이 꽤 많았어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신기한 마음으로 원곡을 찾아 듣기도 했죠. 바로 그런 번안곡과 원곡을 비교해서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노래는 번안곡인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와 원곡인 밥 딜런의 Don't Think Twice, It's Alright입니다. 밥 딜런이 1963년에 발표한 이 노래는 떠나간 연인에게 건네는 이별의 노래예요. 두 번 생각하지 마, 괜찮아 라는 제목처럼 담담하게 돌아서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서운함과 씁쓸함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로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포크 가수 양병집이 여기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우리말 가사를 붙였고요. 이후 김광석이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로 부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요.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라는 가사처럼 서로 앞뒤가 맞지 않은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세상의 모순을 재치있게 풍자합니다. 들어볼까요? 김광석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밥 딜런의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밥 딜런의 Don't Think It Twice, It's Alright 들어봤고요.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특선. 오늘은 1960년대 미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포크 음악의 분위기가 담긴 노래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해서 감상해볼 노래는 번안곡인 이세스터즈의 워싱턴 광장과 원곡인 블레즈 스톰퍼스의 워싱턴 스퀘어입니다. 1963년에 발표된 워싱턴 스퀘어는 포크 음악의 흥겨운 재즈의 느낌을 더한 연주곡인데요. 특히 경쾌하게 이어지는 벤조 연주가 인상적이죠. 듣고 있으면 저절로 발걸음이 가벼워지면서 뉴욕의 활기찬 거리로 순간 이동한 듯한 기분이 들게 하는데요. 이 신나는 연주곡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아주 색다른 분위기의 가요로 재탄생했습니다. 가사가 없던 원곡에 우리말 가사가 더해지고 이 시스터즈의 아름다운 화음까지 어우러지면서 한층 로맨틱한 노래가 됐어요.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번안곡인 이 시스터즈의 워싱턴 광장, 이어서 원곡인 블레즈 스톰퍼스의 워싱턴 스퀘어입니다.

번안곡인 이시스터스의 워싱턴 광장과 원곡인 빌리지 스톰퍼스의 워싱턴 스퀘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영화 속에서 사랑받았던 노래들 두 곡 이어드리죠. 이거 탑건의 주제곡이죠. 바들리나 Take My Breath Away 하고요. 이어서 영화 프리스탠스에 삽입됐던 곡이에요. 조 에스포지토의 Lady, Lady, Lady.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조 에스포지토의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짙은 감성이 느껴지는 두 곡이에요. 먼저 마르코 마시니와 세계적인 소프라노 몽세라 카바에가 함께 부른 츠 브로베 일마레, 바다가 필요해 하고요. 이어서 이탈리아의 파페라 테너 알렉산드로 사피나의 라세테 디 비베레, 삶의 갈망입니다.

마르코 마시니와 몽세라 카바에가 함께한 체보레베 일말의 바다가 필요해 하고요. 알렉산드로 서피나의 라세테 디 비베레 삶의 갈망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 10월 3일 개천절이죠. 개천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하늘이 열리듯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활짝 열려서 새로운 생각 하나쯤 품어보는 하루가 되어도 좋을 것 같네요. 완디 크로포드의 One Day I Will Fly Away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누군가는 하루를 시작하는 길에서, 누군가는 하루를 끝내는 길에서 조금씩 달라진 계절을 만나고 계실 텐데요. 어두운 새벽, 쌀쌀한 가을 공기, 지금이 아니면 느끼지 못할 것들,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잘 보내고 계신가요?

2026년 10월 3일 토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윤건 갈색머리였습니다. 이제 10월에 접어들기도 했고 좀 해가 짧아진 게 정말 확 체감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요,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쯤이면 이 시간

0: 기사님은 햇빛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요즘은 정말 컴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괜히 조금 무섭고 그런 기분인데 저희 퇴근할 때도 제가 7시 뉴스를 마치고 퇴근하면은 대략 8시 정도 되는데요. 여름에는 그 퇴근길에 보는 뭔가 노을 같은 게 되게 너무 기분이 좋고 아 행복하다 이랬는데 이제는 뭐 출근할 때든 퇴근할 때든 진짜 뭔가 깜깜한 상태로 출퇴근을 하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해가 좀 짧아진 게 체감이 되시나요?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서 이런 거는 가장 빨리 눈치채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일찍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뭐 이렇게 해가 짧아지는 순간이 있으면 또 길어지는 순간도 오니까 이 나름대로의 시간도 잘 즐겨보도록 하자고요. 주말입니다. 네, 또 한 주가 평일이 빠르게 지나가고 토요일이 찾아왔네요. 오늘 주말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내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9: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다이나믹 듀오 거기서 거기 띄워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강한 햄스터,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여유 되는 대로 열심히 틀어드릴게요. 4895님께서요. 아휴, 갱년기. 4시에 깨서 다시 자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나와서 걷고 있어요. 언제 끝날까요? 갱년기 극복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네요. 아, 그쵸. 이게 또 저희 어머니께서도 갱년기를 이미 지나셨긴 했는데 한창 그 갱년기가 심하셨을 때 얼굴에 열이 너무 오른다고 막 후끈후끈하고 땀도 나고 그래서 밤에 자다 깨시고 그래서 엄청 예민하셨었거든요. 옆에서 보는데 사실 주변 사람들도 참 아, 힘들겠다 싶은데 본인은 얼마나 또 괴롭고 그러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막 저도 20대 초반이었는데 약 같은 거 사다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갱년기 약 찾아보시면은 있으니까 아마도 제일 잘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 도움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 갱년기 극복 방법들 혹시 우리 상하 가족분들 중에 혹시나 난 이렇게 했는데 좀 도움이 되더라 하는 의견들 있으면 보내주시면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참 이 시기를 잘 넘기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좀 한 그러시다가 괜찮아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기분도 되게 오락가락하고 저희 집에서 엄청나게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어머니 눈치를.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9356님, 얼마 전 제가 근무하는 마트가 그랜드 오픈을 했습니다. 팀장을 맡고 첫 업무가 오픈 준비였는데요. 꼬박 한 달! 그동안 명절 행사에 막둥이 대입 준비에 며칠 전에 늦게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막내딸이 꽃을 선물해 주더라고요. 힘들었던 게 녹는 그 기분. 햄디, 저 꼭 잘하고 싶고요. 잘할 거라고 힘찬 응원해주세요. 저는 충남 아산에 사는 예쁜 세 딸을 둔 강한 엄마입니다. 9356님, 우선은 너무너무 힘을 보내드리고 싶네요. 진심으로 응원 저 햄디 그리고 상쾌한 아침이 진짜로 보내드리고요. 멋있으세요. 이런 열정이 식지 않고 심지어 어쨌든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서 더 열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일을 하기도 힘든데 다양한 일을 함께하는 게 참 힘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9356님 이렇게 잘 해내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멋있습니다. 오픈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아마도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의 마트 업무도 잘 맡아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진심으로 힘 보내드립니다. 9356님. 그리고 막내 따님 너무 마음이 예쁘네요. 진짜 그 꽃 선물 하나에 마음이 사르르 녹았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요. 우리 9356님 아시죠? 제가 어떤 말 할지 건강 잘 챙겨가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정기고 너를 원해. 영준, 꽃보다 그대가. 1, 2, 3, 4.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요원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7년 9월 5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말맞이 복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19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어서 17위는 잭스키스의 특별해입니다. 18년 만에 다시 뭉쳐 발표한 노래인 만큼 팬들에게도 특별한 노래가 됐죠.

이어서 15위는 방탄소년단 Best of Me입니다. BTS 콘서트에서 이 노래가 나올 때는요, 모두가 다 같이 신나게 뛰는 타임이래요. 우리도 한번 즐겨볼까요?

이어서 12위 엑소의 코코밥입니다. 9년 전에 나온 노랜데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2017년 9월 5주차 뮤직뱅크 K차트 14위는요 박원의 All of My Life입니다. 많은 가수들이 커버에 도전하는 곡이기도 해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다면 신청곡으로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6781님께서요. 우리 아들 정말 장하죠. 상 받았어요 하시면서 상장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이 상이요 여러분. 2026 인공지능 로봇 끝장 개발 한마당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무려 은상, 피지컬 교구 부문 은상이네요. 근데요, 정말 요즘에는 이런 대회가 있네요. 역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군요. 저는 피지컬 교구 부문이 뭐지? 이러고 해커톤 한마당이 뭐지? 이러고 있었네요. 네, 끝장 개발 한마당. 와, 우리 우빈 학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얼마나 뿌듯하실까? 6781님 너무 장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인공지능 또 요즘에 이런 상들이 많아졌나 봐요. 학교에서도. 우와, 멋있습니다. 9360님 유원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이 계절이 참 서글픕니다. 직장 생활할 때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불 꺼진 방에 혼자 들어가는 이 외로움과 서글픔, 차가운 기운을 몸이 기억하거든요. 지드래곤의 Missing You 신청할게요. 우리 9360님도 가을 타시네 지금.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감정에 본인이 이제 좀 젖으신 것 같아. 근데 이러면은 막 노래도 괜히 이 신청곡도 Missing You 되게 센치한 곡이거든요. 이 센치한 곡 막 들으면서 아, 가을이네. 왜 이렇게 난 외로울까? 아, 길거리에 낙엽들만 있고 날 반겨준 사람이 형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진짜 엄청 그 감정에 빠져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거든요. 9360님께서도 외로움과 서글픔, 차가운 기온보다는 우리 상쾌한 아침이랑 함께 하시니까 좀 더 상쾌하게 기분 좋게 네, 올 가을 조금 상큼하게 보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보시는 게 어떠실지. 네, 저도 잘 못하는데 우리 같이 해봐요. 같이 너무 그 가을 감성에 젖지 않기로 약속.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지드래곤의 Missing You 9360님 신청곡 틀어드립니다.

지드래곤 미싱 유 함께 듣고 오셨고요. 4097님께서는 최근에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로 계속 여행 후유증이 있어요. 또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해외에서 한 달 살고 싶다 하고요. 햄디님도 이런 적 있으실까요? 여행을 가면 일상에서 받던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항상 그렇죠. 여행 가면은 저랑 다른 인종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그 기분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저를 관광객으로 보다 보니까 사실 좀 더 관대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한국보다는 덜 눈치를 봐도 된다는, 전 개인적으로 네, 그런 느낌도 막 들고. 그리고 여행 가면은 아무래도 그런 금전적인 거를 많이 생각을 안 하고 펑펑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되고, 뭔가 일상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들을 좀 내려놓게 돼서 여행이 주는 그 짜릿함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또 막상 진짜로 한 달을 살다 보면은 한국의 것들이 좀 그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해외에서 오래 살아봤으니까 진짜 그때는요, 한국에 못 가서 막 안달이 나고 인천공항 공기 막 그 냄새 맡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우리나라에 잘 돼 있는 이런 배달 시스템, 뭐 빠른 인터넷 등등등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사람이 어딜 가나 예, 내가 갖지 못한 거, 나한테 없는 거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진짜 그만큼 좋으셨나 봐요. 우리 4097님 이렇게 또 일상 보내시다가 아! 요즘 말로 쿨타임 찾다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좀 여행을 가야겠다 마음을 또 먹으셨을 때 또 한번 다녀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에릭남의 인터뷰.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레이징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두근두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1부 끝곡은 권진아 러브 앤 헤이트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6시에는 상쾌한 아침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어때?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월요일에 배웠던 노래 다시 복습해볼까요?

팝 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자, 유용한 영어 문장들이 어때요? 쏙쏙 들리는 시간이죠.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들으시면서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번째, 당신은 너무 솔직해. 두 번째, 당신이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세 번째,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 자, 이번에 미국 싱어송라이터 제이슨 데룰로의 Take You Dancing 이라는 곡이고요. 2020년에 발매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미션 문장 바로 이거였어요. 당신은 너무 솔직해. 이 가사 잘 찾아보세요.

오, pull up이라는 가사부터 들렸는데요. Pull up, 차를 세우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제 skirt skirt on your body라고 들렸어요. Skirt skirt는 그냥 의성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차를 세우는 상태이고 또 skirt라는 게 자동차 소리의 한 부분으로 의성어처럼 이야기를 한 거고 on your body라고 있으니까 당신의 몸에 다가가 요 정도의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Performing just on my Rari, 내 차에서 보여주지 요 정도 되겠고 You're too frank. 이거 들으셨나요? You're too frank. 자, frank라고 한 게 이제 솔직한이라는 뜻이니까 You're too frank. 당신은 너무 솔직해. Need a ticket.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표가 필요해가 아니고 Need a ticket. 딱지를 떼야겠어. 라는 뜻입니다. I bet you taste expensive. 자, 분명 당신은 매우 고급스러울 거고 이렇게 좀 완화시켜서 해석을 해볼게요. 맛으로 비유를 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pulling up, up, up all the litter, pulling up, up, up for the litter 일 수도 있겠고 근데 이 부분은요. 문법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문맥적으로 흐름을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볼까요? pulling up, up, up all the litter 점점 더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예,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If you keeping up, use a keeper. 아, 이렇게 좀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예, 이해는 되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If you keeping up, if you are keeping up 이겠죠. 당신이 이 페이스를 따라온다면 you are a keeper 이라는 뜻으로 use a keeper, 예, use a keeper 이렇게 들렸어요. You are a keeper 이라는 것을 지금 가사 속에서 그냥 툭툭 내던지듯이 약간 랩처럼 비슷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뜻이죠. Tequila, vodka, girl, you might be a problem. 아, 당신은 어쩌면 tequila, vodka처럼 위험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 문제일지도 몰라 라고 외치고 있네요.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당신이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소절 찾아보세요.

오, 약간 간질간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Run away, run away, run away, run away. I know that I should. 내가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아 라는 뜻이죠. I know that I should run away 라는 것을 지금 이 도치를 시켜준 것입니다. 그 다음, but my heart wanna stay, wanna stay, wanna stay, wanna stay now. 하지만 내 심장은 지금 뭐 하고 싶대요? Wanna stay, 머물고 싶어 하지. My heart wants to stay. 이 말이죠. 그러면서 you can see it in my eyes. 이 소절 들으셨죠? You can see it in my eyes.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을 거다 라는 문장입니다. You can see it in my eyes. 그만큼 내가 진심이다 라고 이 뜻을 내비치고 있어요. That I wanna take you down right now if I could. 가능하다면 if I could. 내가 지금 당장 당신을 take you down, 쓰러뜨리고 싶다는 걸, 당신을 사로잡고 싶다는 걸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So I hope you know what I mean when I say. 그러니 내가 말할 때 So I hope you know what I mean when I say 그러니 내가 말할 때 그 의미를 알아주길 바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차리길 바라 네, 이렇게 의역해 보셔도 아주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미션 문장인데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Let

0: like you dancing.
1: 소절이 잘 들리셨죠? Let me take you dancing. 내가 당신을 춤추러 데려갈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to step to the bedroom 이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침실까지 two step? 침실까지 두 걸음만큼 가깝다라는 뜻일까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그런 의미였다면 two steps to the bedroom 이라고 했겠죠. 여기서는요, 투스텝으로 추는 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춤의 한 종류라고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침실까지 그 투스텝으로 추는 춤을 추면서 이런 느낌이에요. We don't need no dance floor. 우린 dance floor가 필요 없지. We don't need a dance floor. Let me see your best move. 나에게 당신의 best move를 보여달래요. 당신의 최고의 움직임을 보여줘. Anything could happen. 이거 찾아내셨나요? Anything could happen.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 Ever since I met you. 내가 당신을 만난 이후로 줄곧. No need to imagine. 상상할 필요 없다는 거죠. Baby, all I'm asking is let me take you dancing. 내가 원하는 건 오직 뭐라고요? Is let me take you dancing. 내가 당신을 춤추러 데려가게 하는 것일 뿐이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쭉 해석을 해보니까 자신감이 한껏 느껴지네요. 또 비유적 표현들도 재미있었죠. 이제 전곡 들어보시죠. Jason Derulo의 Take You Dancing.

0: 이제 핵심 표현들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은 너무 솔직해. You're too frank. 맞아요. 진짜 솔직한 분들 계시죠? You're too frank. 예, frank라고 하면 솔직한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to be frank, I don't agree with you. 아, 솔직히 난 당신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렇게도 응용 문장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이런 말 많이 쓰죠. Can I be frank with you? 예, 이런 응용 문장도 추천드립니다. Can I be frank with you? 좋아요. 두 번째, 당신이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You can see it in my eyes. 이 가사 기억나시죠? You can see it in my eyes. I could see it in his eyes. 난 그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라는 문장입니다. 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때가 있죠. 세 번째,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 Anything could happen. 이 문장입니다. Anything could happen. It could happen to anyone.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풀어서도 응용해 볼 수 있겠죠. It could happen to anyone.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문장까지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이제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You're too frank. You're too frank. You're too frank. 두 번째, 당신이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You can see it in my eyes. You can see it in my eyes. You can see it in my eyes. 세 번째,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 Anything could happen. Anything could happen. Anything could happen. 네, 자신 있게 외쳐보셨죠?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리뷰 타임은 내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습하고 싶은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꽁스꽁스로 돌아올게요.
2: 쉽고 빠른 ERP! 역시!

0: 이제 뉴젠으로 쉽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뉴젠.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1: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8: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8: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믹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1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1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1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1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7: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나님 선정 이어듣기 국룰 짝꿍 노래들 들려드립니다. 꽁스꽁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맛집, 환상의 짝꿍 노래들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들 이어들으면 꿀맛이다! 여러분의 사연이 담긴 짝꿍 레시피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3431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아침을 신나는 음악으로 시작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플리에 있는 최애 곡들 같이 듣고 싶습니다. 버스티드의 ER 3000, 핑크의 So What 신청할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쵸. 아니 근데 진짜 음악이 가지는 힘이 은근 대단한 게 뭔가 아침에 막 신나는 노래 듣고 상쾌한 노래 듣고 하면은 그날이 좀 활기차지는 것 같고요. 살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치한 곡들, 좀 약간 우울한 곡들 들으면은 좀 차분히 가라앉게 되는 것 같고요. 우리 3431님의 신나는 플레이리스트 함께 즐기시면서 오늘 아침 신나게 상쾌하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3431님 짝꿍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버스티드의 ER 3000 그리고 핑크 So What?

들으면 더 좋은 노래 꽁스꽁스. 3431님의 신나는 플레이리스트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0078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버곡들 추천해봅니다. 동방신기 풍선, 폴킴의 화이트 들려주세요. 제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원곡이 풍선은 다섯 손가락의 원곡이 풍선이군요. 그리고 핑클의 화이트가 폴킴의 화이트. 오, 사실은 저는 이게 커버곡인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원곡 가수를 몰랐는데 그렇군요.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폴디가 그 화이트 이 노래를 제가 알기로는 음원 발매 전에 뮤직비디오인가? 뭐 아무튼 어디랑 이렇게 협업해서 영상으로 먼저 나왔었어요.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음원 내줘야 한다, 음원 내줘라 이렇게 염원을 해가지고 음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아직 겨울은 아니지만 겨울 느낌 나게 시원한 노래들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방신기의 풍선에 이어서 폴킴의 화이트까지 이어듣고 올게요.

동방신기의 풍선, 폴킴, 화이트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꽁스꽁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좋은 노래들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의 짝꿍 노래들 틀어드리겠습니다. 사연도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7789님, 햄디, 저는 일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택시기사입니다. 매일 퇴근길에 상쾌한 아침 햄디 목소리 듣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택시기사님들께서도 많이들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회사에 있으면서 가끔 그 더빙이나 야외 뭐 샵에 간다든지 해서 나갈 일이 있을 때 가까운 거리면 택시를 애용하는데요. 그럴 때 KBS 라디오를 틀어놓으신 우리 기사님들께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속으로 혹시 햄디도 알까? 상쾌한 아침도 알까? 이러면서 알쏭달쏭하면서 듣곤 하는데 우리 이렇게 7789님처럼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퇴근길

이신 것 같아요. 아우, 또 이렇게 늦게까지 늦은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 이른 시간이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예,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얼른 들어가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루트의 Your Side of the Bed.

선물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은 미루고 미뤘던 치과에 가는 날이다. 세상에서 치과를 가장 무서워하는 나로서는 아주 큰 결심이었다. 오른쪽 어금니가 아픈 지 벌써 1년째. 계속 왼쪽으로만 씹었더니 며칠 전 피부과에서 왼쪽 얼굴이 더 경직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결국 치과에 가기로 했다. 병원비도 무섭지만 치과 기구에서 나는 징 깨질 듯한 그 소리도 너무너무 무섭다. 이번엔 또 얼마나 상했고 또 얼마나 다녀야 할지. 치과 진짜 너무너무 가기 싫어 죽겠다.

윤종신 치과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 최유한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었어요. 유한님, 근데요, 어떻게 1년을 참으셨어요? 이게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치료받을 때는 제때제때 가서 치료받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 몸에서 치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치아 한번 아프고 막 그러면은 막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음식도 잘 못 먹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무서워도 치료 잘 받으시고요.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근데 치과를 그렇게까지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치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뭔가 그 스케일링 같은 단순한 치료를 받을 때도 신경이 살짝만 건드려지기만 해도 그 느낌 아시죠? 전 그래서 차라리 마취하고 받고 싶고 막 이런 생각도 들던데 뭔가 그 쇠끼리 마주치는 소리 나는 것도 싫고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 튼튼한 치아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치료도 잘 받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배달의 10,000원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여러분들의 주말 어떤 얘기를 담고 있나요? 사연으로 공유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한로루의 시간을 달리네 같이 듣고 올게요.

0: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자라 라슨의 So Good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서울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에 주요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는 이른 아침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잠실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이후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진입해서는 양양 쪽으로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사이와 또 화도에서 서종 사이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 사이를 시작으로 마성터널에서 양재터널 사이와 더 가서는 호법분기점에서 이천 사이로 정체 늘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1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반포부터 서초 사이와 이후로는 천안 부근에서 정체되고 그 후로 영남권 경산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현정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나는 그대의 나무가 되리라. 오롯한 마음 그늘이 되리라. 해지는 노을 그림자 되어 지켜주리라. 그대가 가을이라면. 나는 그대의 바람이 되리라. 눈부신 하늘 구름이 되리라. 한들한들 코스모스 되어 춤을 추리라. 그대가 가을이라면. 그대의 계절이 되리라. 그대의 노래가 되리라. 밤하늘의 별이 되어 비춰주리라. 소심한 오빠들의 그대가 가을이라면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천절 아침 인사드립니다.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10월 3일 토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은 소심한 오빠들의 그대가 가을이라면 이었습니다. 조용주님, 콩을 깔았더니 예쁜 목소리가 들려요. 반갑습니다. 경아님,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6631님, 아침에 라디오 없이는 살 수 없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예, 대응하는 아주 결연한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아침에 라디오 없이는 살 수 없당. 김우리님, 모닝빵 버터에 구웠더니 풍미가 훅 맛나네요. 어, 버터향은 뭐 말에 뭐예요. 아, 아침에 그 빵의 버터 향이면 없던 입맛도 살아날 것 같은데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기저귀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5: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6: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7: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8: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5: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9: 글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4: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업타운의 올라올라, 박미경의 넌 그렇게 살지 마 들으셨습니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태영님, 목소리 천사 성우 경아님, 화물차 운전기사인데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어우, 목소리 천사라니 과찬 감사합니다. 운전 항상 조심하시고요. 임미숙님, 남편한테 콩을 깔아주었더니 주말 아침이면 블루투스로 설정해서 경아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지네요. 진작에 깔아줄걸요. 남편 깜짝 놀라게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실래요? 연식씨, 나랑 사라져서 고맙고 사랑합니다요. 하고 이 목소리가 지금 온 집안에 울려 퍼졌을까요? 서프라이즈가 좀 됐나요? 양미수님, 10월 3일 토요일에 부모님 산소에 가요. 남편과 아들 집에서 점심 먹게 김밥 싸놓고 어머님 점심으로는 무청나물과 어묵볶음, 제육볶음, 된장찌개 해놓으려고요. 저는 잠시 집을 떠나 여행 가는 기분이라 두근두근해요. 언니랑 동생 만나서 부모님 산소 가고 점심때는 오빠가 회갑이라서 함께 점심 먹기로 했어요. 아유, 또 가시는 길 차근차근 다 준비해놓고 가시네요. 잘 다녀오세요. 임지영님, 진짜 두통 별로예요. 요즘 계속 두통이 있네요. 이 걱정 저 걱정에 머리가 아파요. 신경 안 쓰려고 라디오 음악에 집중하는데도 힘들어요. 두통의 원인이 신경 쓰시는 것이라면 이거 어떡하죠? 이 걱정과 그 신경을 끊는 수밖에 없으실 텐데 무슨 걱정이 이리 많으실까요? 해결이 좀 되셔야 할 텐데요. 루카스 그레이엄이 부릅니다. Drunk in the Morning.

그 시절 기억나세요? 그때 뭐 들었어? 오늘은 박미현님 선곡입니다. 저는 아이 둘 왕 애청자인데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던 해 맞이했던 특별한 생일이 생각나서 사연 올립니다. 어설프고 실수 많던 신입사원 시절 생일 당일에 친구 전은희가 전화를 했죠. 미현아, 오늘 너 생일이지? 카페에서 만나자 라는 친구의 말에 퇴근길에 약속 장소에 갔어요. 다른 친구들까지 삼삼오오 모여서 산더미 같은 선물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전은희, 장미정, 최은실, 장경화, 김미정. 제 친구들은 안개꽃과 장미로 만든 꽃다발을 저에게 주며 미연아 생일 축하해 라고 외쳐주었어요. 많이 힘들던 시절이었는데 친구들의 깜짝 생일 파티에 정말 감격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친구들과 서로 추천하면서 같이 듣던 노래들 방송을 통해서 듣고 싶어요. 꼭이요! 하셨어요. 아, 생일도 생일이지만 사회초년생인 친구에게 힘들어하지 말라고 응원 담뿍 담은 그런 선물 같은 시간이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다섯 친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이름 한 명 한 명 써주신 것만으로도 미연님이 친구들을 얼마나 아끼고 또 고마워하시는지 마음도 잘 느껴지고요. 그리고 동명이인도 있네요. 장미정님, 김미정님. 친구들 생각하면 장미, 김미 이렇게 부르셨거나 작은 미정, 큰 미정 뭐 이렇게 뭐 부르셨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저희 어린 시절, 뭐 이렇게 학창 시절 또 어린 시절 같이 보냈던 그런 친구들도 생각나고 그러네요. 잊을 수 없는 생일의 추억과 함께 여러 곡 적어주셨는데 그 중에 들어볼게요. 송시현의 꿈결 같은 세상, 김정민의 그대 사랑 안에 머물러.

무료예요. 뽑힌 분들에겐 햄버거 세트 쿠폰 드릴게요. 3곡 이상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도와 파라솔이 부르는 슈퍼스타 그리고 신은주님 신청곡 들을게요. 박세별 해피송.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박세별의 해피송 들으셨습니다. 9123님, 저도 보낼 사연이 있네요. 손자가 이번에 태어났습니다. 매일 남의 손주만 보다가 내 손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딸 집에 가서 보고 왔는데 어찌 그리 이쁜지 그냥 천사고 보물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기에. 그런데 나만 보면 왜 그렇게 크게 우는지, 할배가 못생긴 걸 아는 걸까요? 설마요. 딸과 사위에게 우리 손주 할배 잘 기억하고 잘 웃을 수 있도록 교육 잘 시키라고 전해주세요. 내 손주 도훈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다오. 내 귀한 손주 전도훈 사랑한다. 네가 나의 행복이다. 아, 이 손주 사랑에 그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이 막 흘러 넘치시네요. 아마 곧 할아버지 하고 품에 달려드는 그런 때가 오겠지요. 6781님, 응급수술을 했어요. 잇몸을 째고 고름을 빼는 수술이요. 말씀만 들어도 이거 뭔가 통증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염증 계속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윤순필님,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집에 치킨이 있어요. 못 본 척해도 입에 침이 고여요. 어쩜 좋아요. 이거 못 본 척이 되나요? 못 본 척을 한다고 지금 무슨 치킨과 눈치 게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마음대로 되시나요? 빅뱅의 노래 듣죠?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이어지는 곡은 듀스 굴레를 벗어나. 2789님 신청곡 이어져요. 블랙핑크 뛰어.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착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2: 깨끗한 얼음 아이스트로 좋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8: 언제나 함께 KBS
9: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부 끝곡으로 게리 발로우의 Forever Love 듣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인 오늘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에 나들이 차량들이 일찍부터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먼저 반포부터 서초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는 동탄분기점에서 남사까지 11km 구간, 또 북천안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사이로 26km 구간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후로도 대전터널에서 비룡분기점 사이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서종 사이와 이후로는 동산요금소에서 춘천분기점 사이로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오포 1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현재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북용인에서 용인분기점 사이와 또 금광터널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에서는 제천 쪽으로 남한성에서 금광 3터널 사이로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3: 키움증권.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헤이즈의 널 너무 모르고로 시작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에 남겨주시죠. 검색창에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쉽고 빠른 ERP 역시

0: 이제 뉴젠으로 쉽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뉴젠.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0: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0: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 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우린 지금 그곳에 있어요. 우리 유니버스.

어쩌다 집에 친구들을 초대한 날, 밥과 디저트를 먹으면서 그동안 못다한 얘기들을 나눈다. 어느덧 훌쩍 가버린 시간을 확인하며 잘 있어 라는 인사를 남긴 채 떠나는 친구들.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훅 적막함이 느껴진다. 손님 접대를 요란하게 한 것도 아닌데 친구들이 빠져나간 자리가 유난히 휑하다. 여기저기 다 켜놓은 형광등이 너무 환한 듯해서 한 개만 빼놓고 다 끈다. 친구들이 가져온 선물 박스에서 물건을 꺼내 박스를 차곡차곡 정리하고 식탁 위 접시들을 주방으로 나른다. 접시와 컵들이 발그락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한 공간에 울린다. 대충 정리를 하고 그제야 허리를 한번 제대로 펴본다. 절로 나오는 아구구 소리. 손님들이 돌아가고 한참 만에 내어본 목소리가 새삼스럽다. 나머지는 이따 치워야지 생각하며 소파에 앉는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그것대로 좋지만 사람들이 돌아간 후 혼자만의 시간 또한 한적한 맛이 있다. 이제 뭐하고 놀지? 생각하면서 TV 리모컨을 집는다. 한바탕 손님을 치른 어느 날.

우리 유니버스, 오늘은 집에서 손님을 치른 후를 상상해봤어요. 함께 들은 곡은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빛과 소금의 그대 떠난 뒤였습니다. 아마 지난 명절에도 느낀 분들 많으실 텐데 손님 치르고 나면 평소와 다름없는 공간도 참 적막하게 느껴지죠. 한편으로는 홀가분함이 좋기도 하고 말이에요. 물론 치울 게 산더미라서 그거 보면 한숨은 나지만요. 또 그걸 미루는 것도 한적한 날의 풍경 아니겠어요? 2991님, 옷 입는 걸 좋아하는 저희 어르신 댕댕이 한복 입혔어요. 너무 좋아하는 댕댕이 덕분에 힐링이 되네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네요. 갈색 푸들인데요. 색동 한복 입고 있는데 색동 한복 좀 오랜만이에요. 외국인들이 궁궐 근처에 입고 다니는 걸 최근에 사실 많이 봤는데 그때도 색동 한복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아, 그런데 오랜만에 보네요. 근데 정말 좋아하긴 하나 봐요.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까만 눈망울이 참 순합니다. 8831님, 우리 가족 야구에 취미를 붙였어요. 날씨 좋을 때 도시락 싸서 야구장 가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하고, 아, 요즘 신나는 취미. 아,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가시는 게 참 좋네요. 하늘의 노래 듣죠? 웃기네. 그리고 코르티스 노래 이어집니다. 레드 레드.

벤 쿠엘러의 Falling 이어서 들으신 곡은 신디 로퍼의 Time After Time 이었습니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안정예님, 지난달 월급을 못 받아서 마음이 무거워요. 회사가 다시 잘 되길.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은가 보군요. 또 오옥수님, 손님이 줄어서 걱정이 많아요. 예전처럼 바쁘게 사는 게 소원입니다.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빴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빴을 때는 또 막 약간 그래도 힘들다는 생각도 하셨을 만한데 지금은 또 원하는 만큼의 일이 돌아가질 않으니까 그쵸. 이게 좀 균형이 잘 맞춰지면 좋을 텐데요. 그리고 저 정말 요즘에 저도 주변의 지인들 얘기를 들으면 사업하는 분이나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드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꼭꼭 상황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인데 그런 계절의 기운만큼이나 좋은 결실들을 좀 손에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1842님이 소상공인 여러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하고 응원도 남겨주셨네요. 에즈원의 데이 바이 데이 그리고 내일의 기억을 걷는 시간 이어집니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5820님 남편이랑 미역국 취향이 너무 안 맞아요. 저는 기름 둥둥 소고기 넣고 끓인 미역국을 좋아하고 남편은 멸치, 다시마 넣고 끓인 미역국을 좋아해요. 경아님은 어떤 미역국 좋아하시나요? 저는요. 남이 끓여준 미역국이요. 중요한 건 뭐든 들어간 미역국 좋아합니다. 가끔 미역만 넣고 끓인 그 미역국 있잖아요. 아, 좀 저는 그건 취향에 막 안 맞고 뭐든 소고기든 아니면 뭐 멸치 다시마 넣고 맑게 끓인 것도 좋고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취향 다르면 어떻게 하세요? 엄마가 예전에 밥을 지으실 때 저희 아버지가 잡곡밥을 싫어하시니까 밥을 지을 때 잡곡밥과 흰쌀밥을 섞지를 않고 이렇게 반반을 한꺼번에 그 밥솥에 넣고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 밥을 풀 때 보통 밥을 다 섞잖아요. 그때 안 섞고 딱 흰쌀밥은 흰쌀밥대로 잡곡밥은 잡곡밥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던데 국은 그게 좀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9971님 결혼한 지 5년 만에 임신한 딸이 무엇을 잘 먹을지 생각하면서 음식해요. 꽃게탕, 갈비찜, 코다리조림, 겉절이, 오징어 초무침, 푸실리 샐러드 이렇게 할 건데 딸이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메인 디시 아닌가요? 오, 정말 하나같이 다 맛있겠는데요. 근데 푸실리 샐러드가 뭐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아, 푸실리가 그 파스타 중에 쇼 파스타 있잖아요. 짧은 거 꽈배기처럼 생긴 거. 아, 그걸 푸실리 샐러드라고 하는군요. 아, 먹는 것만 좋아하지. 뭐 이름이 중요하냐 먹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입에 넣기 바빴더니 아, 저의 상식이 하나 늘었습니다. 푸실리 샐러드. 옥정아님 신청곡 함께 듣죠. IOI 갑자기.

0: 아이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드웍스.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여기저기 금비.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2: KBS Radio.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나원주의 그대 때문이죠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1시간 사이 정체는 더욱 늘었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우포나들목 포천 쪽 진출램프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현재 진출램프 자체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들목을 이용하셔야겠고요. 이 일대로 정체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에서는 원주 쪽으로 초월 일대와 다시 산북터널에서 대신터널 사이로 정체 심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미사에서 서종 사이와 이후로는 남춘천에서 춘천 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반포부터 서초 사이를 시작으로 동탄 분기점에서 남사 사이와 또 입장에서 천안 호도휴게소 사이로 정체되는데 북천안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또 망양휴게소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더 가서는 남이 분기점에서 청주 분기점 사이와 또 대전에서 비룡 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1: 작곡가 김영석입니다. 잘 쓰여진 노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받습니다. 잘 만들어진 싱크볼도 그렇죠. 40년 동안 쌓아온 벨라고의 스테인리스 싱크 기술. 이제 당신의 주방에서 벨라고를 만나보세요. 완벽한 싱크볼의 기준 벨라고.
2: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3: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예년보다 빠르게 설악산에는 목요일에 첫 단풍이 들었는데요.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개천절 연휴 덕분에 우리 마음도 여유로움과 즐거움으로 곱게 물드는 토요일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우리의 선택지가 그만큼 다양해지죠. 너무 덥고 너무 추울 땐 쉬는 날이 생겨도 별로 할 일이 없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엔 그냥 걸어도 좋고 드라이브하기도 좋고 사람들 만나도 좋고요. 혼자 지내도 좋아요. 오늘은 뭘 해볼까? 행복한 고민을 즐기면서 함께 하시죠.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